0: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 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극한의 한여름입니다. 도심 전체가 거대한 한증막에 갇힌 듯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서울은 38도까지 기온이 올라 닷새 연속 올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입추 때 기온과 비교하면 서울 기준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특히 자동 기상 관측 장비로 노원구의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는데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1: 이게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온도가 승온되는 효과까지 더불어져 서울의 노원구
2: 오진규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1: 최고 기온이 기록됐고 서울도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면 연속 닷새째 올해 들어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기 중 입추의 과거 통계 자료를 보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0: 이 같은 극한 더위는 주말부터 기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며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3: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좀 떨어지지만 기온이 떨어진다고
2: YTN
3: 해서 폭염 경보를 해제할 수 있는 되느냐 안 되냐. 폭염 주의보와 경보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0: 주말과 휴일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에서 불어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기습 호우가 내립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5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0mm까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약화한 뒤 비구름이 한반도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주말 이후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어제 저녁 8시쯤 강원 원주시 태장동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천여 가구 주민들이 폭염에 냉방기구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정전 원인은 내부 변압기 문제로 파악됐는데 대부분 복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인데요. 올여름이 앞으로 다가올 여름 가운데 가장 시원할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4: 기상청에서 열 스트레스 위험을 예측했더니 가만히 앉아 숨쉬기조차 힘든 날이 급증할 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6: 같은 기온이라도 바람이 덜 불고 습도가 높은 폭염이 더 위험합니다. 이런 더위에 열 스트레스를 측정하려고 도입한 게 온열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26도가 넘으면 무거운 자재를 옮기거나 톱질, 땅파기 같은 힘든 작업이 어려워지고 2도 더 오르면 잡초제거나 트럭 운전, 평지에서 걷기 같은 작업에도 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30도까지 오르면 간단한 수작업이나 느릿한 산책도 버거워지고 온열 지수가 33도에 다다르면 쉬거나 앉아있기만 해도 힘이 듭니다. 기상청이 우리나라를 1제곱킬로미터 단위로 쪼개 미래의 열 스트레스를 전망했습니다. 현재 26.9도인 평균 온열 지수가 21세기 안에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도 14년 안에 2도 가까이 오릅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이 여름 내내 평지 걷기도 힘든 28도를 웃도는 겁니다. 2081년부터는 현재 1년에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한 온열 지수 33도가 열흘 넘게 나타나는데 특히 탄소 중립 노력이 거의 없을 때, 즉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무려 51일 넘게 이어집니다.
7: 1.8일 정도는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 51일이면 여름 내내 견딜 수가 없죠.
2: 보건대학원
7: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의 대부분은 열사병 단독이 아니라 기저질환 악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낮에 이렇게 부담이 쌓이면 밤에 푸는 일이 불가능해져서.
6: 선풍기가 의미 없어지는 폭염이 현실화하면서 에어컨 가동을 복지가 아닌 보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작업장별 온열 지수를 측정해 작업 중단을 권고가 아니라 강제하는 등 재난으로서의 폭염에 맞춘 정책 재정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5: 연일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제주에는 해수욕장 말고도 다양한 이색 피서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4: 시원한 용천수가 뿜어져 나오는 계곡과 하천이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 두 개의 물줄기가 시원하게 떨어집니다. 마치 한 쌍의 원앙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원앙 폭포입니다. 폭포 아래로 이어진 물웅덩이와 계곡은 한여름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의 차지입니다. 차가운 물에 들어가 물놀이도 하고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발을 담그며 시원한 한때를 즐깁니다.
9: 바다는 짜고 막 뭐라 하지? 사람도 많은데 여기는 사람도 좀 적당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짜지가 않고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8: 물줄기가 마르지 않고 천지연 폭포까지 이어진다는 서귀포시의 손반천입니다. 해수욕장 못지않게 하천을 따라 물놀이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제주 대부분 하천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항상 말라있는 건천인데요. 이곳은 사계절 내내 시원한 용천수가 흘러나와 요즘 같은 더운 여름철이면 많은 피서객이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총 싸움을 하며 뛰어다니고 어른들도 물가에 앉아 끝날 줄 모르는 폭염을 잠시 잊어봅니다.
10: 오랜만에 제주도에 왔는데 시원하고 재밌어서 좋았어요.
8: 해수욕장뿐 아니라 계곡과 하천에도 더위를 피하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길어질수록 제주의 숨은 피서지가 새로운 여름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5: 극한 더위 속에 더운 나라에서 온 동물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4: 입맛까지 잃어 건강을 해칠까 특별식에 지능 목욕까지 제공됐는데요. 이형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1: 따가운 쇠약볕에 동물들도 하나같이 그늘로 몸을 피합니다. 더위에 지친 하마는 물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12: 이렇게 그늘...

0: 찾아 있는 것처럼.
1: 계속된 폭염에 입맛까지 잃은 동물들을 위해 특별식이 제공됐습니다. 호랑이는 수북이 쌓인 얼음 더미를 헤치고 차가운 고기를 골라 먹고 곰도 얼음 과자를 반깁니다. 하마는 비타민 보충을 위한 과일과 채소를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원숭이들은 얼음 연못에서 느긋하게 간식을 즐깁니다. 코끼리는 진흙 샤워까지 하며 열기를 식힙니다.
2: 땀샘이 다른 동물들보다 적어요. 네, 적기 때문에 스스로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사육사입니다. 모래 목욕, 물 목욕, 진흙 목욕 세 가지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사육사들도 그걸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1: 더운 나라에서 온 동물까지도 얼음 특별식과 냉기에 기대 극한 더위를 겨우 견뎌내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3: 취임 이후 한 번도 공개 석상에 등장하지 않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위독하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내부에선 강경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협상 타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4: 이란의 반체제 매체 이란 와이어는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내각 인사들과도 전혀 만난 적이 없다면서 이란 정권 수뇌부엔 모즈타바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공습 때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바는 이후 대중 앞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치러진 부친의 장례식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모즈타바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고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최고 지도자와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5: 지금은 최고 지도자와 소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큰 버팀목입니다. 이란 대통령입니다.
4: 최고 지도자가 베일에 쌓인 채 끊임없이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면서 미국과의 협상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종 승인권자와 소통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협상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지향하는 강경파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 지금은 최고 지도자와 소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큰 버팀목이고 계속하려는 극단적인 강경파들도 있습니다.
4: 이런 가운데 중재국들은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란 내 강경파의 반발로 합의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대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군의 요격미사일 부족이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 비축량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지시했다며 보고받은 비축량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동시에 피해를 주는 폭로에 맞서려는 노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이 부족하다는 미 언론 보도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탄약 재고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그를 미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튀르키예가 현지 시간 7일 사우디 메카에서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3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모든 침략 행위에 대한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했다며 3국 중 어느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약 체결국의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약이 3국의 집단 안보를 강화하고 전 세계 평화와 안보, 안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튀르키예 등 3개국이 이른바 메카 공동방위 조약을 체결한 직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범이슬람권의 결속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7일 X에 이란의 강력한 군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예산을 자랑하는 미군에 맞서 만반의 준비태세와 역량 그리고 위용을 증명해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슬림이 하나로 뭉칠 때 우리는 악의적인 외부 세력의 그 어떤 도전에도 정면으로 맞설 수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만 의지하며 진정한 형제애를 포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7월 들어 일자리가 예상치 못하게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금리 인상 기대감은 낮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 간 삿바 싸움엔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0: 미국 1위 맞춤형 광고 자동 구매 서비스 기업인 트레이드 데스크. 이란 전쟁 장기화로 경제 전망이 불확실해지자 광고 집행 규모가 줄면서 2분기 실적이 예상을 밑돌았고 주가는 21.9% 급락했습니다. 전쟁의 충격은 고용으로도 확산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보다 2만 3천 명 감소해 8만 3천 명 증가를 기대한 예상치와의 격차가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매 거래 부문이 1만 9천 명 감소했고 금융 부문은 1만 4천 명 줄었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는 고용 약화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오락가락하면서 유가는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 연초엔 다들 금리 인하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많은 시장 참가자들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0: 리사 쿡 연준이사는 인플레이션 위협을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또 문제 삼으며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쿡 이사 해임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과 연준 의장 간 접촉을 자제해온 관례를 깨고 캐비넛이 연준 의장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연준과의 삿바 싸움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개전 6개월 차에 접어든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 납세자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의 일레인 메커스커 선임연구원은 지난 6월 기준 전쟁 비용을 386억 달러, 우리 돈 54조 4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이런 군사 비용을 미국 인구로 나눠보니 미국인 1인당 $115, 16만 2천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입추도 지나고 비 소식도 들어있지만 아직 더위의 기세는 강합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는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다음 주까지 내륙은 사람 체온 수준의 기온 보이겠고 체감 온도는 그보다 높아서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5도, 강릉 27도, 부산 33도로 예상됩니다. 서울 서남권에서 난 사고는 아직 처리 중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나들목 구간 전면 통제 후 수습 중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 강릉 1터널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현재 수도권에서 강원 지역 가는 길 교통량이 가장 많습니다. 충청권 정체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날이 더워서 타이어에 문제 생기는 경우 많습니다. 장거리 운전 전에는 차량 점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남사 진위에서 남사, 망향 휴게소에서 천안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1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조양 부근에서 춘천 분기점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고 인제터널 갓길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대신 쉼터에서 대신터널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텐 라디오 주말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 앤 뮤직 9시 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이 시간도 실시간 주요 뉴스 살펴보고요. 다양한 음악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메리 홉킨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Those were the days.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린 훌라면.
1: YTN 라디오입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간도 라디오 들으며 머무는 순간만큼은 마음 시원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신청곡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 통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영원한 나의 친구 뉴스앤뮤직과 함께해서 룰루랄라 8920번님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도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올드팝으로 두 곡 더 만나봅니다. 데미 슬루소스 Goodbye My Love Goodbye 앤 머레이 스노우버드.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어제 서울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며 닷새 연속 최고 기온을 경신한 가운데 주말인 오늘부터는 극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상층에 찬 공기가 일부 유입되고 구름이 끼면서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의 오늘 낮 기온은 35도로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폭염경보 수준이라 더위에 대한 대비는 계속 필요합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의 낮 기온이 27도에 머무는 대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가운데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참모들과 상황점검 회의를 통해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고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유가가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통항 협상의 세부 내용에 대한 관망세 속에 상승했습니다. IC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55달러로 전장보다 1.3%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18달러로 1.2% 상승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항로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의 둘째 주 주말 아침 함께하는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듣고 계신 지금 시각 오전 9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 두 곡도 바로 만나볼게요. 엘튼 존의 Your Song, 비틀즈의 In My Life.

9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이번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2주 연속 하락하며 리터당 1,8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66.2원으로 지난주보다 2.9원이 내렸습니다. 경유 판매 가격 역시 지난주보다 3.6원 내린 1리터에 1,849.2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발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반도체 생산 시설에 모두 54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이사회에서 경기 용인 신규 D램 생산 시설에 35조 2천억 원을, 충북 청주랜드 생산시설에는 19조 1천억 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SK하이닉스가 지난 6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 원, 청주 생산기지 확대에 100조 원을 각각 투입하겠다고 밝힌 중장기 투자 계획의 일환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개봉 4일째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5일 개봉 뒤에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 오디세이는 어제까지 85만 관객을 동원한 데 이어 오늘 오전 100만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스파이더맨4가 개봉 이틀째 1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에 비해서는 느린 수준이지만 놀란 감독의 전작인 오펜하이머보다는 하루 빠른 기록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음악 두 곡입니다. 여명의 Try to Remember, Eagles의 Desperado.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다양한 음악과 실시간 주요 뉴스들 만나봤습니다. 끝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글렌 캠벨의 Time 세곡 전해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동해안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늘었습니다. 동해와 강릉은 호우경보로 바뀌었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울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이들 지역은 10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외 전국에 오늘 5에서 40mm의 비가 오고요. 충북과 전북 동부, 경북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주분기점 갓길에서 버스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 부산 쪽은 천안분기점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구간 정체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 강릉 1터널 2차로에서 난 사고는 1시간 넘게 처리 중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 1교에서 청담대교 남단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요. 복정부터 20분 정도 걸립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나들목 구간 사고로 인해서 도로 전면 차단 후 수습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주말 오전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어제 수도권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등 전국은 펄펄 끓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 중대 경보를 해제했지만 여전히 폭염은 기승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4: 동해안에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내리는 비의 양이 많아서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전국 곳곳의 폭염과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성훈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5: 네, 저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그렇다면 홍성욱 기자는 어디인가요?
6: 네, 저는 강원도 속초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먼저 최성훈 기자, 그곳은 많이 더워 보이는데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5: 네, 아직 이른 오전이지만 이곳 광화문 광장은 잠시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뻘뻘 흐를 정도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30분가량 광장을 걸어봤는데 대로변을 통행하는 차들과 버스의 열기 탓에 광장하는 그야말로 찜통이었습니다. 또 열화상 카메라로 도로와 건물 곳곳을 비춰보니 광장 바닥

0: 바닥은 대부분 40도가 넘는 고온으로 대부분 빨간색을 나타냈습니다. 시민 대부분이 양산을 쓴 모습이었고 도심 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경찰들도 얼음물과 선풍기를 들고 근무하는 등 더위와 사투하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수도권에 폭염 중대 경보를 해제했지만 여전히 폭염 경보는 이어져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1: 네, 어제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이어지는 무더위에 시민들도 힘들어하고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노원구에 있는 기상청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40도를 넘기는 등 올해는 관측 이후 가장 뜨거웠던 입추로 기록됐습니다. 시민들은 입추가 되었지만 여전히 폭염이 이어지는 탓에 밖을 제대로 돌아다니기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오늘 역시 서울 종로구의 온도가 최고 35도까지 오를 전망인 만큼 시민들은 야외 활동 시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 네, 이번에 속초로 가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그곳은 풍경이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지금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소 약해진 상태인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도 보이는 것처럼 높게 치고 있습니다. 이 새벽부터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이곳 속초와 강릉, 양양, 고성 등 동해안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속초 해변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속초 해변의 모습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서철이지만 이렇게 해변이 한산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비바람에 파라솔이 날아가지 않도록 파라솔을 모두 접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곳 속초와 강릉, 양양, 고성 등 동해안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에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들도 물놀이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함께 강한 바람, 너울성 파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도가 높게 일고 있는 만큼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즐기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동해안 계곡에서 물놀이나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고립되거나 휩쓸려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높은 파도가 해안 도로와 방파제, 갯바위를 넘어올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승훈, 홍성욱 기자 연결해서 전국의 폭염과 호우 상황 알아봤습니다. 두 분 다 고맙습니다.
1: 네, 앞서 현장 연결을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강원 동해안에는 최대 15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곳곳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40도를 오르내리던 극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호우 상황부터 알아보죠. 강릉에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긴급 재난문자까지 발송된 상황이라고요?
4: 네, 조금 전 9시 14분쯤 강릉 홍제동을 포함한 23곳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현재 강릉에는 시간당 8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 비구름이 긴 띠 모양으로 강원 동해안과 일부 경북 동해안을 따라 발달해 있습니다. 태풍 돌핀에서 유입된 남동풍과 한반도 북쪽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온 북동풍이 만나 동풍이 강해졌고 이 바람이 따뜻한 동해를 지나며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뒤 태백산맥을 타고 상승하면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진 건데요. 현재 강릉과 동해에는 호우 경보가, 삼척과 양양 등 강원 동해안 전역과 경북 울진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는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했는데요. 특히 오늘 늦은 오후까지는 곳에 따라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이어서 더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간밤에는 더위가 여전하던데 서울은 초열대야 수준이었죠.
4: 네, 어제 서울 낮 기온이 38도, 일부 지역은 40도까지 오르면서 달궈진 열기가 밤 사이에도 크게 식지 않았습니다. 서울 공식 관측소의 최저 기온은 29.1도를 기록했고요. 금천구와 용산구, 동작구와 구로구에서는 최저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초열대야 수준을 보였습니다. 인천과 강릉,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6일 기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3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0: 네, 그래도 오늘부터는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은 한풀 꺾인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상층의 찬 공기가 일부 유입되고 구름이 끼면서 오늘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동해안과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특히 서쪽은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는 낮 기온이 35도로 어제보다 다소 낮아지겠지만 대전 36도, 창원 37도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33도까지 내려가면서 더위가 한층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33도 역시 폭염주의보 수준인 만큼 더위에 대한 경계는 계속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2: 네, 이렇게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전날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하루 온열 질환자가 180명을 넘어선 상황이라 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3: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자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황인 거죠?
3: 네, 지금은 긴장을 늦출 때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중대본이 공식 확인한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는요, 사망자 없이 하루 185명입니다. 전날보다 23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23명을 포함해서 모두 2,872명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날보다 온열 질환자가 줄었다는 것뿐이지 결코 적은 수는 아닙니다.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는 겁니다. 재산 피해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 감소 추이처럼 가축의 폐사는 줄었지만 양식어류 피해는 전날보다 외려 늘었습니다. 하루 새 무더위에 양식어류 29만 7천여 마리의 피해가 접수됐고요. 돼지와 닭등 가축 100여 마리도 폐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재산 피해는 가축은 90만 마리를 넘었고 양식어류 피해 역시 86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중대본 역시 온열 질환자가 수치상으로만 전날보다 줄었을 뿐이지 지난해 이맘때 하루 21명에 비해서 9배 가까운 수치라 여전히 긴장 속에 폭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대본은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가용 가능한 인력, 장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국장을 전북, 김제 등 폭염 취약 지역에 보내서 대응 상황 직접 돌아봤고요. 특히 이번 달 지역 축제 앞두고 있는 곳을 상대로는 온열 질환 안전 관리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양식어류 피해가 심상치 않은 만큼 긴급 방류 물량 확대 등할수 있는 예방책을 추진해 달라고 관계기관, 지방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한낮 도심지 이동의 경우에 횡단보도 등에 설치된 그늘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요. 또 홀로 계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더위를 참아내기보다는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찾아달라는 점 역시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2: 이런 가운데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0: 주민들은 전기도, 물도 없이 무더위를 버텨야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4: 그늘에 옹기종기 모인 주민들이 부채를 연신 흔들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집안이 정전으로 찜통이 되자 그나마 시원한 그늘로 피해 나온 겁니다.
5: 어젯밤에 깜짝 놀랐지. 그냥 콧뽕 뭐시 터졌으니까. 뽕 터져가지고 바로 전기 나갔으니까. 덥고 그냥 아주 죽을 뻔했어. 아주.
4: 한밤 지하에 있는 전력 설비가 침수되면서 시작된 정전은 한낮이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6: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추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4: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한참을 걸려 계단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7: 저는 16층 사는데 허리가 아파서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뇌경색 환자라 이 반신불수예요.
4: 전기가 끊기자 수도 펌프도 멈추면서 주민들은 물까지 직접 길어 날랐습니다.
8: 물은 퍼가기가 조금 힘들죠.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더워서 다 나와 있어요.
4: 또 주민들은 꺼져버린 냉장고 속 음식을 옮기느라 바빴습니다.
9: 아니, 일단 고기하고 생선 다 옮겼죠.
4: 아파트 주민 120여 명은

0: 은 주민센터와 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1: 물도 안 나오지 깜깜하지 이러니까 그냥 난리 났는 줄 알았어요.
0: 임시로 발전기를 돌려 늦은 오후 아파트 3개동 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설비를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2: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3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인 FAO가 현지 시각으로 7일 발표한 7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31.1로 전달의 130.3과 비교해 0.6%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 올랐고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FAO는 최근 이례적인 고온과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에서 비롯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식품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를 맞아 제주와 인천을 잇따라 찾아 합동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3: 네, 지난주 충청권 그리고 부울경 순회 경선에서 1, 2위 사이 박빙의 결과가 나온 만큼 오늘 발표에도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민주당 제주 순회 경선이 이제 곧 막을 올리겠네요.
4: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순회 경선은 잠시 뒤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회선언과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의 인사말로 합동연설회의 문을 열고요. 최고위원 후보들이 추첨순으로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이어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 3명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이후에는 인천으로 이동해 오후 4시부터 합동연설회를 진행하는데요. 인천 연설회가 마무리되면 오늘 순회 경선 지역인 제주와 인천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루에 3곳을 방문했던 지난주와는 달리 오늘은 2곳에서만 연설회가 열리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조금 빠른 오후 6시가 살짝 넘은 시각에 결과가 발표될 전망인데요. 기호 순으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득표수와 득표율만 공개합니다. 지난주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가 충청권 부울경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인 만큼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제주, 인천의 권리당원 비중은 전체 당원의 6%를 조금 넘는 정도지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대세 형성에 주력하며 기선 제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지난주 상황도 종합해보면요. 1주차 경선에서는 정청래 그리고 김민석 후보 사이에 초박빙 결과가 나왔죠.
4: 네, 지난 주말 민주당은 충청권과 부울경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첫날 1일 발표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303표, 0.44%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다음 날인 2일 부울경 순회 경선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1,514표, 2.8%포인트 차이로 앞서면서 두 지역 결과를 합산한 첫 주차 전체 결과는 정청래 후보의 0.99%포인트 차 박빙 우세였습니다. 첫 주차에 워낙 미세한 차이가 난 만큼 이번 주 순회 경선 결과가 전체 전당대회 판세를 짐작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권리당원 최고위원 투표 결과에서는 신청계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가 뒤를 이었는데요.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는 친명, 최민희, 한민수 후보는 친청으로 분류되는 만큼 오늘도 날선 발언이 오가는 등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2: 네, 바로 앞서 전해드렸듯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지역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충청권과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 승기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2: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제주 지역 순회 경선은 10시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회선언과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의 인사말로 합동연설회의 문을 엽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당대표 후보 3명의 연설이 이어지는데요. 이후에는 또 인천으로 넘어가 다음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4일과 5일 온라인 투표 그리고 6일과 7일 ARS 투표를 각각 진행했고요. 정청래 후보가 지난주 충청권과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에서 45.51%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를 0.99%포인트 차로 앞선 상황입니다.
3: 네, 지금 이 시각 민주당 제주 합동연설회장 현장 보고 계십니다. 후보들의 포스터들이 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잠시 전에 후보들의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제주 인천의 권리당원 비중이 전체 당원의 6.6%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호남 수도권 순회 경선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들의 기선 제압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릉과 포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10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도 높아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과 강남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가양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하남 쪽은 서강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 1교에서 청담대교 남단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요. 복정부터 이동시간 더 늘어나고 있는데 사고 지점까지 최소 30분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성산대교 남단부터 금천나들목까지 사고로 인해서 도로 전면 통제 중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 방향 광적 1터널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주 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 난 사고는 처리 시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and music.
1: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33.5도입니다. 이럴 때는 최소한의 동선으로 쾌적함 챙기는 게 최선이겠죠. 무더운 여름날 듣기 좋은 팝 함께 하겠습니다. 첫 곡 바로 띄워드릴게요. 노라조스의 캐리온.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8월 8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는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간도 다양한 팝들 즐겨보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올드 팝을 쭉 선곡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해 주세요. 보내주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노래 두 곡 더 이어갈게요. 린 앤더슨의 로즈 가든, 사이먼 앤 가펑클, The Sound of Silence.

린 앤더슨 그리고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가운데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참모들과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과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 개편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는 왜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않고 제도를 설계했느냐며 이 역시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황아 수용시설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와 경기도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선감학원 수용 피해자와 유족 등 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원고에 모두 2억 2,88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영 주체가 어느 한 곳에 국한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동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일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복궁 수문장 교대 행사가 오늘부터 다시 열립니다. 국가유산청 공릉유적본부는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서울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가 해제돼 오늘부터는 수문장 교대의식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폭염으로 행사를 중단한 지 사흘 만입니다. 경복궁 흥례문 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수문장이 근무를 교대하는 재현 행사 등이 다시 진행됩니다. 네, 간추린 소식 살펴봤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여서 극한 폭염은 좀 나아진다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많이 덥고요. 아직 또 더위로 많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폭염 대비 안전수칙들 잘 준수하시면서 정말 안전한 주말 보내셔야겠습니다. 오전 10시 35분 흐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생방송이고요. 이어지는 곡 또 두 곡 소개해드릴게요. 캣 스티븐스의 Wild World,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10시 뉴스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절벽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과 관련해 지난 5년 동안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 성적표부터 돌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의 재임기가 겹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주택 착공이 이전 10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서울 집값 급등은 오 시장이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직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불과 한 달여 만에 스스로 결정을 번복하면서 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념적 아집으로 집값을 천정부지로 폭등시켜놓고는 반성을커녕 공급절벽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떠넘겼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적반하장식의 책임 회피도 모자라 폐기 처분할 버스를 청년 주거 공간으로 쓰자며 도래 서민의 국민의 목을 조르는 가학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도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한 경고와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 책임을 오 시장과 국민에게 돌릴 게 아니라 잘못된 정책부터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스파이더맨4가 개봉 11일 차인 오늘 관객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스파이더맨 브랜뉴데이는 지난 5일 오디세이 개봉 이후 1일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내줬지만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지키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00만 돌파까지 걸린 시간은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최고 흥행작인 올해 왕과 사는 남자보다도 일주일이 더 빠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침 바람이 그래도 좀 선선한데요. 입추도 지났으니까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레노님. 그러니까요. 119년 만에 가장 무더웠던 입추를 지내고 나니까 하루새 그래도 조금 나아졌나 싶긴 한데 많이 덥습니다. 무더위 대비 잘하셔야겠어요. 오늘이 세계 고양이의 날이라고 합니다. 국제동물복지기금이 2002년에 제정한 날이라고 하네요. S01님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 포털사이트 딱 메인창에 가니까 오늘은 세계 고양이의 날이다라고 하면서 로고가 뜨더라고요. 반려묘 기르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밖에서 고양이 돌보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이 참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자고 싶었는데 더워서 깼습니다. 냉큼 에어컨 켜고 라디오 듣습니다. 8616번님. 맞아요. 밖은 위험해요. 안에서 시원하게 음악 즐기시는 것도 좋겠고요. 여기는 고추밭입니다. 더워도 그래도 달린 고추 따는 기분은 참 좋아요. 하시면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는 1069번님. 그래도 이렇게 이제 정오에 가까워질 때는 작업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오전 10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지는 두 곡도 저희 팝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감상하고 올게요. 비지스의 I Started a Joke, 닐 다이아몬드의 Song Song Blue.

10시 뉴스의 뮤직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브루노 마스의 바르사체 온 더 플로어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11시 20분에 시작하는 11시 뉴스의 뮤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자외선 지수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오존 농도도 높아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되도록 실내에 머물러 주시고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34.6도, 대구 32도, 광주 3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사고 소식이 많았습니다. 현재도 고속도로 위로 3건의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서안성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제천 방향은 안성 맞춤휴게소에서 금광 3터널 구간 8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 방향 광적 1터널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7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대관 한량나들목에서 강릉분기점까지 4km 정도 밀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이동량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나들목 가는 길 현재 도로 전면 통제 중이고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40도 안팎의 극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2: 네, 폭염 속에 도심 속 수영장은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3: 네, 뚝섬 한강 수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맹캐스터 뒤로 오늘 주말이라 그런가 수영장 찾은 시민들 많이 보이네요.
3: 네, 이곳 한강 수영장은 오전부터 물놀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찜통 더위가 기승인데요. 현재 서울은 33.4도까지 올랐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물속에서 더위를 이겨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극한 폭염은 꺾였지만 찜통 더위는 여전히 비상입니다. 여전히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35도, 광주 35도, 대전 36도까지 오르며 찜통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오후부터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기 전까지는 내륙에선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날 텐데요. 반면 동해안과 제주도는 호우가 비상입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호우경보가 내려진 강릉은 시간당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는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5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대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최대 12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며 동해안 지역은 폭염이 당분간 주춤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륙에서는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철 바닷가를 찾는 분들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YTN 맹희정입니다.
1: 바퀴까지 잠긴 차들이 물살을 가르면서 달립니다. 흙빛의 빗물에 도로와 인도의 경계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강릉 교동 사거리의 모습인데요. 제보자는 몇 분 사이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인근 하수구에서는 물이 역류하는 모습까지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극한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 올여름이 앞으로 다가올 여름 가운데 가장 시원할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2: 기상청에서 열 스트레스 위험을 예측했더니 가만히 앉아서 숨쉬기조차 힘든 날이 급증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4: 같은 기온이라도 바람이 덜 불고 습도가 높은 폭염이 더 위험합니다. 이런 더위에 열 스트레스를 측정하려고 도입한 게 온열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26도가 넘으면 무거운 자재를 옮기거나 톱질, 땅 파기 같은 힘든 작업이 어려워지고 2도 더 오르면 잡초 제거나 트럭 운전, 평지에서 걷기 같은 작업에도 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30도까지 오르면 간단한 수작업이나 느릿한 산책도 버거워지고 온열 지수가 33도에 다다르면 쉬거나 앉아있기만 해도 힘이 듭니다. 기상청이 우리나라를 1제곱킬로미터 단위로 쪼개 미래의 열 스트레스를 전망했습니다. 현재 26.9도인 평균 온열 지수가 21세기 안에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도 14년 안에 2도 가까이 오릅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이 여름 내내 평지 걷기도 힘든 28도를 웃도는 겁니다. 2081년부터는 현재 1년에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한 온열 지수 33도가 열흘 넘게 나타나는데 특히 탄소 중립 노력이 거의 없을 때 즉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무려 51일 넘게 이어집니다.
5: 1.8일 정도는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 51일이면 여름 내내 이제 견딜 수가 없죠.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의 대부분은 열사병 단독이 아니라 기저질환 악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낮에 이렇게 부담이 쌓이면 밤에 푸는 일이 불가능해져서
4: 선풍기가 의미 없어지는 폭염이 현실화하면서 에어컨 가동을 복지가 아닌 보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작업장별 온열 지수를 측정해 작업 중단을 권고가 아니라 강제하는 등 재난으로서의 폭염에 맞춘 정책 재정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2: 네, 극한 폭염의 기세가 주말에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경복궁 수문장 교대 행사가 재개됩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는 서울에 내려진 폭염중대경보가 해제되면서 오늘부터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5일 행사를 중단한 지 사흘 만입니다.
1: 영남 지역은 폭염 정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위와 가뭄이 기승입니다.
2: 소방관들은 벌집 제거 출동에 농업용수 공급까지 나서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6: 말벌 보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수풀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곧이어 조심스레 꺼내는 건 말벌집. 혹여 벌집 안에 말벌이 더 있을까 연신 살충제를 뿌립니다.
7: 방금 제거한 벌집입니다. 벌집 제거 출동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6: 최근 3년 동안 벌집 제거와 관련한 소방당국의 출동 건수는 77만 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67%가량이 6월에서 8월에 몰렸습니다. 소방관들의 발목을 잡는 건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벌집을 없애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이지만 몸은 어느새 땀 범벅입니다.
8: 근무하는 내내 항상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9: 마산소방서 119 안전센터 대원입니다.
8: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0: 일이니까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소방관이 호스를 이용해 논에 물을 뿌립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말라버린 논에 녹음 용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2: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녹음 용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시원스러운 물줄기에 타들어가는 농심도 촉촉하게 적셔집니다.
3: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가슴이 탑니다. 지금 막 짓보라기도 한번 잡고 싶은 심정에 제가
4: 경남 창원 시화마을 이장입니다.
3: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1: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과 가뭄. 소방관들은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5: 이렇게 전국적으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접소의 원유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축산 농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6: 경기도에서 폐사한 가축만 13만 마리가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7: 뜨거워진 축산, 더위에 지친 젖소가 침을 흘립니다. 지붕에는 햇빛을 막는 그물을 덮었고 대형 선풍기와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있지만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축사 전체가 달아오르면서 더위에 시달린 젖소들의 사료 섭취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는 130여 마리인데 덜 먹다 보니 원유 생산량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하루 평균 2,400여 리터였던 원유 생산량이 지난달 2,100여 리터로 줄었고 최근에는 하루 1,900 리터대까지 떨어진 날도 있습니다. 40년째 젖소를 키워온 김진걸 씨도 이런 더위는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8: 일어나질 않아요. 소들이 일어나지 않고 침을 질질 흘리고 맛있는 걸 해줘도 소들이 먹는 걸 싫어해요. 30미터 이렇게 5도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사료 협정이 확 줄고 유량 변화도 엄청난.
7: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6일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가축 피해 신고는 누적 350여 건으로 모두 13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기도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면역 증강제를 17개 시군 축산 농가에 사전 공급했고 화성시도 가축 폐사체 처리 비용 등으로 농가 한 곳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뿐 아니라 인명 피해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5월 15일 폭염 대책 기간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도 누적 600명을 넘겼습니다. 온열 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가 심한 시간에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6: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주말 들어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한낮 무더위 기세는 여전히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극한의 기후가 우리 일상뿐 아니라 경제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6: 네, 교수님. 원래 여름이 더우라고 있는 계절이지만 이번 여름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더운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이 과거의 그 폭염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9: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올해 막 더우니까 올해가 최악 아닌가 또 이런 생각하기는 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 네. 덥긴 하고요. 네. 몇 가지 지표를 보자면 네. 뭐 폭염 일수 이건 낮 최고 기온 33도 넘으면은 폭염 일수로 잡히죠. 네. 그리고 열대야 밤에 또 잠 못 주무신 분들 계시는데 이건 낮 밤의 최저가 25도 이상.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관심 있는 최고 기온. 네. 이런 세 가지로 보면은 매해 달라졌어요. 그래서 폭염 일수는 2018년도가 가장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많았고요.
6: 예.
9: 예. 반면에 열대야는 저도 이 2024년은 기억이 나 재작년이라.
6: 네.
9: 제가 어지간하면 저희 집은 이제 에어컨을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트는데 밤에 예, 밤에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6: 안 틀 수가 없을 안 틀, 정도로
9: 틀고 끄고 이제 잠들기 전까지 끄고 이제 켰다가 끄고 자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네. 2024년 열대야는 이 해가 역시 예상대로 제일 많았고요.
6: 네.
9: 올해가 드디어 2018년도에 대한민국 관측 사상 가장 높았던 강원도 홍천의 41도 이 기록을 깨서 경남 양산에서 42.5도까지 치솟았어요.
6: 네.
9: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를 보면 올해가 이제 기록을 깬, 최고 온도 기록은 깼는데 아직 폭염 일수나 열대야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제 네. 한 9월 정도 돼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6: 네.
9: 하여튼 덥긴 더운

0: 해입니다.
1: 네, 지나고 보니 저도 뉴스로 다 전해드렸던
0: 네,
1: 헤드라인이고
0: 그렇죠.
1: 네, 네. 뉴스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 밤낮 가리지 않고 더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 사람이 지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이런 날씨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0: 네.
1: 즉 뉴노멀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더욱더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현장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어떨 때 이 기후 위기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이제 현실에 닥친 이야기다라고 느끼십니까?
0: 예, 뭐 연구 말씀을 하셨으니까
1: 네.
0: 저희 입학하는 대학원생들이 이 온도와 노동 생산성 이런 연구 많이 하고요.
1: 예.
0: 노동 생산성에 온열 질환이 늘어나는 업종은 어떤 것인가 이런 연구를 많이 할 때 아, 학생들이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구나 느끼고요. 저 자신은 이제 지하철 내려서 연구실까지 걸어가면 한 20분 걸리거든요.
1: 네.
0: 근데 과거에는 그냥 쾌적하게 걷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운동도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 너무 더워가 저도 모르게 제 가방에 들어있는 우산을 양산은 없어서 우산을
1: 예.
0: 써서 저도 모르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저희 학교 캠퍼스에 우산 양산 쓰고 다니는 남학생들도 많습니다. 요새는.
1: 그렇습니까?
0: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체감적으로 너무 덥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죠.
1: 네, 이렇게 일상이 되어버린 폭염이 단순히 이제 더워서 불편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 가격부터도 위협을 한다라는 뉴스를 제가 또 실제로 많이 전해드리기도
0: 네.
1: 하고요. 요즘에 시장 마트에 가서 장보기가 무섭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폭염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히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어떤 품목들이 많이 올랐고 또 왜 더위가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건가요?
0: 네, 이게 이제 폭염은 또 히트플레이션,
1: 예.
0: 기후 전체를 넓히면 클라이밋플레이션, 기후 인플레이션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1: 예.
0: 당장 올해만 해도 뭐 오이, 또 시금치, 열무 이거 다 저도 좋아하는
1: 네.
0: 반찬들인데
1: 많이
0: 이런
1: 올라가는
0: 게 막
1: 지금
0: 뭐 예, 막 두 배 이상 이렇게 올랐고요.
1: 문제는
0: 이제 국제적으로
1: 예.
0: 우리나라가 사실은 곡물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1: 네.
0: 2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본과 더불어 굉장히 낮은 세계적으로도 이런 나라인데요. 세계적으로 뭐 밀, 옥수수 이런 거 다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대부분
1: 그렇죠.
0: 다 수입하는 품목들인데 이런 것들의 가격이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지금 유럽이 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유럽 내 이 농작물 생산성이 급락하는 과거 평년에 비해서 한 900만 톤 생산량이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가격도 당연히 오르고 농가 피해도 커지고 국제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입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고
1: 네.
0: 자칫하면 이런 나라들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해요.
1: 자국민
0: 먼저 먹여야 된다.
1: 그러니까,
0: 여러 정치
1: 예.
0: 경제적인 이유로.
1: 예.
0: 그럼 이제 우리나라 한우, 한돈 다 수입 사료로 먹여서 우리가 밥상에서 먹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자면 지금 나타나는 이런 폭염은 단순히 여름에 좀 잘 버티면 되겠지 이런 걸 넘어서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아주 구조적인 제가 요새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1: 네.
0: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경제 생활 자체, 우리의 생산과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그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게 바로 기후이자 폭염이라는 거죠.
1: 네. 교수님께서 방금 짚어주셨듯이 지금 유럽도 굉장한 폭염으로 몸살을
0: 네.
1: 앓고 있고 식량 위기 겪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발표한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지수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0: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제적인 농산물 가격을 가지고 그것이 매년 어떤 추이를 보이느냐 이제
1: 네.
0: 이런 값을 도출하는 건데요.
1: 유럽
0: 내에서도 최근에 폭염이 극심해지고 있어서 이미 2년 전에 유럽 중앙은행이 그 독일의 한 연구소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결과가 있어요.
1: 네.
0: 이렇게 앞으로 기온이 오를 경우 농산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최대 농산물발 인플레이션. 농산물발 인플레이션이 최대 매년 향후 10년 동안 3%포인트 오를 수 있다. 최소 1%포인트. 그렇다는 얘기는 2%만 잡아도 매년 2%씩 계속 올라간다는 거니까 10년 지나면 20%가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극심한 그러한 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을 우려하는 그런 것이 권위 있는 유럽의 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뭐 우리 밥상 물가에서도 우리 소비자들께서 국민들께서 이미 체감하고 있는 거여서 그렇죠. 예.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지금 먹거리 가격이 오르는 것도 큰일인데
2: 이번 주말 40도를 웃돌던 극한 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경제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는 폭염 관련 이슈들을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체감온도 40도를 넘는 더위 견디느라 고생 많으셨죠. 여전히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부터 기세가 조금 약해지겠습니다. 아직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는 발효 중이고 큰 비 소식이 있는 동해안 지역은 해제됐습니다. 사고 소식만 전해드려도 교통정보가 가득 찹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가는 길 5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잠실대교부터 밀립니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탄천 1교에서 수서 구간 3차로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진압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강릉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요. 강릉 쪽은 대관령 7터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대관령 나들목에서 강릉문기점 구간 밀립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 방향 광적 1터널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신천 진출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고령분기점 1차로와 2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서한성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여파로 서한성 나들목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주말 오전 11시 뉴스의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11시 뉴스의 뮤직 이번 타임은 귀에 익숙한 가요들 들어보겠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뉴스의 뮤직 윤종신의 목소리로 시작해봅니다. 고속도로 로맨스.

0: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FM 94.5MHz YTN 라디오 11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앱 채팅창의 브릿지하이님, 휴가차 고향 가면서 KTX에서 라디오 듣습니다. 뉴스와 음악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고향이 어디신지, 휴가를 그래서 어디로 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름휴가 떠나자 했을 때 국내 여행지로는 아무래도 동해 찾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강원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또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뭐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참을 수 없는 불볕더위에다가 또 갑자기 쏟아지는 비까지 기상이변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더울 때는 물, 그리고 야외활동 자제, 그리고 자주 쉬기. 이거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탄소 중립 생활 습관까지 빠짐없이 챙기는 주말을 보내야겠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와 채팅 통해 참여해 주시면 돼요.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또는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 노래 두 곡 더 만나볼게요.

거북이의 비행기,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가운데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는 왜 본래 취지의 개편을 살리지 않고 제도를 설계했느냐면서 이 역시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로 미국 금리 인상 기대론이 후퇴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0.28%가 오른 54,036.9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62% 오른 7,757.64에, 나스닥 지수는 1.3% 오른 26,690.62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각종 비위 의혹까지 드러나며 추락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팬들과 축구 관계자에게 사과한다며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축구팬과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북중미 월드컵 이후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회는 현재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은 절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전 구성원이 철저한 쇄신의 기회로 삼고 높아진 외부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 조직 문화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고향으로 휴가 떠난다는 청취자님, 어디로 가시나요? 정남진으로 갑니다. 아, 장흥 가시는군요. 4시간, 5시간 정도는 걸려서 가셔야 되는 게 맞죠? 언제쯤 도착하시나요? 가시는 길까지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과 쭉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귀가 또 시원해질 수 있는 음악 만나보도록 할게요.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샤크라의 난 너에게.

11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SNS를 통해 수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는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소영 의원도 이 대통령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재검토 지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바로잡겠다며 재정경제부는 정신을 차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참으로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이반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 탓을 하는 자리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약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거라면서 일단 지르고 반발하면 고치는 선 발표 후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2주 연속 하락하며

리터당 1,8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66.2원으로 지난주보다 2.9원 내렸습니다. 경유 역시 지난주보다 3.6원 내린 리터당 1,849.2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우디와 파키스탄, 튀르키예가 사우디 메카에서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3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모든 침략 행위에 대한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했다며 3국 중 어느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1시 뉴스 앤 뮤직도 끝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오후 시간 트로트 음악들 강현구 아나운서와 또 함께 하시죠.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DJ 리오 씨의 여름 이야기 두 곡 보내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막 짜증내.
1: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0: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널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1: 모래 위 펄펄펄 던지겠어. 밀물이 밀려와 도무지워
0: 추억이 될 뻔한.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2: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2: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3: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지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3: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이제는 보는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쪽 먼 해상에서 태풍 돌핀이 중국을 향하고 있어서 동해와 남해의 물결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물가 접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태풍이 밀어올린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북부 지역과 동해안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도심 안쪽으로 청와대 사랑채 동측에서는 현재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시까지 이어지고 집회 후에는 광화문과 안국동, 을지로를 지나서 탑골공원까지 이동하는 행진도 있겠습니다.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지금부터 3시까지 집회 예정돼 있고요. 4시까지 행진도 있겠습니다. 신촌 연세로 신촌 전철역에서 연세대 앞 굴다리 구간 내일 밤 자정까지 통제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강일부근 4차로와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감곡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여주분기점부터 5km 정도 밀립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서한성 2차로와 갓길에도 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6: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어제 전국이 펄펄 끓으면서 수도권이 40도에 육박했죠.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폭염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7: 동해안에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폭염과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승훈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8: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7: 네, 홍성욱 기자는 어딘가요?
9: 네, 강원도 속초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6: 네, 먼저 최승훈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8: 네, 오전까지만 해도 광장 일부에 내리쬐던 때약볕이 지금은 광장 전체로 내리쬐면서 그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열화산 카메라로 도로와 건물 곳곳을 살펴봤는데 모두 40도가 넘는 고온으로 대부분 빨간색을 나타냈습니다. 광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곳곳에서는 물분수가 나오고 아이들은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 대부분이 손에 양산을 들었고 도심 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경찰들도 얼음물과 선풍기를 들고 근무하는 등 더위와 사투하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수도권에 폭염 중대경보를 해제했지만 여전히 폭염경보는 이어져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7: 네,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이어지는 무더위에 시민들도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8: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였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38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는 관측 이후 가장 뜨거웠던 입추로 기록됐습니다. 시민들은 입추가 되었지만 여전히 폭염이 이어지는 탓에 밖을 제대로 돌아다니기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10: 아, 힘들죠. 그 등원하고 하원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목에도 풀 아이스 하고 하는데도 빨리 그냥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8: 오늘 역시 서울 종로구의 온도가 최고 35도까지 오를 전망인 만큼 시민들은 야외 활동 시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6: 네, 이번엔 속초로 가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는데 지금은 다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곳 강원 동해안도 최근까지 35도를 넘는 폭염이 연일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새벽부터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이곳 속초와 강릉, 양양, 고성 등 동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제가 나와 있는 것이 속초 해변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동해안 대표 해수욕장 가운데 한 곳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해변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해변에 설치된 파라솔도 비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모두 접어놨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에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오전 9시쯤 한때 강릉 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릉시 중앙동과 교동, 임당동 일대 도로가 침수돼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수관이 역류해 주택과 상가 수십 곳이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폭우가 장시간 지속하지는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릉시는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 네, 휴가철에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이 많은데 물놀이 사고 우려도 높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가늘해졌다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보시는 대로 파도도 굉장히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해변을 찾는 피서객들도 조금씩 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파도가 워낙 높게 쳐서 물놀이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함께 강한 바람, 너울성 파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도가 높게 일고 있는 만큼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즐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 높은 파도가 해안 도로와 방파제 그리고 갯바위를 넘어올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는 접근하거나 출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해안 계곡에서 물놀이나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고립되거나 휩쓸려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곡 고립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전 8시 50분쯤 속초와 맞닿은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주차장 인근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 7명이 불어난 계곡에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1시간 반 만에 고립된 피서객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2: 네, 최승은 홍서욱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영동지방에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YTN으로도 관련 피해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1: 서해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3: 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강원도 강릉시 중앙동 거리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5분도 되지 않아 길이 물에 잠겼습니다. 오전 9시 5분쯤부터는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같은 시각 인접한 가게 안으로도 순식간에 물이 들이쳤습니다. 인근 동네인 임당동에서도 길 한복판에서 흙탕물이 역류하고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바퀴까지 잠긴 차들이 물살을 가르며 달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강원도 강릉시 교동사거리 모습인데요. 제보자는 몇 분 사이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인근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는 모습까지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강릉 1터널 부근에서는 차량 와이퍼가 제 역할을 못할 정도로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제보자는 도로 한쪽에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진 듯 멈춰 서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2: 네, 소방에 폭우 관련 신고가 잇따랐죠?
3: 네, 강원 소방본부는 영동지방 폭우로 인해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119 신고 23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에서 16건, 동해시에서 7건입니다. 건물 안이나 도로가 침수됐다거나 배수가 안 돼 맨홀 뚜껑이 열렸다는 내용입니다. 폭우로 지하에 물이 찰 것 같다는 신고도 접수됐는데 소방은 대부분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며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전 10시 10분쯤에는 강릉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7터널 인근 빗길을 달리던 차량 5대가 추돌해 3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2: 이번에는 과학기상부를 연결해서 동해안 폭우 원인과 또 전국 폭염 상황 그리고 이후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네, 김민경 기자, 동해안에만 강한 비가 집중된 이유가 뭔가요?
4: 네, 태풍 돌핀에서 유입된 남동풍과 한반도 북쪽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온 북동풍이 만나 동풍이 강해졌습니다. 이 바람이 따뜻한 동해를 지나며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뒤 태백산맥에 부딪혀 강하게 솟구치면서 비구름이 발달한 건데요. 레이더 화면을 보면 비구름이 긴 띠 모양으로 강원 동해안

0: 부산과 일부 경북 동해안을 따라 발달해 있습니다. 강릉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8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됐는데요. 극한호우는 다소 잦아들었지만 지금도 동해안 곳곳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과 동해, 삼척에는 호우 경보가, 고성과 양양 등 강원 동해안 전역과 경북 울진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는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했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까지는 곳에 따라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더위 상황도 알아보죠. 이번 주 내내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극한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인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상층에 찬 공기가 일부 유입되고 구름이 끼면서 오늘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동해안과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특히 서쪽은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는 낮 기온이 36도, 대구는 35도로 어제보다 다소 낮아지겠지만 창원은 37도까지 오르는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33도까지 내려가면서 더위가 한층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33도 역시 폭염주의보 수준인 만큼 더위에 대한 경계는 계속 필요합니다.
2: 이런 가운데 중국을 향하는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제주 바다 물결도 높아졌다고요?
0: 네, 13호 태풍 돌핀이 현재 강도 4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서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 남쪽 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남해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5m 이상 매우 높게 일겠고, 해안가에도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 남쪽에는 강풍특보도 발령 중인 만큼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걸로 보입니다. 또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대 70mm, 해안에도 내일부터 모레 사이 최대 30mm의 비가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1: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날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하루 온열 질환자가 180명을 넘었습니다.
2: 심각한 상황이라는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3: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황인 거죠.
3: 중대본이 공식 확인한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는요, 사망자 없이 하루 185명입니다. 전날보다는 23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23명을 포함해서 이제 2,872명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날보다는 온열 질환자가 줄었다는 것뿐이죠. 적은 수는 결코 아닙니다.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는 겁니다. 재산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 감소세와 마찬가지로 가축의 폐사는 줄었지만 양식어류 피해는 전날보다 외려 늘었습니다. 하루 새 무더위에 양식어류 29만 7천여 마리의 피해가 접수됐고요. 돼지와 닭등 가축 100여 마리도 폐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재산 피해는 이제 가축은 90만 마리를 넘었고 양식어류 피해 역시 86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중대본 역시 온열 질환자가 수치상으로만 전날보다 줄었을 뿐이지 지난해 이맘때 하루 21명에 비해서는 9배 가까운 수치라 여전히 긴장 속에서 폭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 심각한 상황이란 판단 아래 정부가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죠.
3: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에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을 확인해 봤더니 80%가 60살이 넘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이에 대한 각별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논과 밭에서 숨진 사람, 실내외 작업장에서 더위로 쓰러져 숨진 사람이 많았다는 점도 역시 고려가 됐습니다. 이제 총력체계 가동으로 정부는 고령층과 농업 현장, 실내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뿐만 아니라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도 비상 대응 기구를 곧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기관별로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폭염 재난 대응 중대본 회의도 내일 소집합니다. 중대본 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극한 폭염에 대응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대응하되 폭염과 가뭄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이어 어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6시간 가까이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성숙 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부동산 조기공급 유도 방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를 신속히 실행할 방안이 폭넓게 개진되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절벽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과 관련해 지난 5년 동안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 성적표부터 돌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의 재임기가 겹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주택 착공이 이전 10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서울 집값 급등은 오 시장이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지한 직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불과 한 달여 만에 스스로 결정을 번복하면서 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념적 아집으로 집값을 천정부지로 폭등시켜놓고는 반성은커녕 공급절벽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떠넘겼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적반하장식 책임 회피도 모자라 폐기 처분할 버스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쓰자며 되레 서민과 국민의 목을 조르는 가학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한 경고와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 책임을 오 시장과 국민에 돌릴 게 아니라 잘못된 정책부터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를 맞아 제주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인천에서 또 합동연설회를 연 뒤에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2: 지난주 충청권과 부울경 순회 경선에서 1, 2위 사이에 박빙의 결과가 나온 만큼 오늘 발표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민주당 제주 순회 경선이 조금 전에 막을 내렸다고요?
4: 네, 더불어민주당 제주 지역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가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먼저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이어 추첨에 따라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당대표 후보 순으로 연설이 이어졌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당의 경선 갈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 당의 토론 문화를 혁신하고 실력주의 인사를 하겠다며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후보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가 전당대의 본질이라며 당과 당원들을 공격해 표 많이 얻었느냐고 지적하며 사과부터 하고 화합을 얘기해야 하지 않느냐고 직격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당정 엇박자가 연일 뉴스 1면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할 이유가 없다며 이제 자신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후보들은 오후 4시부터 인천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인천연설회가 마무리되면 오늘 순회경선 지역인 제주와 인천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하루에 세 곳을 방문했던 지난주와는 달리 오늘은 두 곳에서만 연설회가 열리기 때문에 지난주보단 조금 빠른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결과가 발표될 전망인데요. 기호 순으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의 득표수와 득표율만 공개합니다.
1: 네, 지난주 경선에서 정청래, 김민석 후보 사이에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만큼 오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4: 네, 지난 주말 민주당은 충청권과 부울경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 부울경에서 정청래 후보가 승리하면서 합산으로는 정 후보가 0.99%포인트 차 박빙 우세를 보였습니다. 첫 주차에 워낙 미세한 차이가 난 만큼 이번 주 순회 경선 결과가 판세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결과가 발표될 제주 인천의 권리당원 비중은 전체 당원의 6%를 조금 넘는 정도지만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 수치보다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크게 우세를 점할 경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과 수도권의 당심까지 연달아 흡수하는 밴드웨건 효과, 편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3위인 송영길 후보의 경우 인천에서만 6선 의원을 지냈고 인천광역시장까지 역임한 만큼 오늘 경선에서 당심을 모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지도 관심입니다. 권리당원 최고위원 투표 결과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가 뒤를 이었는데요. 친명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와 친청으로 분류되는 최민희, 한민수 후보는 조금 전 제주 전당대회에서도 서로를 겨냥한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지난주 순위가 유지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6: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 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무더위 기세는 여전한데요.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6도, 부산 35도, 창원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남쪽 먼 해상에는 태풍 돌핀이 중국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일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해 월요일까지 최대 150mm 이상 비가 예보됩니다. 한편 도로에서는 폭염과 빗길의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특히 무더위 속에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이어지기 쉬운데요. 운전하실 때 시원한 물을 틈틈이 마시면서 안전 운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향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 나들목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강일 나들목 4,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 중입니다. 상일 나들목에서 강일까지는 평균 속도 시속 20km 내외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94.5MHz 와이튼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어제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였는데 어제 서울 기온은 40도까지 올라갔고요. 경기 하남과 광양에서도 기온이 40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과 동해에 호우경보 내려져 있는데요. 정말 극과 극의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날씨 관련 소식 잘 챙겨주셔야겠는데요. 저희도 관련 뉴스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전해드릴게요. 트로트 듣는 정호의 뉴스 앤 트롯 첫 곡입니다. 정동원과 장민호가 함께 불렀어요. 파트너.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0: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트로트 듣는 정호의 뉴스 앤 트롯. 첫 곡으로 정동원과 장민호가 함께 부른 파트너 듣고 오셨습니다. S010109님께서 토요일 오후 12시 뉴스 앤 트롯 단골 손님 입장 완료 이렇게 출석 체크 해주셨고요. 파란수공님께서도 입추가 지나서인가요? 아침에 시원한 바람이 뉴스 앤 트롯처럼 기분이 참 좋았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부탁드리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뉴스 전해드릴게요. 유현상의 그게 나야, 그리고 정정화의 뚝뚝뚝, 이렇게 두 곡입니다.

유현상의 그게 나야 그리고 정정아의 뚝뚝뚝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가운데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과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 개편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는 왜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않고 제도를 설계했느냐면서 이 역시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부진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에 각종 과거 비위 의혹까지 드러나며 추락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팬과 축구 관계자에게 사과하며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팬과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현재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은 절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전 구성원들이 철저한 쇄신의 기회로 삼고 높아진 외부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 조직 문화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920번님께서 강현구 아나운서님 더운 날씨의 입맛은 괜찮나요? 그래도 입추가 지났으니 곧 시원해지겠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가지고 아, 입맛도 좀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체력도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요즘 날씨인데 그래도 입추가 지났으니까 바람이 좀 솔솔 불어오는 걸 느낍니다. 하루빨리 더위가 좀 물러갔으면 좋겠네요. 9849번님께서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평택은 무더운 날씨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9849번님께서는 항상 평택의 날씨를 전해주시는데 볼 때마다 정말 반갑습니다. 언제나 저희 뉴스 앤 뮤직, 뉴스 앤 트롯과 함께해 주세요. 노래 두 곡 또 이어드릴게요. 홍지윤의 꽃바람, 그리고 진미령의 Forever My Love 이렇게 두 곡입니다.

네, 노래 두 곡 듣고 오셨고요. 화이트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드론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절벽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과 관련해 지난 5년 동안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 성적표부터 돌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의 재임기가 겹친 지난 2022년부터 24년까지 서울 주택 착공이 2010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서울 집값 급등은 오 시장이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직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불과 한 달여 만에 스스로 결정을 번복하면서 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념적 아집으로 집값을 천정부지로 폭등시켜 놓고는 반성은커녕 공급절벽의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떠넘겼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적반하장식 책임 회피도 모자라 폐기 처분할 버스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쓰자며 되레 서민과 국민의 목을 조르는 가학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한 경고와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 책임을 오 시장과 국민에게 돌릴 게 아니라 잘못된 정책부터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소미

8401번님께서 채팅창에서 안녕하세요. 처음 와봅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주 놀러와 주세요. 유익한 뉴스 그리고 좋은 곡들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 12시 뉴스앤트롯입니다. 12시 뉴스앤트롯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1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노래 3곡 띄워드립니다. 김무진의 딱 좋아, 송해의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송대관의 지갑이 형님. 이렇게 3곡입니다. 강연구였습니다. 1시 20분에 만나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40도를 육박하던 극한의 폭염은 서서히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폭염 중대 경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한낮의 기온이 서울 36도까지 올라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폭염 속의 도로에서도 운행 시 집중력이 흐려지면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안전 운행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낮 시간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줄포 나들목 2차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줄포 나들목에서 선운산 나들목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79km 안팎입니다. 한편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에서 포천 방향 모년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북용인 분기점에서 북용인 나들목까지는 여파로 3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소래터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장수 나들목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시흥 나들목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86km 안팎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 경보는 해제됐지만 입추가 지난 주말도 푹푹 찌는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2: 네, 이런 가운데 강원 동해안 일대에는 많은 비가 예보돼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회부 윤혜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추였습니다. 물론 24절기 자체가 고대 중국 화북지방을 중심으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맞진 않지만 그래도 어제가 역대 가장 더운 입추였다면서요?
3: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뜨거운 열기를 취재를 해봤는데요. 가을이 왔다고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힘든 더위였습니다. 어제 서울나 최고 기온은 38도까지 올라서 119년 만에 역대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덥지만 어제보다 바람이 조금 선선해졌다고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고 이 폭염 경보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2: 네, 어제 도심 곳곳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니까 놀이터가 너무 뜨거워서 아이들 발길이 끊길 정도였다면서요?
3: 네, 놀이터가 정말로 텅 비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또 한낮에 이 놀이터를 취재를 하러 가봤습니다. 우선 플라스틱으로 된 그 원통 미끄럼틀이 있는데 내부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재봤더니 표면 최고 온도가 무려 4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철제 재질의 놀이기구 상황은 더 심각했는데요. 아이들이 즐겨 타는 흔들 놀이기구나 그네 표면 온도가 무려 60도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정말 시뻘겋게 보일 정도였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실제로 성인인 저조차도 손잡이를 잡고 있기가 굉장히 뜨거울 정도였는데요. 이 표면에 피부가 여리고 약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이 짧은 순간에도 놀이기구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1: 네. 그리고 요즘 핫한 한강 수영장도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물이 너무 데워지다 보니까 온천 같았다면서요?
3: 네. 저는 이번에 취재차 처음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평일 나신데도 굉장히 많았고요.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정말 피서를 즐기는 모습이 저도 즐거워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에 첨벙첨벙 뛰어들면 굉장히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이 물속에 들어가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니 빨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이 물 온도가 무려 20도 후반, 30도까지도 달했습니다.

0: 실제로 물속이 미지근하다 못해 뜨거울 정도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큰 수영장은 진짜 뜨겁다 정도고 여기 뒤에 수영장은 미지근한 정도인 것 같아요. 방학에 아이들이랑 오니까 이렇게 같이 노니까 더워도 신나는 것 같아요.
2: 네, 뜨겁게 달아오른 놀이터부터 또 온천 같은 수영장까지 정말 어제 하루 고생이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실제 하루하루 도심 다녀보니까 체감 더위가 어느 정도였나요?
0: 네, 가장 더울 시간에 이제 땡볕을 위주로 취재를 하다 보니 저조차도 더위를 먹고 약간 좀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였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야외에서 4시간 동안 취재한 촬영 기자의 방송용 카메라 장비를 표면 온도를 찍어봤습니다. 무려 67도에 달했습니다. 가장 뜨거웠는데요. 그 촬영 기자가 이 햇볕에 달궈진 장비가 너무 뜨거워서 장비를 맨손으로 잡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3: 네, 이렇게 사람 잡는 더위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온열 질환자도 지금 속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루 온열 질환자가 200명 아래로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쇄절수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그제 기준으로 추가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85명입니다. 전날보다 23명이 줄었고 다행히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최근 매일 200명대를 유지했다가 소폭 줄었지만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난해 이맘때 온열 질환자가 하루 21명 정도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9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72명으로 늘었고 숨진 사람은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 네, 이렇게 한쪽에선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다른 쪽에선 비 때문에 걱정입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에 오늘 많은 비가 집중돼서 피해도 우려가 되고 있죠.
0: 네, 강원 동해안에는 최대 15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강릉에는 시간당 80mm의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자세한 강릉 호우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강릉시 중앙동의 모습인데요. 도로 한가운데 맨홀에서 계속해서 빗물이 역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량 바퀴가 절반이 잠겨 있을 정도로 도로가 물에 가득 찼는데요. 차량이 위태롭게 물살을 헤치면서 지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음은 저희 YTN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겠습니다. 도로가 매우 빠르게 침수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도로가 물에 잠겨서 주차금지 표지판이 떠내려가기까지 단 5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요. 카페 내부로도 계속해서 물이 차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릉시는 오전 9시쯤 긴급 재난문자를 보내서 강릉시 중앙동 인근에 시간당 50mm의 강한 비로 침수가 우려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3: 네. 이렇게 비가 집중이 되면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금 강원 인제군에서는 피서객이 불어난 물에 고립이 됐다면서요?
0: 네, 오늘 오전 9시쯤 속초와 맞닿은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인근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 7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구조 당시 영상을 함께 보시면 이 계곡에 물이 불어나면서 물살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고립된 피서객들을 구명보트에 태워서 구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급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피서객 7명이 계곡에 고립됐습니다. 다행히 소방에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반 만인 오전 10시 반쯤 피서객들이 모두 구조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2: 예, 오늘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강원 동해안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윤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기존 공급 물량을 늘리고 또 착공 시기는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2: 여기에 그린벨트를 해제, 수도권 신규택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월세 불안이 진정될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우선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공급 대책 전망 전해주시죠.
4: 네, 정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시간 동안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예정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세부 내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는데요. 올해 초 1, 2구 대책을 통해 공개한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최대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0: 해른 골프장 등을 비롯해 수도권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와 지자체 이견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인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공급 물량 확대와 더불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금융 세제 지원책이 새롭게 담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신규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전환적 판단과 과감한 생각을 해달라고 주문한 만큼 파격적인 공급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 그런데 이번 공급대책만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공급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부터 지자체와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된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의 경우 주택 용지로 활용하면 최대 7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녹지 면적을 유지해야 한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과 수서 차량기지 등 강남권의 주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 역시 과거에도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전적이 있는 만큼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주민협의와 각종 영향평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더 빠른 공급 대책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가운데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과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 개편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이사 개편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거냐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2: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온 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차부로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이반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자리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약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거라면서 일단 지르고 반발하면 고치는 선발표 후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SNS를 통해 수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는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소영 의원도 이 대통령의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재검토 지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잡겠다며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3% 안팎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지만 고용 시장은 정반대입니다.
2: 급기야 올해 고용률이 6년 만에 하락 반전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고용 없는 성장은 미래가 없는 성장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 8천 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호황인 반도체는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데다 수출액 증가도 주로 단가 상승에 따른 겁니다. 반면 내수와 건설 연관 업종, 노동 집약 업종이 부진합니다. 가장 심각한 연령대는 청년, 그중에서도 20대입니다. 상반기 20대 고용률이 1.3%포인트 하락해 하락폭이 지난해 하반기에 두 배를 넘었습니다. 2분기 60대 초반 고용률이 감소로 돌아선 데서 보듯 고령층도 예전만큼 고용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 일자리인 상용직의 증가폭도 지난해 상반기에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빼면 5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4: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 아까 제가
5: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입니다.
4: 상반기만 계산해 보면은 내수 쪽 기여율은 100% 중에 3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이제 수출하고 설비 투자입니다. 70이. 자, 그렇다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빚 좋은 게 해살구거든요.
3: 고용노동 관련 국책연구원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10만 3천 명으로 당초 전망의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연간 고용률은 62.7%, 실업률은 2.9%로 수정했습니다. 연간 고용률이 떨어진다면 코로나19 때였던 202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6: 성장이 반도체에 주로 집중이 됐고
5: 천연정 한국노동연구원 동양분석 실장입니다.
6: 견인하는 힘이 이전보다 약화가 됐습니다. 내수 고용의 개선의 전제가 되는 민간 소비 여건도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3: 금리 인상과 반도체 경기 정점 통과 우려, 미국과의 통상 마찰 재점화와 중동 정세 악화가 추가 하방 요인으로 꼽힙니다. 소비 활성화와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일 경험과 직업 훈련을 통한 청년층 경력 사다리 유지와 함께 기업 신규 채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고용연구원은 강조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정유업계는 호주와 남미 등 비중동 지역으로 원유 수입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2: 이번엔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로 확보한 초경질유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면서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여정 기자입니다.
7: 11만 톤급 유조선이 인천항으로 들어옵니다. 호주에서 초경질유 30만 배럴을 싣고 열흘 만에 도착한 선박입니다. 초경질유는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함께 나오는 가벼운 액체 형태의 원유로 컨덴세이트라고도 불립니다.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함량이 높아 석유화학 제품과 휘발유, 항공유 등 다양한 석유 제품 생산에 활용됩니다.
8: 이번에 도입된 호주산 초경질유는 12시간의 하역 작업을 거쳐 나프타와 항공유, 경유 등으로 정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원유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나프타 수급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7: 이번 물량은 SK이노베이션 ENS가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 확보한 자원입니다.
9: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확보한 원유의 일종인 초경질유를 국내에 들어오는 건 이번이 최초 사례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7: 특히 호주는 운송기간이 중동 노선의 4분의 1 수준으로 짧아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중동 전쟁 이후 국내 정유업계는 호주와 남미 등 비중동 지역으로 원유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중동산 원유 비중은 전쟁 전보다 10%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수입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원유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0: 원유와 가스는 중동산 비중 축소를
5: 김정권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10: 다변화하고 비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 다만 비중동산 원유는 아직 시험 도입 단계인 경우가 많고 운송, 정제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1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1: 국민 인쇄

0: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부터 폭염의 기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낮의 기온이 40도를 육박하던 극단적인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낮의 기온이 36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외활동은 최대한 삼가하시고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쪽 먼 해상에서는 태풍 돌핀이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해상에 물결이 높게 일겠고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모레 월요일까지 최대 150mm 이상 많은 비가 예보됩니다.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소래 터널 부근에 일어난 승용차 관련 사고로 1차로 일대가 아직은 밀리고 있는데요. 여파로 장수 나들목에서 시흥 나들목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80km 내외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의 소식이 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종로구 동화 면세점에서 원표 공원까지 집회가 진행되겠는데요. 현재는 지금 집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 교차로, 경복궁 교차로 지나 전 효자 파출소까지 행진도 예정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94.5MHz 와이튼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해바라기도 해를 외면하게 되는 그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집에서 라디오 틀어두고 푹 쉬는 게 최고겠죠. 그 라디오는 94.5MHz 와이튼 라디오로 고정해 주시죠. 저 아나운서 강현구는요, 여러분뿐입니다. 트로트 듣는 오후 1시에 뉴스 앤 트롯 첫 곡이에요. 김다연, 김태현 등 미스트롯 멤버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뿐이고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당신뿐이다 뿐이고 첫 곡으로 두고 오셨습니다. 8920번님께서 강연구 아나운서님 경제라디오 새 이름 결정났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후보들을 좀 추렸고 그 어떤 곡을 선정할지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9020번님께서도 응모를 해주셨던 것 같네요. 뭐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한 이야기라든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뭐든 좋습니다. 신청곡도 좋아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노래 세 곡 듣고 와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마이진의 몽당연필, 김수찬의 마중물사랑, 그리고 좋은 날 좋은 시, 안성훈, 박지연 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세 곡 연달아 보내드릴게요.

네, 노래 세 곡 듣고 오셨고요. 와이튼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마사회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될 경우 기상 상황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경주 취소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마사회는 이같이 강화된 폭염 대응 경마 운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폭염 경보가 내려질 경우 예식장 운영 시간과 경주로 출장 시간을 조정하고 지하마도 기승을 허용하는 등 경주마와 기수의 야외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식장에 대형 선풍기를 가동하고 곳곳에서 얼음과 물을 공급해 경주마와 기수 보호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건조한 날씨와 과도한 용수 사용으로 미국 최대 인공 저수지인 미드우 수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연방 매립청은 장기간 가뭄과 이상기온으로 미드우 수위가 317m까지 내려갔다며 종전 최저 기록을 4년 만에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 강의 또 다른 저수지인 파월호도 수위가 내려가면서 몇 주 안에 최저 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오후 1시 25분을 기해 기상청에서 요청한 자연재난 관련 재난방송 안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 발효 관련 무더위 주의사항인데요. 재해분류는 자연재난, 재난, 재해 유형은 폭염, 재해 시도는 전국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전국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낮 시간대 야외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분한 물 섭취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를 바라며 폭염 위험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용은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최근 야구 경기가 이번 주말 경기가 더위로 취소가 됐죠. 마사회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스포츠나 공연 행사를 향한 그 팬들의 열정은 이 더위만큼 뜨겁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노래 세 곡 이어드릴게요. 이찬원의 망원동 브루스, 그리고 김상희의 데킬라 브루스, 그리고 김희재의 미안하오, 이렇게 세 곡입니다.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앤트롯 드론 소식 전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지역순회 경선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들 사이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오늘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이 이제 화해와 화합, 단합과 단결, 미래의 역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에게 피멍들게 한 김 후보가 사과도 없이 화합하자고 하느냐며 뻔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당정 엇박자가 연일 뉴스 1면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후보가 연임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와 안보 등 핵심 현안마다 장관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국정 운영이 따로 국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무너진 컨트롤타워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제외를 두고 김정은 산업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로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렸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미중 4자 대화를 제시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평가절하했다며 이게 정부가 맞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폭염주의보 뉴스 잘 듣고 있다는 소미1401번님 메시지 감사합니다. 폭염 장기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기 화재가 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외기 주변 가연물이나 문어발 콘센트 절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과열 시 당연히 중단하셔야 되고 손상된 전선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용하시면은 플러그를 반드시 뽑아주세요. S010109님께서 저보고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써주신 것 같아요. 채팅창 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1시 뉴스앤트롯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2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2시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끝곡입니다. 혜은이의 물비늘 그리고 강민주의 내 사랑 연가 이렇게 두 곡이에요. 강연구였습니다. 2시 20분에 만나요.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2: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2: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절기 입추가 지나면서 극단적인 폭염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쪽을 중심으로 여전히 무더위가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6도, 창원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 돌핀이 중국을 향하면서 동풍이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에 많게는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 최대 120mm, 제주 산지에도 많게는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휴가철로 해안가 일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천호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잠실대교 남단에서 구리 암사대교 일대까지는 정체 서행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3번 나들목 진입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확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소래터널에서 중동 나들목까지는 6km 정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수도권에는 여전히 폭염 경보가 발효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폭염과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최승훈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4: 네, 뙤약볕이 광장 전체로 내리쬐면서 그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제가 이곳에 10분가량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피부가 따가울 정도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열화상 카메라로 도로와 건물 곳곳을 살펴보니 온도가 50도에 육박하며 대부분 빨간색을 나타냈습니다. 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60도를 넘기기도 했는데 지면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곳곳에서는 물분수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은 손에 양산과 시원한 음료를 들거나 물분수에서 물을 맞으며 더위를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수도권의 폭염중대경보를 해제했지만 여전히 폭염경보는 이어져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3: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이어지는 무더위에 시민들도 힘든 상황이죠?
4: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낮 최고기온은 38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는 관측 이후 가장 뜨거웠던 입추로 기록됐습니다. 시민들은 입추가 되었지만 여전히 폭염이 이어지는 탓에 밖을 제대로 돌아다니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5: 아, 힘들죠. 그 등원하고 하원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목에도 쿨 아이스 하고 하는데도 빨리 그냥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4: 오늘 역시 서울 종로구의 온도가 최고 35도까지 오를 전망인 만큼 시민들은 야외 활동 시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3: 네, 이번엔 속초로 가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지금 그곳에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까?
6: 네, 오전 내내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는데 지금은 보이는 것처럼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이곳 강원 동해안도 최근까지 35도가 넘는 폭염이 연일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새벽부터 내린 비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속초와 강릉, 양양, 고성 등 동해안 일부 지역에 아직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강원도 속초 해변인데요.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동해안 대표 해수욕장 가운데 한 곳입니다. 잠시 좀 보여드리면요. 피서철답지 않게 해변이 많이 한산한 모습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많이 줄었습니다. 해변에 설치된 파라솔도 비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모두 접어놨는데요.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에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오전 9시쯤 한때 강릉 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릉시 중앙동과 교동, 임당동 일대 도로가 침수돼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수관 이용료에 주택과 상가 수십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폭우가 장시간 지속하지는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릉시는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 네, 휴가철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이 많은데요. 물놀이 사고 우려도 높다고요?
6: 네, 맞습니다. 빗줄기는 많이 약해졌지만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도 보이는 것처럼 상당히 높게 일고 있습니다. 폭우와 함께 강한 바람, 너울성 파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도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워낙 높게 일어 물놀이는 금지된 상태입니다. 파도가 높게 일고 있는 만큼 바다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즐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와 방파제, 갯바위를 넘어올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는 접근하거나 출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해안 계곡에서 물놀이나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고립되거나 휩쓸려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곡 고립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전 8시 50분쯤 속초와 맞닿은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주차장 인근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 7명이 불어난 계곡에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1시간 반 만에 고립된 피서객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3: 네, 무더위에 온열 질환도 또 물놀이 안전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최승은 홍성우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영동 지방에는 장대비가 쏟아졌고 특히 강릉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YTN으로도 제보가 이어졌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오늘 오전 강릉 상황 전해주시죠.
7: 네, 먼저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강원도 강릉시 중앙동 모습입니다.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5분도 채 되지 않아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잠시 뒤엔 하수구에서 물이 거꾸로 솟아오르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매장 안으로도 순식간에 물이 들어찼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릉 임당동 상황도 다를 바 없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흙탕물이 역류하고 있고 도로는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번엔 아침 8시쯤 강릉 교동 상황입니다. 바퀴까지 물에 잠긴 차들이 물살을 가르며 달립니다. 제보자는 몇 분 사이에 폭우가 쏟아져 인근 하수구에서는 물이 역류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강릉 1터널 부근을 달리는 차 내부에서 촬영해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와이퍼가 제 역할을 못할 정도로 빗줄기가 쏟아지고 2차선엔 가로로 멈춰서 있는 차도 눈에 들어옵니다. 제보자는 도로 한쪽에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진 듯 멈춰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3: 네, 폭우 신고도 수십 건 들어왔다고요?
7: 그렇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만 폭우 관련 신고가 20건 넘게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안이나 도로가 침수됐다거나 물이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이 열렸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폭우로 지하에 물이 찰 것 같다는 신고도 접수됐는데 안전조치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현재까지 폭우로 생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빗길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강릉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7터널 주변에서 강릉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3: 동해안에 집중됐던 강한 비는 경북 내륙까지 확대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서쪽은 강한 햇볕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오늘도 일부 지역은 40도에 육박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이번에는 자세한 전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동해안에 이어 경북 내륙에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요?
8: 네, 레이더 화면을 보면 비구름이 강원과 경북 동해안은 물론 일부 경북 내륙까지 확대됐습니다. 태풍 돌핀에서 유입된 남동풍과 한반도 북쪽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온 북동풍이 만나 동풍이 강해지면서 비구름이 발달한 건데요. 강릉 등 강원 동해안의 호우경보는 호우주의보로 완화됐지만 경북 영덕과 포항은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현재 대구 군위와 경북 영덕 등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는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늘 늦은 오후까지는 곳에 따라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이어서 더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오늘도 서쪽 일부 지역은 40도에 육박했다면서요?
8: 네, 당초 기상청은 상층의 찬 공기가 일부 유입되고 구름이 끼면서 오늘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예상보다 적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일부 지역은 기온이 예보보다 더 크게 올랐는데요. 경기 화성 만세구는 39.5도, 경기 여주 강남면과 서울 구로구 등도 38도를 넘었습니다. 서울 관측소 기온도 36.4도까지 오르며 예보치인 36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은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33도까지 내려가면서 이제는 더위가 한층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33도 역시 폭염주의보 수준인 만큼 더위에 대한 경계는 계속 필요합니다.
3: 이런 가운데 중국을 향하는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제주 바다의 물결도 높아졌죠?
8: 네, 13호 태풍 돌핀이 현재 강도 4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서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 남쪽 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남해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5m 이상 매우 높게 일겠고 해안가에도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 남쪽에는 강풍특보도 발령 중인 만큼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의 강한 바람이 불 걸로 예상됩니다. 또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대 70mm, 해안에도 내일부터 모레 사이 최대 30mm의 비가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3: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날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하루 온열 질환자가 180명을 넘어섰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정부는 국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9: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온열 질환자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황인 거죠?
9: 네, 그렇습니다. 중대본이 공식 확인한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없이 하루 185명입니다. 전날보다 23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23명을 포함해서 모두 2,872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날보다 온열 질환자가 줄었다는 것뿐이지 적은 수는 결코 아닙니다. 마음을 놓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 피해도 여전합니다. 온열 질환자 감소세와 마찬가지로 가축의 폐사는 줄었지만 양식어류 피해의 경우엔 전날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하루 새 무더위에 양식어류 28만 7천여 마리가 피해가 접수가 됐고요. 돼지와 닭 등 가축 100여 마리도 폐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재산 피해는 가축은 90만 마리를 넘었고요. 양식어류 피해 역시 86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중대본은 특히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 이맘때 하루 21명에 비해서 9배 가까운 상황이라 긴장감 속에 폭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3: 심각한 상황이란 판단 아래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요?
9: 정부가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에 나선 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을 분석해 봤더니 80%가 65살이 넘는 어르신이라 이에 대한 각별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논과 밭에서 숨진 분들, 실내외 작업장에서 더위로 쓰러지신 분이 많았다는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총력체계 가동에 따라서 이제 정부는 고령층과 농업 현장, 실내외 작업 현장 등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뿐 아니라 농림축산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도 비상대응기구를 곧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기관별 대응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폭염재난대응 중대본 회의도 곧 소집합니다. 중대본 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극한 폭염에 대응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등과 긴밀히 대응하되 폭염 감원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3: 폭염의 기세가 조금은 꺾일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복궁 수문장 교대 행사가 오늘부터 다시 열립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는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서울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가 해제돼 오늘부터 수문장 교대 의식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폭염으로 행사를 중단한 지 사흘 만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주말에도 푹푹 찌는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강릉 지역엔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부 윤혜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가 절기상으로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였는데 그 입추가 무색할 만큼 너무나 더운 날씨였습니다. 역대 가장 더운 입추였다고요?
10: 네, 어제 제가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하루 종일 야외에 있었는데 정말 가을이 시작됐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더운 날씨였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8도까지 올라 119년 만에 역대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을 정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덥지만 어제보다는 바람이 조금은 선선해졌다고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고 폭염경보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3: 네. 어제 도심 곳곳을 다니면서 열화상 카메라로 담아보니까 놀이터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아이들 발길이 끊겼다면서요.
10: 네, 텅 빈 놀이터가 마치 가마솥처럼 뜨겁게 달궈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선 플라스틱으로 된 원통 미끄럼틀 내부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재봤더니 표면 최고 온도가 무려 4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철제 재질의 놀이기구 상황은 더 심각했는데요. 아이들이 즐겨 타는 흔들 놀이기구나 이 그네의 표면 온도는 무려 60도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가 정말 시뻘겋게 보일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성인인 제가 이 손잡이를 잡고 있기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가 여리고 약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짧은 순간에도 이 놀이기구로 화상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3: 네, 또 요즘에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죠. 한강 야외 수영장도 다녀왔는데 여기 물이 너무 뜨겁게 데워져서 온천 같았다면서요?
10: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강 수영장 개장 소식은 들었지만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요.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로 북적거렸고 이 그늘이 없어서 생각보다 많이 더웠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니 물 온도가 빨갛게 달궈져서 20도 후반에서 한 3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물속이 미지근하다 못해 뜨거울 정도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1: 큰 수영장은 진짜 뜨겁다 정도고 여기 뒤에 수영장은 미지근한 정도인 것 같아요. 방학에 아이들이랑 오니까 이렇게 같이 노니까 더워도 신나는 것 같아요.
3: 네, 달궈진 놀이터부터도 온천 같은 수영장까지 하루 종일 도심 곳곳 다니면서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제 하루 다녀보니까 직접 느끼는 현장 체감도는 어땠나요?
10: 네, 일단 물을 많이 마시지 않을 정도면 정말 땀이 너무 많이 흘려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였고요. 예, 간혹 가다가 이 탈수 증상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이 야외에서 4시간 동안 취재한 촬영 기자의 방송용 카메라 장비에 표면 온도를 찍어보니 무려 67도에 달했습니다. 이 촬영 기자가 이 햇볕에 달궈진 장비가 너무 뜨거워서 이 장비를 맨손으로 잡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3: 네, 이렇게 연일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온열 질환 상황도 우려가 되는데요.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요?
10: 네, 그렇습니다. 그제 기준으로 추가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85명입니다. 전날보다 23명이 줄었고 다행히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최근 매일 200명대를 유지했다가 소폭 줄었지만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요. 지난해 이맘때 온열 질환자가 하루에 21명 정도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9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2,872명으로 늘었고 숨진 사람은 2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3: 네, 이런 가운데 비가 집중되면서 인명피해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인데요. 강원도 인제군에서 계곡에 불이 물어나서 피서객이 고립되는 사고도 있었다면서요?
10: 네, 오늘 오전 9시쯤 상황인데요. 이 속초와 맞닿은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인근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 7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구조 당시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이 계곡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영상입니다. 네, 구조 당시 영상을 함께 보시면 계곡에 물이 불어나면서 물살도 굉장히 세진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이 바로 맞는 거고요. 소방대원들이 이 고립된 피서객들을 구명보트에 태워가지고 구조를 하는 모습인데요. 다행히 소방에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반 만인 오전 10시 반쯤 피서객들이 모두 구조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3: 네, 한쪽에서는 더위가 또 다른 쪽에서는 비가 많이 내려서 걱정입니다. 강원 동해안에 조금 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도 알아봤었는데 오전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도 잇따랐죠?
10: 네, 강원 동해안에는 최대 150mm의 비가 예보가 됐는데요. 특히 강릉에는 시간당 8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시면서 자세한 강릉의 호우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오늘 오전 상황인데요. 도로 한가운데 맨홀에서 빗물이 계속해서 역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바퀴가 절반이 잠겨 있을 정도로 도로에 물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차량이 위태롭게 물살을 헤치면서 지나가는 상황도 보이실 테고요. 다음 YTN이 확보한 이 CCTV 영상을 보시면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전체가 물에 잠기기까지 채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같은 시간 인접한 가게로는 물이 계속해서 들이차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강릉시는 오전 9시쯤에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서 강릉시 중앙동 인근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로 침수가 우려된다고 안내했습니다.
3: 네, 제보 영상만 봐도 상황이 굉장히 아찔해 보이는데 빗길 교통사고도 이어졌다고요?
10: 네, 오전 10시쯤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대관령 7터널 인근 CCTV 화면입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에 구급차가 출동해 사고 수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차가 많이 찌그러져 있고 처참히 뭉개진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서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3: 네, 뭐 비가 경북 내륙으로도 또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윤혜리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5: 합성목재 예스팀바.
14: 경동산업 주식회사.
16: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7: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6: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9: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8: 건강해.
1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9: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0: 건강기능식품.
2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 오후 1시 50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화재 위험 경보 경계 발령에 따른 화재 예방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재해 분류는 사회재난, 재해 유형은 화재 폭발, 재해 시도는 전국, 재해 지역은 전국입니다. 폭염 장기화에 따른 냉방기 및 실내 배터리 등의 전기 화재 예방 및 대피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문어발 시 콘센트 사용은 금지해 주시고 나갔거나 손상된 전선 및 코드는 즉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실외기 주변 환기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가연물은 두지 않도록 해주시고 과열 시에는 사용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는 인증받은 충전기를 사용해 주시고 충전기 등의 전기 제품은 사용 후 전원 플러그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2: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3: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무더위 기세는 여전한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6도, 부산 35도, 창원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최대한 바깥 활동은 삼가하시고 물을 자주 충분히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에서는 폭염 속에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특히 무더위 속에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이어지기 쉬운데요. 운전하실 때는 최대한 좀 물을 틈틈이 자주 마시면서 안전운전에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서울 바캉스 페스티벌 행사로 오늘 오후 4시부터 내일 자정까지 연세로 구간 신촌역 2번, 3번 출구에서 연세도 굴다리까지 통제가 되겠습니다. 한편 청와대 사랑제 동측에서는 지금 행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4.5MHz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최신 가요 듣는 2시의 뉴스 앤 뮤직 르세라핌의 붐팔라로 출발합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최신 가요 듣는 2시의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르세라핌의 붐팔라 듣고 오셨습니다. 4723번님께서 주말 뉴스 앤 뮤직 강현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 인사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그리고 5917번님께서 드라마 OST 신청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어떤 노래든 신청해 주십시오. 뭐 듣고 싶은 노래, 주말 계획 이야기 모두 좋습니다. 신청곡은 문자,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세곡 띄워드릴게요. 아이브의 블랙홀, 그리고 베이비 몬스터의 슈거 허니 아이스티, 그리고 트리플 S의 걸스 네버 다이, 이렇게 세 곡입니다.

노래 세 곡 듣고 오셨고요.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의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충남 천안에서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된 11살 어린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숨진 어린이와 함께 있었던 성인 3명을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5일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에서 골절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병원 이송 당시 체온이 높았고 탈진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은 태어난 이후 줄곧 해당 교회에서 지내왔고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아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동학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전남 광주 여주시 오동도 근처 바다에서 선장과 일가족 4명이 탄 모터보트가 뒤집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4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 가운데 선장이 심정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아직 찾지 못한 한 명을 수색하고 있고 작업이 끝나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249번님께서 이곳 경북 구미시는 먹구름 가득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요. 비가 시원하게 내려서 타들어가는 농작물에 단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덧붙여서 오늘부터 남편의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되는데 영화관 데이트 자주 해야겠어요. 여름에는 영화관 최고의 피서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요즘 영화 대작들 굉장히 많이 개봉하기도 하고 아, 밖에 너무 더워요. 아까 저희 방송 제작진끼리도 여름에는 영화관이 최고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름 영화관 아, 또 남편분과 영화관 데이트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어떤 영화 보고 어떤 영화 보실 건지 또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노래 세 곡 이어드립니다. 아홉의 런 투 유, 키키의 댄싱 얼론, 그리고 트레저의 헬로, 이렇게 세 곡입니다.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2026 국중미 월드컵 부진 후폭풍 속에 최근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대한축구협회가 팬과 축구 관계자에게 사과하며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축구팬 및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2026 국중미 월드컵 이후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아시아를 제패한 우리나라 여자 배구 유망주들이 세계 무대에서도 유쾌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교 선수들로 구성된 17세 이하 여자 배구 대표팀은 오늘 칠레 로스안데스에서 열린 2026 국제배구연맹 17세 이하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대만을 세트 점수 3대1로 꺾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시 뉴스앤뮤직 마칠 시간이에요. 저는 3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9249번님의 신청곡 여자아이들의 클락션 그리고 5917번님의 신청곡 서인국의 날 채워준 한 사람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릴게요. 강현구였습니다. 3시 20분에 만나요.

0: 교통안전 1분 터.
1: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40도를 육박하던 극한의 폭염은 서서히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한낮의 기온이 서울 36도까지 올라 여전히 무덥습니다. 폭염 속에 도로에서도 운행 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안전 운행에 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인제 나들목에서 내리천 휴게소까지 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홍천 휴게소에서 동홍천 나들목까지 7km 구간 정체인데요. 설악 나들목에서도 3km 구간과 서종 나들목에서 화도 분기점, 덕소 산패 나들목을 지나 강일까지는 모두 5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편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좀 많은 가운데 올림픽대로 따라 지금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이 일대가 좀 많이 밀려가는 모습인데요. 잠실대교에서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 남단까지 긴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나라나 강변북 일산 쪽으로도 잠실대교 북단에서 동작대교 북단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오늘 폼 미쳤다
7: 미쳤다
8: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9: 미쳤다 오, 오.
10: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1: 살아있는
1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안녕하십니까. YTN 24 이어갑니다. 어제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8도까지 올라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이 됐고, 비공식으로는 2018년 이후 처음 40도를 넘는 곳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동해안에 강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 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극한의 한여름입니다. 도심 전체가 거대한 한증막에 갇힌 듯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서울은 38도까지 기온이 올라 닷새 연속 올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입추 때 기온과 비교하면 서울 기준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특히 자동기상 관측 장비로 노원구의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는데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7: 이게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온도가 승온되는 효과가
11: 우진규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7: 중심으로는 40도까지 최고 기온이 기록됐고 서울도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면 연속 닷새째 올해 들어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기 중 입추의 과거 통계 자료를 보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3: 이 같은 극한 더위는 주말부터 기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며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14: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좀 떨어지지만
11: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14: 폭염 경보를 해제할 수 있느냐 안 되냐. 폭염 주의보와 경보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13: 주말과 휴일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에서 불어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기습 호우가 내립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5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0mm까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약화한 뒤 비구름이 한반도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주말 이후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2: 극한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 올여름이 앞으로 다가올 여름 가운데는 가장 시원할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에서 열 스트레스 위험을 예측했더니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쉬기조차 힘든 날이 급증할 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5: 같은 기온이라도 바람이 덜 불고 습도가 높은 폭염이 더 위험합니다. 이런 더위에 열 스트레스를 측정하려고 도입한 게 온열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26도가 넘으면 무거운 자재를 옮기거나 톱질, 땅파기 같은 힘든 작업이 어려워지고 2도 더 오르면 잡초 제거나 트럭 운전, 평지에서 걷기 같은 작업에도 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30도까지 오르면 간단한 수작업이나 느릿한 산책도 버거워지고 온열 지수가 33도에 다다르면 쉬거나 앉아있기만 해도 힘이 듭니다. 기상청이 우리나라를 1제곱킬로미터 단위로 쪼개 미래의 열 스트레스를 전망했습니다. 현재 26.9도인 평균 온열 지수가 21세기 안에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도 14년 안에 2도 가까이 오릅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이 여름 내내 평지 걷기도 힘든 28도를 웃도는 겁니다. 2081년부터는 현재 1년에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한 온열 지수 33도가 열흘 넘게 나타나는데 특히 탄소 중립 노력이 거의 없을 때, 즉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무려 51일 넘게 이어집니다.
16: 1.8일 정도는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
11: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입니다.
16: 내내 견딜 수가 없죠.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의 대부분.

0: 부분은 열사병 단독이 아니라 기저질환 악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낮에 이렇게 부담이 쌓이면 밤에 푸는 일이 불가능해져서.
1: 선풍기가 의미 없어지는 폭염이 현실화하면서 에어컨 가동을 복지가 아닌 보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작업장별 온열 지수를 측정해 작업 중단을 권고가 아니라 강제하는 등 재난으로서의 폭염에 맞춘 정책 재정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2: 폭염에 가뭄까지 겹친 울산에서는 이번 주부터 사연댐의 취수가 중단되고 강물을 끌어다가 공급하게 됩니다. 저수율이 떨어진 탓인데요. 4년 만에 취수 중단에 농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울산의 식수원인 사연댐입니다. 30일 기준 사연댐의 저수율은 18%. 실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유효 저수율은 3.6%에 불과합니다. 결국 다음 주부터는 사연댐 취수가 중단되고 식수 공급은 전량 낙동강 원수로 이뤄집니다. 겨울이 아닌 한여름 가뭄으로 사연댐 취수가 중단되는 건 4년 만입니다. 농촌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푸르러야 할농 곳곳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속도 함께 타들어갑니다.
4: 한창 물이 차 있어야 하는 논은 바닥이 갈라졌고 벼의 잎은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3: 마을 저수지도 사실상 바닥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5: 7월부터
6: 울산 상봉농협조합장입니다.
5: 출수기입니다. 해서 물이 제일 필요로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저수지가 말라 있고 지금 지하수를 깊이를 4, 50m 더 내려도 물이 없는 지하수가 고갈된 상태예요.
3: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는 밭의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해 오로지 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가뭄이 길어지면서 작물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7: 비가 없어가지고 생육 시기에 멈춰가지고 지금
6: 농민입니다.
7: 알곡을 갖지도 못한 상태에서 말라서 고사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료 가치로서는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농민으로서는 억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3: 가뭄으로 인해 올해 출하량은 지난해 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부족한 조사료 수급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8: 가을에 2년
6: 이상우
8: 동안에는
6: 울주군
8: 우리들의
6: 의원입니다.
8: 조사료가 50% 이상 감소를 했고 가뭄은 해갖고 보시다시피 지금 다 말라갖고 아예 수확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축산농가로서는 지금 재난이라고 보는데.
3: 더욱이 8월 9일까지 뚜렷한 비 예보가 없어 폭염과 가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에 극심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울산 곳곳이 물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2: 강원 지역에 오늘 많은 비가 집중돼 호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40분쯤 강원도 강릉시 강릉 1터널 부근 상황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차량 와이퍼가 제 역할을 못할 정도로 빗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제보자는 폭우 속 도로 한쪽에서는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진 듯이 멈춰 서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3분쯤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7터널 근처 모습입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차량 여러 대가 빗길 추돌 사고가 나면서 현장에 구급차 등이 출동해 사고 수습이 이뤄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강원 인제군 북면 백담사 주차장 근처 계곡에서 피서객 7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고립 지점까지 줄을 연결한 뒤 고무보트를 이용해 1시간 반 만에 7명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이 지역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민주당이 이제 화해와 화합, 단합과 단결, 미래의 역사를 준비해야 한다며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반명과 분열주의,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을 피멍들게 한 김 후보가 사과도 없이 화합하자고 하느냐며 뻔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당정 엇박자를 거론하며 정청래 후보가 연임할 이유가 없고 자신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이처럼 신경전이 갈수록 격해지는 건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일주일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세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1: 순회 경선 시작부터 당권 주자들은 서로의 약점을 콕 집어 상대를 견제했습니다.
2: 명창대전의 연장전은 민주당의
3: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2: 그 지역들을 닫아야 합니다.
4: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4: 전범주에게 날아간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 아니겠습니까?
2: 이재명 정부의
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2: 유시민에게 침묵하는 이런 당대표가 필요합니까?
1: 격한 표현이 담긴 선 넘은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반명이나 신천지를 소재로 치고 봤더니 상대를 윤리 감찰하겠다는 엄포도 등장했습니다.
5: 정청래나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5: 유시민
3: 후보입니다.
5: 전 장관이 대통령을 흔드는데 말을 한마디 안 한다?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판명이죠. 게다가 분열주의죠.
6: 제가 당대표가 되면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6: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 했으면 윤리심판으로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1: 초박빙 판세 속 그야말로 사생결단식 경쟁이 펼쳐지는 건데 최고위원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7: 전당대회
3: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7: 뒤에서 온갖 욕설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베 문화 아니면 무엇입니까?
8: 제가
3: 김용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8: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일베 문화 아닙니까?
1: 당 안팎에서는 권리당원의 70%가 몰린 호남과 서울 경기 경선을 사실상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호남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후보들 간 비방전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8: 박빙 승부.
3: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게 이후에 봉합이 제대로 될까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 하루만 하는 듯이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1: 민주당 내부에선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기둥뿌리까지 뽑히겠다며 분당의 역사까지 거론됩니다. 당 선관위까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누가 당선되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0: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맡은 윤리위는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으로 내홍이 점입가경입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9: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4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사흘 만에 속전속결 침의에 착수한 겁니다.
3: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윤리위는 또 이미 징계 절차에 들어간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돌입하며 심사에 한층 속도를 붙였습니다.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같은 당 박덕흠 국회의장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진종호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각각 제소됐고,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무리를 빚어 징계 절차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징계 대상에 오른 4명 모두 친한동훈계이거나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일각에서 표적 징계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3: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0: 분들만 뭐 윤리위에서 뭐 징계 해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9: 그런 사이 심판 역할을 해야

0: 윤리위원회 내부에서는 윤민우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이 불거져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편파적 징계 기준과 외부 유출 의혹을 문제 삼으며 윤 위원장 사퇴를 요구해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선 위원이 전격 사퇴한 겁니다.
1: 요즘 들어서
2: 우종환 국민의힘 윤리위 부위원장입니다.
1: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당대표님과 무관하다고 할 때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사퇴만의 정답이다.
0: 7인 체제 일주일여 만에 다시 5인 체제로 쪼그라든 건데 윤리위 스스로 논란을 자처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부터 폭염의 기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낮의 기온이 40도를 육박한 극단적인 폭염의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시원한 좀 실내에서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도심에서도 지금 곳곳에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월드컵 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1차선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대 차량들 좀 많이 밀려가는 모습이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방향도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1, 2차로에서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방금 전 일어났습니다. 일대 좀 차량들이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남대교 일대부터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고 있으니까 일대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4.5MHz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날은 덥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주말입니다. 더위가 서서히 풀리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질환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실내에 계신다면 저희 YTN 라디오와 쭉 함께해 주시죠.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태연의 위켄드로 출발합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오후 3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태연의 위켄드 함께 하셨습니다.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 동해 삼척, 또 포항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는데요. 정말 극과 극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나 싶은데요. 폭염도 또 폭우도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건강보다 또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니까요.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번 주말 뭐 하면서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주말 계획을 좀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또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세 곡 띄워드릴게요. K-Will의 Love Blossom, 그리고 Kicks의 어때, 박재범의 좋아. 어때와 좋아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세 곡 띄워드립니다.

노래 세 곡 듣고 오셨고요. 현재 시간 3시 35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동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경북 포항 지역에 오늘 오후 3시 12분을 기준으로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사태 경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100%에 도달했을 때 내려지는 위험 단계로 해당 지자체장은 주민 대피를 권고해야 합니다. 산림당국은 산사태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긴급재난 문자와 마을방송 등 긴급 안내가 있을 경우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가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수원지 중 하나인 운문댐을 방문해 가뭄과 폭염 대응 상황을 살피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용수 수급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계속된 강수량 부족 때문에 운문댐이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고 들었다며 먹는 물은 물론 농가와 기업의 용업 용수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잘 챙기고 가뭄 장기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자체와 관계부처에는 비상대체 수원을 적극 활용해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오후 3시 50분을 기해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전국 물놀이 등 순환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재해분류는 사회재난, 재해유형은 화재폭발, 재해시도는 전국, 재해지역은 전국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음주 후에는 입수를 금지해 주셔야 되고요.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물 밖으로 즉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주변에 알려주시고 즉시 119 신고를 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 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까지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노래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유키카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그리고 김아름, 이 밤이 지나면, 이렇게 두 곡이에요.

유키카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김아름의 이 밤이 지나면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3시 45분 35초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남자 농구 대표팀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조별리그에서 일본과 격돌합니다. 오늘 대회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남자 농구 일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와 함께 조별리그 A조에 편성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9월 10일에 사우디와 첫 경기를 치르며 11일 인도네시아, 13일에는 일본과 차례로 맞붙을 예정입니다. 남자 프로골프 김주영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원덤 챔피언십 둘째 날 경기에서 더블 보기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페덱스컵 랭킹 34위인 김주영 선수는 오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잡았지만 더블 보기를 적어내는 바람에 3언더파 67타를 쳤습니다. 중간 합계 8언더파 132타로 반환점을 돈 김주영 선수는 전날 공동 11위에서 공동 14위로 밀려났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뉴스 앤 뮤직은요, 잠시 쉬었다가 5시 20분에 이태원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돌아옵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끝곡으로 3곡 띄워드릴게요. 성시경과 싸이가 함께 부른 뜨거운 안녕, 그리고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그리고 로저윤의 마성으로, 이렇게 3곡입니다. 저는 강현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입추가 지나면서 극단적인 폭염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6도, 창원은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 돌핀이 중국을 향하면서 동풍이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에 많게는 150mm 이상 비가 예상됩니다. 휴가철로 해안가 일대선 안전사고에 각별히 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내부 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에서 홍지램프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성산램프에서 홍지램프까지 밀리고 있고 홍심은 터널에서 정릉터널 입구까지도 다시 정체 서행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방향 성동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선동 나들목 1차로와 4-5차선에서 각각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대 추가적인 사고가 더 없도록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YTN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한 폭염의 기세가 오늘부터는 조금 꺾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동해안 지역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된 가운데 곳곳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빗물에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경북 포항에는 조금 전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0: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기존 공급 물량을 늘리고 착공 시기는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시장의 불안감이 진정될지 주목됩니다.
1: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2주차. 오늘은 제주와 인천 결과가 발표됩니다. 지난주 충청권과 부울경에서 1, 2위 간 박빙 결과가 나온 만큼 오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0: 북중미 월드컵 부진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에 각종 과거 비위 의혹까지 드러난 대한축구협회가 팬과 축구 관계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번 일을 철저한 쇄신의 기회로 삼고 조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와이드 시작입니다.
0: 어제 절기상 가을의 시작인 입추였지만 수도권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등 전국은 펄펄 끓었습니다.
1: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수도권에는 여전히 햇볕이 강하게 쬐며 심한 더위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2: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0: 네, 햇볕이 무척 뜨거워 보이는데 광화문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떼약볕이 광장 전체로 내리쬐면서 그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제가 가만히 10분가량 서 있기만 해도 피부가 따가울 정도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열화상 카메라로 건물과 도로 곳곳을 살펴봤는데 온도가 50도에 육박하며 대부분 빨간색을 나타냈습니다. 차량이 오가는 도로는 60도를 넘기기도 했는데 지면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곳곳에서는 물분수 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양산과 시원한 음료를 손에 들거나 청계천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이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수도권의 폭염 중대경보를 해제했지만 오후 내내 햇볕이 강하게 쬐면서 심한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1: 네,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이어지는 무더위에 시민들도 힘들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8도까지 오르면서 올해는 관측 이후 가장 뜨거웠던 입추로 기록됐습니다. 시민들은 입추가 되었지만 여전히 폭염이 이어지는 탓에 야외 활동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3: 아, 힘들죠. 그 등원하고 하원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목에도 쿨 아이스 하고 하는데도 빨리 그냥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2: 당분간도 폭염이 계속될 전망인 만큼 시민들은 낮에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0: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날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하루 온열 질환자가 180명을 넘어섰습니다.
1: 심각한 상황이라는 정부는 국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4: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황인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는요, 사망자 없이 하루 185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23명이 줄었는데요. 이로 따라서 누적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23명을 포함해서 모두 2,872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날보다 온열 질환자가 줄었다는 것뿐이지 결코 적은 수는 아닙니다. 마음을 놓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 피해도 여전합니다. 온열 질환자 감소세와 마찬가지로 가축의 폐사는 줄었지만 양식어류 피해의 경우엔 전월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하루 새 무더위에 양식어류 29만 7천여 마리의 피해가 접수가 됐고요. 돼지와 닭 등 가축 100여 마리도 폐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재산 피해는 가축은 90만 마리를 넘었고 양식어류 피해 역시 86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중대본은 특히 온열 질환자가 수치상으로만 전날보다 줄었을 뿐이지 지난해 이맘때 하루 21명에 비해서는 9배 가까운 상황이라 긴장감 속에 폭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0: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으로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서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요?
1: 정부가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에 나선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을 분석해 봤더니 80%가 65살이 넘는 어르신이라서 이에 대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논과 밭에서 숨진 분들, 실내외 작업장에서 더위로 쓰러지신 분이 많았다는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이제 총력체계 가동에 따라서 정부는 노령층과 농업현장, 실내외 작업현장 등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뿐 아니라 농림축산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도 비상대응기구를 곧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기관별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대응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폭염재난대응 중대본 회의 역시 곧 소집합니다. 중대본 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극한 폭염에 대응해 중대본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등과 긴밀히 대응하되 폭염 감금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용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2: 오늘도 서쪽 지역은 극한 더위가 이어졌지만 동쪽 지역은 호우가 쏟아지며 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0: 휴일인 내일도 동해안과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겠고 서쪽에서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3: 네, 뚝섬 한강수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오늘도 서쪽 지역은 극한 더위였는데 지금 서울 몇 도입니까?
3: 네, 현재 서울은 37도 선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구로구가 38.5도까지 치솟으면서 서쪽 지역은 극한 폭염이 꺾일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 체온을 웃도는 더위에 수영장 물도 뜨끈뜨끈한데요.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에 조금이라도 더위를 식히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수영장을 찾은 모습입니다. 반면 지금 동해안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대가 동해안과 경북, 경남 일부, 충북에 머물면서 이들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충북과 경북 곳곳, 그리고 영동 중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대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많게는 12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부산과 울산 등 경남 곳곳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제주도에는 최대 3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서울 등 내륙 곳곳에 내일 오후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의 열기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광주와 대구, 대전 25도가 예상되고요. 보름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은 내일도 25도로 밤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3도, 광주 34도로 오늘보다는 2, 3도가량 낮지만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 지역의 폭염은 주춤하겠지만 내륙은 여전히 35도 안팎으로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너울성 파도는 날씨가 좋아도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맹희정입니다.
2: 영동 지방에 장대비가 쏟아졌고 특히 강릉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0: YTN으로도 제보가 이어졌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오전 강릉 상황 전해주시죠.
4: 네, 먼저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강원도 강릉시 중앙동 모습입니다.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5분도 채 되지 않아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잠시 뒤엔 하수구에서 물이 거꾸로 솟아오르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매장 안으로도 순식간에 물이 들어찼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릉 임담동 상황도 다를 바 없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흙탕물이 역류하고 있고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번엔 아침 8시쯤 강릉 교동 상황입니다. 바퀴까지 물에 잠긴 차들이 물살을 가르며 달리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몇 분 사이에 폭우가 쏟아져 인근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강릉 1터널 부근을 달리는 차 내부에서 촬영해서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와이퍼가 제 역할을 못할 정도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고 2차선엔 가로로 멈춰선 차도 보입니다. 제보자는 도로 한쪽에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진 듯 멈춰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 네, 폭우 신고도 수십 건이 들어왔다.

0: 라고요?
1: 그렇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폭우 관련 신고가 20건 넘게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안이나 도로가 침수됐다거나 물이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이 열렸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또 담장이 무너졌다거나 지하에 물이 찰것 같다는 신고도 접수됐는데 안전 조치는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폭우로 생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빗길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강릉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7터널 주변에서 강릉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 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 드피아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8: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4: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5: 교통안전 1분 턱.
16: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0: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점수를 나옵니다.
3: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2: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3: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 에너지 환경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부터 폭염의 기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낮의 기온이 40도를 육박한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내륙의 낮 기온이 36도 안팎으로 무덥습니다.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외활동은 최대한 낮에 삼가해 주시고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남쪽 먼 해상에서는 태풍 돌핀이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해상의 물결이 높게 일겠고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모레 월요일까지 최대 150mm 이상 많은 비가 예보됩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방향 성동교 부근 1차로에서 일어난 승용차 관련 사고는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여인 부근 사고 여파도 아직은 일대 많이 밀려가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16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예고됐던 대로 비거주,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특히 실거주라고 해도 초고가 주택은 지금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비거주, 초고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높이는 건데요.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 전액도 비과세합니다. 이렇게 세제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바뀔지, 어떤 금융상품들이 나한테 유리할지 그런 유불리를 따지는 방법들과 계산도 다 달라질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재무설계와 고민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와 하나씩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내 통장 두둑하게 지키는 법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방송 내용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2026년에 종료될 예정인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AI만 믿고 보험 공부한 분들에게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보장인데 저렴한 보험료로 회사 선택만 잘해도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꿀팁 대방출 예정입니다.
3: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 워리 상담소에서는 사망보험의 선택, 정기보험이 있지요. 이 정기보험의 선택을 소멸성과 환급형으로 했을 때 어떤 게 우리한테 유리한지 짚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쭉 함께 하시면서 나도 맞춤 재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우리 집도 보험 점검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보고 싶다.

0: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쿠팡 INC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여파로 올해 2분기 8,3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뉴욕 증시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규모의 영업 손실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6,247억 원의 과징금이 반영된 영향으로 쿠팡은 과징금을 제외하면 영업 손실은 2,192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고 피부시술 등 비급여로만 운영되고 있는 일반의 의원이 5년 새 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25.5%로 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하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사업이 2026년 종료될 예정입니다. 첩약은 비급여 적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 입장에서는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1단계는 2020년 11월 월경통 등 3개 질환으로 시작해 2단계는 알레르기성 비염 등 3개 질환이 더 추가돼서 총 6개 질환이 됐습니다. 환자 본인 부담금도 기존의 50% 일괄 적용해서 2단계부터는 한의원이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 조정으로 혜택을 세분화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첩약, 한약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요즘 뭐 한약 저어 먹으려면 비싸던데 이런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게 바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첩약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고 한의원에서는 본인 부담금도 30%로 낮아졌으니까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올해 사업 종료가 되는 게 되게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요 동네 한의원 아무 곳이나 방문해서 일단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걸까요?
1: 네, 아쉽지만 모든 한의원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한의원 방문 전에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인지 확인 전화를 해보시고 가셔야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고요.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여섯 가지 질환에 해당이 되어야만 건강보험 적용된 첩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 구안와사라고 하죠. 안면마비로 인한 증상. 두 번째, 여성분들 월경통. 세 번째, 중풍 같은 이런 뇌혈관 질환 후유증. 네 번째, 알레르기성 비염. 다섯 번째, 기능성 소화불량. 여섯 번째, 이 허리 디스크에 해당하는 요추 추가판 탈축증. 이 여섯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이 한의원을 방문을 해야만 이 건강보험 적용된 첩약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따져보니까 저도 군대 가기 전에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엄마 집에서 힘들 거라고 힘내라고 이 첩약을 좀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렇게 단순 체력 증진이나 건강 증진 미용 목적의 보약은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의 비급여로 적용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그렇군요. 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일단은 약을 한약을 좀 지어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드신다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의원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구안화사라고 하는 안면마비, 월경통, 중풍후유증, 알레르기성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허리디스크에 해당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여섯 가지 질환이 됐을 때만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가입한 실손보험, 요거로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2: 네, 많은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0: 보험의 가입 시기마다 통원 한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실손보험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한의원에서 급여 처리가 된 처약 비용을 제가 20만 원으로 처약을 지었어요. 그럼 이걸 이제 그 실손보험에 청구를 하겠죠. 그럼 그 중에 30%에 해당이 되는 6만 원의 비용이 발생이 되고, 여기에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뭐 예를 들면 만 원이다라고 하면 만 원을 제외한 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한 6가지 질환에 해당이 되면, 아마도 한의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점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이 6가지에 해당이 되진 않는데, 수족냉증. 이거 고치려면은, 한약이 더 좋다라고 해가지고,
0: 맞아요.
1: 약을 쥐어서 오랫동안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양방보다 한방 쪽이 잘 맞아서 약 쥐어서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처약, 근데 저처럼 이렇게 꾸준히 약 먹어야 되는 사람들,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무한대로 지원을 해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건 좀 어떨까요?
2: 네, 맞습니다. 이게 환자 한분 기준으로 연간 최대 두개 질환까지 처약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 질환별로 12치씩 두 번, 총 40일분의 한약을 이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서 처방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이게 시범 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운영을 해보고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그리고 의료비는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강보험의 재정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정책 여부가 달라질 거라 예상합니다.
1: 굿모닝 굿네이프가 개편을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새 코너를 짜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이제 한두 바퀴를 이제 돌아가지고 거의 한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개편 이후에 더 청취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생활 정보 이야기들을 전문가분들이 많이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 경제 정보 이야기들로 머니 인사이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다. 나도 보험을 좀 활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보험 혜택을 좀 받아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질문 넣어주셔도 되고요. 상담 신청하셔도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 문제들 속에서 알짜 정보를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의 사연이 도착했을지 김충남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강동구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 청취자입니다. 저는 한때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는데요. 학원도 잘 됐는데 이후에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도 당하고 혼자가 되면서 지금은 베이비시터라며 제3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유롭던 시절에 가입했던 보험들을 힘들 때 해지했더니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나름 AI로 물어보고 공부도 했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굿모닝 굿라이프에 도움받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0: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던 음악학원의 원장님. 근데 이때도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그 이후에 선택하신 직업이 또 베이비시터예요. 아이들을 돌보고 이렇게 가르치고.

0: 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시는 60대 여성 청취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상담 신청해 주신 우리 청취자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셨을까요?
1: 네, 어떻게 보면 학원 운영도 이 자영업에 포함이 되거든요.
0: 그쵸.
1: 근데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매출이 많아지면 사업이 잘 되면 그만큼 쓰는 돈도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험료도 무작정 늘리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게 주위에 보험하시는 분들의 부탁도 있고 또 이것저것 가입하다가 결국은 문제가 언제 터지냐? 사업이 좀 기울어지거나 안될때 터지는데 지출 뭐 줄일 거 없나 찾다 보면 또 제일 먼저 손대는 곳이 결국 또 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취 한 분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니까 금전적으로 손해 보고 그러다가 AI에게 또 물어보시면서 보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정안 되겠다 싶어서 상담을 요청해 주셨던 거죠.
0: 아, 그렇군요. AI까지 활용해서 궁금한
1: 네.
0: 보험 정보들을 막 알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셨다. 근데 일단은 인공지능 채팅창에 물어보면은 보험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확한 답변들이 나오나요?
2: 맞습니다. 저도 정말 요즘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정말 실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자료도 많이 잘 찾고 있는데, 사실 보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잘, 걸러져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딱 거기까지다. 왜냐면 저희가 실제 이제 그 소비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보험료 납입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보장안을 분석한다든지 그리고 피보험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합리적인 상품군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AI는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저는 확실하게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는 있지만 세밀하게 나에게 맞는 보장안은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하시는 걸전 권장드리겠습니다.
0: 맞습니다. AI 활용 아직까지는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이비시터 하면 사실 뭐 제3의 인생을 즐길 수도 있을 정도로 어떤 분들은요, 인기가 되게 많으신 분들은 소득도 되게 많이 발생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막 후기의 후기 이런 것들이 좋으면은 막 대기까지 해서 모셔야 될 정도란 말이에요. 청취자님 어떠셨는지 일단 소득과 지출 내역 그리고 가지고 계신 보장 분석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일단 기존에 가고 있던 보험은 아쉬워요. 5천 원짜리 상해 보험이 전부였고요. 그 외에 다른 보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더 안쓰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에 보험 가입했던 이력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했다가 해지했던 건수가 무려 30건이었습니다.
3: 아이고.
1: 금액도 작게는 2에서 3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 100만 원까지 그동안 많은 보험들이 정말 가입과 해지가 반복이 되어서 왔던 건데요. 그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상품 이름에 희한하게 간편, 유병자라는 글씨가 상당히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과거에 5년 안에 10년 안에 뭐 입원하셨었냐, 수술하셨었냐 여쭤봤더니 그런 적이 전혀 없으세요. 심지어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이렇게 지속적으로 약을 30일 이상 드신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날 때 많이 하는 뭐 용종 같은 것조차도 안 띄었다고 하셨다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간편 유병자 보험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건강치 할인형 상품을 선택해서 보험료 할인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또 보험료로 덩태기를 많이 씌우신 것 같아서 좀 주변에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없어서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0: 아니, 근데 이렇게나 많은 30건의 보험 계약을 본인이 직접 사인하시고
2: 맞아요.
0: 동의를 하시고 가입을 하신 걸 텐데 아프시지도 않고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왜그 비싼 유병약자 간편보험을 가입했는지 이유가 정말 궁금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2: 상담 때 저희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청취자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0: 가입을
2: 유병자
0: 하셨을까?
2: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거에 대한 내용도 일체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레 짐작해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이제 도출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청자님이 예전에 이제 잘 나가실 때 너무 바쁘셨다라고 해요.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인 설계사분들이 추천해 주는 상품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냥 믿고 사인만 하셨던 게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건강체 할인형 보험을 심사를 하다 보면 이래저래 좀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0: 옆에 간편이라는 보험이 붙어 있는 보험들은 심사 면에서 매우 유리하고 빨리빨리 진행이 될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이런 보험들을 가입하셨을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정말 놀랐던 건 이번에 그 올해 초에 실손보험을 해지하셨는데 그 실손보험조차도 유병자 실손보험이었습니다. 최근 7월을 기준으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중증질환을 제외한 비중증 보장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병원비를 돌려받는 기본적인 실손보험은 꼭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청취자님, 저희가 실손보험부터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우리 청취자님이 60대시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실손보험 가입이 쉬울까요?
2: 아, 사실상 60대가 좀 넘어가시면 실손보험이 쉽지는 않아요. 이 실손보험을 아예 그냥 판매를 막아놓은 보험회사도 꽤 되고요. 무엇보다 보통 보험 가입 시에 물어보는 그 알림 의무 사항이 있잖아요. 뭐 3개월 이내 병원 다녀오적 있나요? 5년 안에 뭐 입원 수술이 있나요? 뭐 투약 이런 것들인데, 그걸 다 통과하고 나서도 한 가지 절차를 더 추가해야 가입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병원 기록지에 대한 동의가 있거나 또는 최근에 건강검진 기록지를 첨부를 해서 보험사가 승인을 해줘야 최종 가입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 병원 기록 보는 거 싫다 또는 최근에 건강검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방문 진단을 통해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기도 한데요. 자, 그럼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알릴 의무 외에 실제 건강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내보내서 방문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되고 이 검사 결과 수치가 적합해야 실손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는데요. 다음 중에서 검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검사를 골라주세요. 1번 피검사, 2번 혈압검사, 3번 소변검사, 4번 시력검사.
1: 아, 다 필요해 보이고,
0: 그쵸,
1: 사실
0: 그쵸.
1: 기본 검진 항목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라서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건강 상태의 유무를 확인해서 뭔가 보험 가입을 좀 판단하려면 피검사, 혈압검사, 소변검사는 필요해 보이고요. 4번 시력검사? 이 정도는 조금 용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해볼게요, 4번. 그렇군요.
0: 맞습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 것들이 혈압이 있는지, 아니면 고지혈 수치가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요 기준을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피나 혈압, 소변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60대 이상 분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검사에서 뭐라도 하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10명이 검사했을 때 3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님은 여기에서 이상 소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일반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고 보험료는 4만 원 정도로 충분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다 이렇게 간편 유병자 보험으로 해놨으니 이게 얼마나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1: 그 하나 정말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건의하고 싶은 게, 보통은 보험사가 건강에 이상 있으면 반려시키잖아요.
0: 그쵸.
1: 그렇죠? 유병약자 보험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인수를 해주지 않는데, 반대로 건강한 병원 기록 없는 분들 유병약자 보험으로 가입 신청하려고 하면 아니요. 안 됩니다. 건강체보험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도적 보완까지도 좀 바라봅니다. 어쨌든 60대 정도 되시면 가만히 있어도 혈압이 오르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하는 나이인데, 건강한 사람 받아줄 수 있는 추가 검사들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럼 청취자님 다음에는 뭘 준비해 주셨을까요?
2: 그 다음으로 준비할 게 이제 암 진단비였는데, 아, 이암 진단비 또한 작년에 해제했던 게또 간편암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연히 10년 건강체 할인형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사연자님은 이암 진단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이걸 또 AI에다 물어봤더니 A 보험사가 저렴하다고 또 이제 결과가 나왔던 거죠.
1: 이건 정확했을까요?
2: 그래서 저희가 다 자세하게 한번 더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심사를 올려보니까 실제로는 B 보험사가 20년 납 100세 만

0: 기준으로 66,000원으로 제일 저렴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 굿모닝 굿라이프 부분에 기술이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이 보험사마다 나이별로 가입할 수 있는 암진단비 최대 한도가 있는데, 일단 B보험사는 한 66,000원, 5,000만 원이 가능했지만, 다른 보험사들은 좀 한도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한 회사에 똑같은 암진단비 5,000만 원을 3,000만 원, 그리고 다른 보험사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더니 똑같은 암진단비 5,000만 원이어도 보험료는 66,000원에서 55,000원으로 매달 10,000원이 저렴해지게 되고요. 총 보험료는 240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것들을 AI가 또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이건 실제로 심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결국은 청취자분도 우리 저기 사연 주신 분도 굳이 나는 이 비보험사가 제일 좋아, 너무 좋아가 아닌 이상은 똑같은 진단비를 받는데 한 달에 10,000 원이나 저렴하면 두 곳으로 나눠서 가입하는 게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1: 와, 진짜 이거는 굿모닝 굿나이프 만의 기술이 맞네요. 전문가분이 정확하게 내 돈을 더 아끼면서 보장 잘 챙겨갈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월 10,000 원이나 줄어 드릴 수 있다면은 이 상품을 선택 안할 이유가 없겠죠. 또 다른 기술적인 꿀팁이 있을까요?
2: 아, 최근 정말 너무 날이 더워요. 그래서 속 시원한 꿀팁 두 번째 또 하나 갑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가 뭐죠?
1: 암이요.
2: 암이죠. 2, 3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1: 이제 뭐 뇌나 심장 관련된 질환들이겠죠?
2: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폐렴에 대한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2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뇌나 심장에 대한 사망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똑같이 AI, 챗GPT나 뭐 여러 가지로 다 돌려봤어요. 그래서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준비할 때 어떤 보험사의 보험료가 가장 효과적일까? 이거를 3대 AI, 챗GPT에 다 돌려봤더니 대부분 특정 회사들을 이렇게 짚어내더라고요. 아마 청취자님도 이런 상태였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뇌나 심장 쪽의 진단비를 준비를 할땐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의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한 진단비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비교한 생명보험사에서는 2만 원이었고요. 손해보험사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사의 보험료는 3만 2천 원이었으니까 매월 보험료가 1만 2천 원이나 차이가 났고요. 허혈성 진단비 2천만 원까지 합치니까 총 보험료는 5만 5천 원에서 매월 1만 8천 원까지 줄어든 3만 7천 원에 준비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는 참고용으로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은 보험 이런 상품이나 제도, 금액과 관련된 것들이 매달 또 바뀌기 때문에
2: 맞아요.
1: 그런 최근 실시간 데이터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알고 싶은 것과는 영 딴판인 정보들을 잘못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 경계를 하면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진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현명하겠네요. 기술자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굿모닝 굿라이프입니다. 동일한 보장인데도 보험료가 이렇게나 차이 날줄 몰랐어요.
0: 네, 이게 사실상 이 사연자분이 상담받으시면서 같은 보장이지만 회사별로 보험료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 정말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실비도 준비하고 암진단비도 준비하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까지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60대 나이 13만 2천 원으로 됐다는 건 정말 다행히도 그동안 건강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 사연자님이 지난 시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그냥 알았다고 해도 감사하다고 가입해준 보험들을 결국 보험을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반복된 거를 아, 나는 인생 헛살았구나. 헛똑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도 건강관리 계속 잘하셔가지고 굿 라이프를 즐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 네. AI보다 더 똑똑하고 더 정확한 전문가들이 굿모닝 굿라이프에는 많이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내 상황 정리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0: 보험이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정기보험은 사실 사망을 보장을 하는 보험이죠. 사망을 하는 보장에서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형태로 나뉘는데요. 종신보험은 평생 내가 한번 사망을 하게 되면 받는 사망보험과 달리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비해서 적게는 5분의 1에서 많게는 10분의 1까지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네, 그거를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사연자분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일단 40대라고 하셨으니까 결혼하시고 나서 자녀가 한 경제적으로 독립되는 한 30년 뒤쯤이면 한 70대가 되시겠죠?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1억의 사망 보장을 받기 위해서 정기보험으로 가입해서 매월 3만 원 정도를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똑같은 사망 보장 1억을 사망할 때까지 보장받기 위해서 종신보험으로 준비한다면 한 20년 납 기준으로 30만 원 정도를 내셔야 되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이 종신보험 가입자 중에서 10년째 유지율이 30%라는 통계 자료를 따져보면 결국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유지하는 그런 낮은 유지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기보험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청자님이 질문을 좀잘 주셨고요. 앞서 김충남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앞으로 30년 동안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장을 받는데 매월 3만 원이니까 저희가 늘 강조하는 비용의 목적으로 적합하다라고 좀볼수 있고요. 혹시 순수 소멸성이기 때문에 아, 나 이거 만기 때좀 돌려받는 게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 네, 왜냐하면 이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으려면 그만큼 더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데, 그게 한 저희 정상욱 팀장 저하고 이제 상담 경력 합산 한 30년 이상으로 케이스를 따져봤을 때에는 적어도 70대까지 매월 20만 원 정도 납입해야 되는 총 보험료가 이 종신 보험료랑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이자 한푼 없이 그냥 원금만 받으려고 이긴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순수 보장의 형태로 3만 원 지출하시고 혹시 모를 가장의 조기 사망을 준비하시는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돈을 저희가 3만 원으로 줄였잖아요. 나머지 차액을 뭘 하면 좋을까요?
0: 뭘 하면 좋을까요? 네.
1: 저축이나 투자하셔야죠.
0: 아,
1: 그
0: 그렇군요.
1: 보험료 내는 20년 동안 정식 펀드라든지 효과적인 ETF를 설정해서 매월 그 보험료만큼을 따박따박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중요하지만 당장 느끼지 못하는 내 노후 준비를 위해서 따박따박 연금을 준비한다면 보험료 내는 기간 동안 꽤나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험은 비용의 목적으로 이렇게 좀 선택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0: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아이 낳고 또 아이 앞으로 들어갈 돈도 많고 하다 보니까 비상자금으로 또 이렇게
1: 맞아요.
0: 목적 자금을 모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8841번님이 유병력자 간편보험에 대한 질문 주셨고요. 2904번님이 보험증권의 이 갱신년 특약들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 질문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창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1: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 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지금의 나와 먼 훗날의 나를 위한 보험 점검 재무 설계 필요하다는 생각 드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40도를 육박하던 극한의 폭염은 서서히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한낮의 기온이 서울 36도까지 올라 여전히 무덥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 속에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에도 에어컨을 활용해서 기온을 시원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폭염 속에 도로에서도 운행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안전 운행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서초 나들목에서 반포 나들목 구간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양재 부근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반포 나들목까지는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잠실 철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다시 월드컵 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사이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전 마포대교부터 가양대교 일대까지 차량들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하,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정부가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서울시 반응은 이미 시큰둥합니다. 공급 방식을 놓고 견해 차가 크기 때문인데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 짓는 방안을 놓고도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2: 서울 용산공원에 있는 어린이 정원입니다. 미군에서 돌려받은 용산기지 일부로 30만 제곱미터, 축구장 42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풀리면서 정부가 이곳에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닥치는 상황에서 녹지를 최대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3: 아무리 급해도
0: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3: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2: 그러면서 정부가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에만 몰두해 멸실 가구가 늘고 있는데도 정부 공급 체계에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4: 본인이 못한 공급을
0: 전용기의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입니다.
4: 막아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공식 발표되지도 않은 용산 어린이 정원 활용 방안까지 끄집어내 선 반대부터 했습니다.
2: 거듭 반박에 나선 오 시장은 단순한 유휴 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 자산이라는 철학에 따라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국가 공원 조성을 추진해 오지 않았느냐며 꼬집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않는 한 여권과 서울시의 이 같은 대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5: 공급 절벽이 너무 심해서
0: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 위원입니다.
5: 지금은 민관과 공공 힘을 합쳐서 공급 총력전에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2: 어느 방식이든 공급 속도전이 중요한 만큼 불필요한 갈등은 최소화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6: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이후 청문회와 압수수색에 과거의 각종 비위까지 드러나며 벼랑 끝에 몰린 대한축구협회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반성과 쇄신을 약속했는데 얼마나 변화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7: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경기력 부진에 대한 비난은 불공정했던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과 정몽규 전 회장의 독단적인 협회 운영으로 옮겨붙었고 점점 커지는 국민적인 분노에 정부와 정치권까지 나섰습니다. K축구혁신위원회의 출범과 국회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0: 중요한 박지성 K축구혁신위 공동위원장입니다.
8: 전혀 부족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 제기된 의혹에 대한
0: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입니다.
9: 아니라 향후 축구 협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축구 가버넌스 전반에 대한 지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7: 후폭풍은 더 거셌습니다. 14, 15년 전 대표팀 경기에서 외국 심판들에 대한 성접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협회 임직원의 횡령과 프로축구 시민구단들의 혈세 낭비와 부실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는 추락할 데가 없을 정도로 국민적인 신뢰를 잃은 대한축구협회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축구 팬과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협회가 본연의 기능을 잃고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과거의 각종 비위에 사과하며 다만 현재는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전방위적인 외부의 비난과 질타를 전 구성원이 철저한 수의신의 기회를 삼고 강도 높은 노력을 통해 조직 문화를 바꿔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마친 마당에 또 어떤 비위가 추가로 드러날지 축구협회의 반성과 약속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질지 국민 대다수는 아직 따가운 시선으로 대한축구협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6: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생후 이틀 된 신생아가 경찰의 도움으로 15분 만에 다른 상급병원으로 안전하게 응급 이송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 저녁 6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병원 인큐베이터에 입원해 있던 생후 이틀 된 신생아가 호흡곤란을 호소해 긴급하게 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수원 권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의 도움으로 신생아를 태운 구급차는 14km 떨어진

0: 떨어진 상급 병원까지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전남 광주 여수시 오동도 근처 바다에서 선장과 일가족 4명이 탄 모터보트가 뒤집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장과 가족 3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 가운데 선장은 숨졌습니다. 해경은 아직 찾지 못한 한 명을 수색하고 있고 작업이 끝나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혐의를 처음 포착한 뒤 비슷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범할 선관위 특검에선 관련 수사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대선 등 다른 선거까지 확대할지도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6.3 지방선거 투표율 통계가 조작된 정황을 처음 포착했습니다. 경기 김포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혐의로 선관위 관계자 2명이 피의자로 입건됐고 경기 의왕과 충북 진천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율 자료를 보면 합수본이 수사하는 곳 외에도 경기 지역 각지에서 비슷한 패턴이 확인됩니다. 특정 시간대 투표자가 급증하더니 이후 수시간 동안은 투표자 수가 0명으로 기록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선관위는 조직적인 지시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2: 강동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입니다.
3: 그 담당 직원 간의 어떤 연락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1: 하지만 합수본은 당시 중앙선관위가 큰 오류가 없는 경우 다음 시각 투표자 수에서 가감해서 보고할 수 있다는 지침을 시도선관위에 전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결국 투표율 조작이 전국에서 얼마나 발생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앞으로 수사를 이어받을 선관위 특검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이런 행위가 다른 선거에서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이번 특검법에서는 수사 대상을 6.3 지방선거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투표율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만약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수사 범위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범죄에 휘말렸을 때 민사소송까지 기다리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배상명령 제도가 있죠.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인용률이 낮고 현장에서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4: 소송 촉진 특례법에 규정된 형사 배상명령은 별도 민사재판 없이 피해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재산범죄와 폭행, 상해, 성범죄 등의 피해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24년 5만여 건까지 늘었는데 정작 인용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가해자의 책임 유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배상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5: 물증으로 증명되는 손해만
2: 원의림 한국 여성 변호사회 인권 이사입니다. 경우는
5: 단순히 진료비 뭐 상세 내역서 이런 걸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예상되는 비용 이런 것까지는 배상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4: 실제로 재작년 인용된 배상 신청의 97%가 피해액 산정이 비교적 쉬운 재산 범죄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의 성격을 띠는 배상 명령과 형사 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유무죄 판단과 손해배상액 산정은 다른 영역이라 함께 진행하다 보면 형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형사만 제대로 하기에도 이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배상 명령 신청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무리해서 함께하기보다는 형사재판 먼저 빨리 끝내는 게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6: 형사 절차에서 같이 하면 형사 사건이 안 끝나져요.
2: 오선이 검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7: 민사소송 넘어와도 피해자한테 큰 부담이 없거든요.
4: 결국 민형사 각각의 심리는 충실화하되 배상 신청의 실익은 높일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8: 다툼의 여지가 없는 손해를 빠르게 배상한다는 도입 취지를 고려해 피해자들이 절차 중복 없이 빠른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상 명령의 대상 범죄 등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9: 미군 수뇌부가 이란 전쟁에서 군사 옵션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CNN이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

0: 정부 참모들에게 미군이 이란 전쟁에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공습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현재 검토 중인 무력 충돌 격화 방안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달 중순 재개된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의 원유 수출이 중단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해운 위성자료 제공업체를 인용해 이란 원유 수출기지 역할을 하는 하르그 섬에서 최소 1주 이상 원유 선적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해양정보기업 윈드워드도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 섬의 원유 선적 저반시설 3곳 모두가 지속해서 빈 상태고 4일 기준 하르그 섬 대기해역에 정박한 선박은 16척에 불과해 이달 초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백악관 연회장 공사가 법원 판결로 다시 중단됐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을 헐고 새로 지을 수 없다는 취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1: 백악관 동관을 허물고 추진돼온 대규모 연회장 신축 사업. 수천 명을 수용할 연회장을 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또다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대통령은 백악관의 임시 세입자일 뿐 소유주가 아니라며 대규모 연회장 건설은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바마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2: We will never give the presidential.
3: 민주당은 개선문이나 연회장에 대한 승인을 결코 내주지 않을 겁니다. 과시용 사업일 뿐이니까요. 예를 들어 워싱턴 힐튼 호텔보다는 백악관 내부에 연회장이 있으면 훨씬 더 보안이 뛰어난 거 아닙니까?
1: 연회장을 둘러싼 논란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개조 사업은 속속 진행 중입니다. 잔디 훼손을 이유로 백악관 헬기 착륙장을 새로 짓고 워싱턴 진입로의 청동 기마상에는 금박을 입혔습니다. 국무부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유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3: 대통령은 어떤 정부 건물에서든 다 떼어갈 수 있죠. 저 샹들리에 참 마음에 드네요. 저 코린트식 기둥도 좋고요.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1: 이란 전쟁을 이유로 행사장에서 일찍 자리를 뜬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장 안에 위치한 뉴저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0: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을 막기 위해 미리 숲 일부를 태우는 계획 소각이 오래된 나무, 고목 세쿼야를 보고하는 데 큰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초대형 산불을 분석한 결과 계획 소각을 시행한 지역의 세쿼야는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생존 가능성이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4: 거대한 불길이 숲을 집어삼키고 수천년을 버텨온 세쿼야도 검게 그을립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관리 인력이 의도적으로 숲에 불을 놓습니다.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낙엽과 마른 나뭇가지 같은 연료를 미리 태우는 계획 소각입니다. 미국 공동연구진이 최근 이 같은 계획 소각이 자이언트 세쿼야를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산불 피해 지역에 있는 세쿼야 2만 6천여 그루를 조사했습니다.
3: 10년 안에 관리 소각을 한 세쿼야는 어떤 경우에도 100년 넘게 아무런 처리를 받지 않은 나무보다 산불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4배 더 높았습니다. 연구 책임 저자입니다.
4: 세쿼야는 두꺼운 나무 껍질 덕분에 약한 불에는 강하지만 오랫동안 숲에 쌓인 연료 때문에 초고온 산불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봅니다. 연구진은 세쿼야가 오히려 적절한 불을 통해 새로운 개체가 자라고 숲의 건강도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3: 자이언트 세쿼야는 산불이 있어야 존재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불은 새로운 개체가 자라는데 필수적이고요. 연료를 줄여 앞으로 더 파괴적인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댄덱스 연구 책임자입니다.
4: 실제로 최근 기후변화로 캘리포니아의 산불은 더욱 뜨겁고 건조한 환경에서 발생하면서 수천 년 된 세쿼야들이 대거 고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극심한 산불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저강도 계획 소각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것이 숲을 지키는 핵심 관리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렸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아, 드디어 그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3: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2: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3: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무더위의 기세는 여전한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6도, 부산 35도, 창원은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낮에 최대한 바깥 활동은 삼가해 주시고 물을 충분히 자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서도 폭염 속에 사고 위험이 더 높습니다. 특히 무더위 속에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이어지기 쉬운데요. 운전하실 때는 시원한 물을 틈틈이 마시면서 안전 운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종로구 SK서린빌딩 남측에서 집회 이후 행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교차로에서 안국동 교차로 지나 세종대로 삼거리에서 종로구 서린빌딩 일대까지는 하위 한기차로 이용해서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강변 일산 방향 사고 여파가 아직은 극심합니다. 월드컵 대교 일어난 승용차 관련 사고 때문에 동호대교 일대부터 양화대교 지나 가양대교 북단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and music for weekend.
1: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8월 8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절기상 입추가 지났습니다. 달력만으로만 본다면 이제 가을의 문턱을 넘어선 건데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폭염의 강도는 더 맹렬해진 것 같습니다. 창문을 열면 펄펄 끓는 공기가 밀려 들어오고 잠깐이라도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땀으로 흠뻑 젖기 일쑤죠. 계절은 늘 달력보다 천천히 다가옵니다. 오후 5시를 넘어서도 대기와 땅바닥은 여전히 펄펄 끓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쩌면 오늘의 바람 한 줄기, 해가 조금씩 짧아지는 순간, 그리고 문득 선선하게 느껴지는 저녁의 한때부터 가을은 조용히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팔 오브 스텔라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부티 스윙.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모든 인쇄 가능!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부티 스윙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팔 오브 스텔라의 목소리로 출발해봤는데요.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괜히 가만히 앉아있던 제 발도 움직일 정도로 춤을 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리듬감 넘치는 노래였습니다. 이런 노래 들으면 왠지 막 상상이 되잖아요. 내가 가본 곳이 아니더라도 뜨거운 여름날 그 밤바다를 보면서 낯선 외국인들과 함께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나의 모습? 그런 상상 한번 해본 적 없으신가요? 왠지 그런 느낌인데 이 분위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실시간 뉴스 다양한 음악 함께 선곡해서 띄워드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고요. 또 저희가 준비한 분위기 좋은 노래들 함께 쭉쭉 들어보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 유료 문자창 열어두고 있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세요.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여름밤 바다를 바라보면서 낯선 이들과 함께 춤을 추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그 분위기 이어서 두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좀 이색적인 분위기 속에서 늦은 오후 맞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오마라 포르투온도의 디에네 사보르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핑크 마티니가 부릅니다. Hang on, Little Tomato.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예비경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보미 전 강진군 의장이 오늘 민주당 황해 의원이 청년버스 하우스 제안을 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자신의 SNS에 장관까지 지낸 3선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청년 주거 문제의 절박함을 더 깊이 살피고 실현 가능성과 주거의 질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청년들이 분노한 이유는 본인들은 쾌적한 넓은 집에 살면서 청년에게는 폐버스를 던져주는 내로남불 때문이자 생존이 걸린 주거 문제를 고민 없이 툭 던져보는 탁산공론 때문이라며 이 분노를 잊지 못하면 어떤 청년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이미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됐다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이 야당은 물론 여당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부실 졸속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세제는 국민 삶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 지렛대인데 세제 정상화 같은 추상적이고 애매한 목표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큰 혼란만 가져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하루 3명이 숨지고 온열 질환자도 다시 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전국 온열 질환 감시 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일 이후 주춤했던 사망자가 다시 늘면서 어제 하루에만 3명이 숨졌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재집계된 그제 194명보다 8명 늘어난 20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만끽할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온열질환 관련한 뉴스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현재 기온이 34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후 5시 반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지금 외출해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여요. 저희 스튜디오 밖에 차창 밖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보이는데 가급적이면 외출을 좀 삼가셔야겠고요. 만약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셔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늘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시거나 또 틈틈이 휴식을 취하시고 꼭 생수 한 병씩 챙겨 나가셔서 물도 중간중간 수분 섭취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워낙 날이 덥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신 있게 아이 난 괜찮아 이러고 나갔다가 핑 하면서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나의 건강을 자신하기보다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우리가 아, 난 언제든지 어지러울 수 있어. 나도 쓰러질 수 있어. 라고 최대한 생각하시고 건강 염려하시면서 가급적이면 햇볕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존 캐머런 미첼의 Wake in a Box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가즈이보가 부릅니다. I like shopping까지 만나볼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소년부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세계로교회 측은 손 목사가 가족들과 함께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환담하고 미국 백악관 신앙사무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를 이끌던 손 목사는 그간 미국 정부 인사들과 접촉하며 종교법인 해산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우려를 미국 보수 기독교계 측에 전달해 왔습니다. 경찰이 코스닥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위법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드라마 김부장의 공동 제작사인 판타지오의 회장이 고소당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남궁견 판타지오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사건을 이첩받았습니다. 지난 6월 고소장을 접수한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초 고소인을 조사한 뒤 사안을 고려해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새벽 시간 환경미화원이 본인이 몰던 수거차에 치여 숨진 사고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 골목에서 60대 남성 환경미화원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홀로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던 남성이 시동을 끄지 않고 수거차에서 내렸다가 차량과 벽 사이에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펫샵보이즈의 One in a Million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목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2: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4: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극한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일부 충청 지역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는 월요일까지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은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6도, 한낮에는 34도가 예상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원효대교 부근 3차로에서 승합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 부근에서 잠깐 속도가 떨어집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램프를 못 간 지점 3차로에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요. 종암분기점 부근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 뒤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도 신내 부근부터 하월곡 쪽으로 시속 30km 안팎으로 더디게 이동합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10km 구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균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를 맞아 오전 제주에 이어 지금은 인천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저녁 7시쯤엔 제주와 인천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발표되는데 앞으로 전당대회 판세를 짐작해볼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양동훈 기자, 인천 합동연설회가 한참 진행 중이죠?
2: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4시부터 인천 합동연설회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예정보다 40여 분 늦게 연설회가 개회했습니다. 지금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추첨으로 결정된 순서대로 당 대표 후보들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앞서 오전 제주 합동연설회 자리에서도 후보들 사이 신경전이 치열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당의 경선 갈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며 실력주의 인사와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0: 했습니다.
1: 당의 토론 문화를 대혁신하겠습니다.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 왜 당원끼리 비난하고 왜 당원끼리 욕합니까?
0: 그러자 정청래 후보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로 당과 당원들을 공격해 표 많이 얻었느냐고 쏘아붙이며 사과부터 하고 화합을 얘기해야 하지 않느냐고 직격했습니다.
1: 반분신으로 진흙탕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3: 잘해보세요.
0: 송영길 후보는 당청 엇박자가 연일 뉴스 1면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후보가 연임할 이유가 없다며 나머지 개혁은 자신이 하겠다고 정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1: 조희대 탄핵!
2: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 검찰개혁은 마무리됐고 사법개혁은 저 송영길이 마무리하겠습니다.
0: 후보자 모두의 정견 발표가 끝나면 제주와 인천 순회 경선 권리당원 투표의 개표 작업을 거친 뒤 결과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연설회가 지연됨에 따라 결과 발표도 당초 예정보다 늦은 오후 7시 전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 네, 지난주 경선에서 정청래, 김민석 후보 사이 박빙 승부가 펼쳐진 만큼 오늘 결과에도 관심 쏠리죠?
0: 네, 지난 주말 충청권과 부울경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의 0.99%포인트 차 박빙 우세를 보였습니다. 첫 주 차에 워낙 미세한 차이가 난 만큼 이번 주 순회 경선 결과가 판세를 짐작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결과가 발표될 제주, 인천의 권리당원 비중은 전체 당원의 6%를 조금 넘는 정도지만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 수치보다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크게 우세를 점할 경우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은 물론 다음 주로 예정된 최대 승부처 호남과 수도권 당심까지 연달아 흡수하는 밴드 에건 효과, 편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지 3위인 송영길 후보의 경우 인천에서만 6선 의원을 지냈고 인천광역시장까지 역임한 만큼 오늘 경선에서 당심을 모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권리당원 최고위원 투표 결과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가 뒤를 이었는데요. 친명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와 친청 최민희, 한민수 후보는 조금 전 제주 전당대회에서도 서로를 겨냥한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지난주 순위가 유지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권리당원이 몰린 호남 경선을 앞두고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건데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5: 순회 경선 시작부터 당권 주자들은 서로의 약점을 콕 집어 상대를 견제했습니다.
1: 명창대전의 연장전은
2: 김민석 후보입니다.
1: 지역이고 그 지역 문을 닫아야 합니다.
6: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2: 정청래 후보입니다.
6: 정몽준에게 날아간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 아니겠습니까?
1: 이재명 정부의 저주를
2: 송영길 후보입니다.
1: 유시민에게 침묵하는 이런 당대표가 필요합니까?
5: 격한 표현이 담긴 선 넘은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반명이나 신천지를 소재로 치고 봤더니 상대를 윤리 감찰하겠다는 엄포도 등장했습니다.
7: 정청래나 김민석 정도가
2: 김민석 후보입니다.
7: 대통령을 흔드는데 말을 한마디 안 한다?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판명이죠. 게다가 분열주의죠.
8: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2: 정청래 후보입니다.
8: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 했으면 윤리심판으로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5: 초박빙 판세 속 그야말로 사생결단식 경쟁이 펼쳐지는 건데 최고위원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9: 전당대회 장에서 앞에만 계시니까
2: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9: 온갖 욕설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베 문화 아니면 아니, 무엇입니까? 30초 됐습니다.
10: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일베 문화 아닙니까?
5: 당 안팎에서는 권리당원의 70%가 몰린 호남과 서울 경기 경선을 사실상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호남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후보들 간 비방전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11: 박빙 승부라 흥행은 되는 것 같은데.
2: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게 이후에 봉합이 제대로 될까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 하루만 하는 듯이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3: 민주당 내부

0: 교회에선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기둥뿌리까지 뽑히겠다며 분당의 역사까지 거론됩니다. 당 선관위까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누가 당선되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8년간 이어진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임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속전속결로 국회를 넘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제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하는 검사는 사라집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야당에서 헌법 소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헌재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첨예한 쟁점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 문제입니다.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검은 지난달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조항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형해화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을 때도 불거졌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결과는 5대4로 각하였지만 재판관 4명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거라며 다른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선의 재판관은 법률에 의해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이 제한되면 영장 신청권도 침해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앞선 헌재 결정대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라 위헌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수사권 없이 영장 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맞섭니다.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처럼 검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되는 가운데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한동안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검사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존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고난도 수사의 실효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설립 취지를 잃지 않으려면 제도 보완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3: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 현행 검경 합동수사본부 체계 관련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4: 역량이 좀 괜찮다. 라는 전제 하에서 합동수사팀 안에서도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겠죠? 그러면 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이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수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5: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것뿐이지 수사에
6: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5: 공중경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6: 정성욱 법무부 장관입니다.
5: 제가 보기엔 살상 없는 상태인데요.
3: 현재 활동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9곳입니다. 금융증권, 마약, 의약범죄처럼 여러 기관이 전문성을 살려 협업할 필요가 있거나 정교유착, 선관위 비리 의혹처럼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이 대상입니다. 문제는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보안 수사를 포함한 수사를 일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 피고인 측이 검사의 합수본 참여에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7: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
6: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7: 더 나아가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3: 일각에선 검사의 법률 자문, 즉 의견 제시로 역할을 제한해 운영하는 걸 대안으로 거론합니다. 하지만 수사 행위와의 구분이 모호하고 고난도 수사에 각 기관 역량을 최대한 쏟는다는 합수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개정 형소법에 기존 검사의 수사를 예외적으로 90일까지 더 수사할 수 있다는 부칙이 담긴 가운데 이 부칙이나 시행령 수준을 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8: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물량 확대와

0: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데 유의미한 공급 효과를 위해선 현실화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면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시간 동안 열린 2차 부동산 정책점검 회의에서는 공급 확대와 시기 단축을 위한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수도권 추가 공급 물량은 올해 초 1, 2구 대책으로 발표한 6만 가구에 더해 최대 5만 가구 수준인데 이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물량을 다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남 핵심 지역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여의도 LH 부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비아파트를 늘리기 위한 금융제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2: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서도 네.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3: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2: 주택 공급을 늘리고 또 주택금융도 좀 애로를 좀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등
1: 여기에 더해 강남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유력 후보지들은 이미 과거에도 주택 공급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과 지자체 이견 등으로 무산된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주민 동의와 각종 영향평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해 단기간 내 주택 공급은 쉽지 않습니다.
4: 시장의 소유자들이 이번 공급 대책은 유효하겠구나. 우리가 믿고 기다려도
3: 김인만
4: 되겠구나.
3: 부동산 경제연구 소장입니다.
4: 중요한데 많이 보던 유휴부지가 나와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1: 수도권 부동산 공급 부족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시장이 만족할 만한 공급 수준이 아니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

0: 장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돌발 상황은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전 시간 원효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도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뒤쪽으로 마포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가 되고 이후로도 이촌동 부근 지날 때 다시금 밀립니다. 반대편 일산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주춤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비슷하게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역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은 정릉램프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전 시간부터 계속해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가 묵동부근부터 내부순환로 진입하기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026년 8월 8일 토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캐치 중에서 메모리,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였습니다. 8월 8일 오늘은 세계 고양이의 날이라고 하네요. 음악가들 중에서 고양이를 좋아한 경우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클래식 음악과 고양이, 많은 관계가 있죠. 자신이 아끼는 고양이를 제목으로 한 작품도 찾아볼 수 있고요. 작곡가 폴에는 엠마 바르닥이라는 가수와 사랑에 빠졌고 엠마의 딸 돌리를 위해 돌리 모음곡을 작곡했죠. 돌리는 고양이를 무척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음곡의 두 번째 곡 제목은 미야오, 그러니까 야옹이고요. 네 번째 곡은 고양이 왈츠입니다. 로시니는 고양이 이중창이라는 노래도 작곡했죠.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야옹이라는 것만 나와요. 음악회에서 부르면 정말 아주 웃음이 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로시니의 고양이 이중창, 관객들의 웃음소리를 확인할 수 있게 특별히 실황으로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빅토리아 데 로상 헬레스와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의 노래,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시니의 고향이 이중창, 소프라노 빅토리아 대 로스앙헬레스와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의 노래,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듀에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실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8005님, 슬디 생일 카페에 다녀온 1인입니다. 슬디를 보고 오니 더 행복해졌어요. 생일 카페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듀에토의 구름에 달가듯이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지난주에 생일이어서 우리 팬분들께서 카페를 빌려 사진과 이런 여러 가지를 장식해 놓으셔서 제가 또 생일이니까 또 집 근처여서 방문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생일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고 또 하면 참 감사하죠. 옛날 사진도 보고 오랜만에 팬분들 얼굴도 봤네요. 덕분에 생일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퓨어보이스님, 어디선가 올해는 날이 덥고 남쪽 지방에 비가 적게 내려서 복숭아가 작황이 좋다길래 복숭아는 비싸서 안 사먹던 저도 사먹으려고 보니 진짜로 가격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아주 큰 복숭아가 5개에 10,000원. 아직 많이 먹어보진 않았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슬디도 이참에 복숭아 많이 사드세요. 그리고 좀 지나면 40대인 게 얼마나 젊은 건지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순간들을 즐기세요. 파이팅입니다. 아, 복숭아. 복숭아 저 정말 좋아합니다. 네. 게다가 이번에 또 생일에 친한 동생이 복숭아를 선물로 보내가지고 지금 며칠째 먹고 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이게 날씨가 더우면 과일이 달다고 하던데 오, 정말 달더라고요. 네. 그만큼 날씨도 더운데요. 오, 맛있어요. 박스로 왔습니다. 박스로 이렇게 요새 그런 선물 보내면 배송만 누르면 집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뭐 편하게 집에서 바로 먹고 있습니다. 저는 물복파거든요. 딱 복을 먹으면은 자꾸 막 목이 막혀요. 그래서 약간 완전 물복보다는 적당한 물복. 딱 지금 그 상태예요. 물복과 딱복의 사이. 아주 그냥 부드러운. 저는 진짜 옛날부터 과일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복숭아를 뽑았던 것 같아요. 복숭아. 자두도 좋아했는데 자두는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싱거운 자두를 먹은 순간 그냥 아무것도 안 나는 자두를 먹었을 때 자두는 복불복인 경우 너무 많았어. 뿌띠뿌띠님, 설탕을 안 먹는 슬디. 저는 꽈배기에도 설탕을 뿌려야 먹어요. 요즘 슬리는 피자도 안 먹을 듯하네요. 뭐 피자를 안 먹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과일도 워낙 당이니까 네. 과일 먹으면 많이 살찐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아는 형이 과일 가게 아들이었는데 아주 그냥 덩치가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야, 나 과일 가게 아들이야. 나 덩치 봐봐. 과일 잘 안 찐다는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과일도 적당히 먹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인위적인 설탕이 들어간 걸 웬만큼 안 먹어서 뭐 카페에서 뭐 이런 과일 주스를 먹을 때도 저는 아예 시럽을 0으로 해달라고 해요. 0. 그냥 이거 싱거울 텐데 아예 그냥 차라리 싱겁게 먹겠다고 수박 주스를 그냥 얼음이랑 시원하게 먹겠다고 설탕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KSY님, 잠든 동안은 선풍기로 견디고 6시부터 에어컨 아래 누워 모든 리모컨은 손이 닿는 거리에 두고 슬기님과 함께 클래식과 음식 투어를 하고 있는 이 시간,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클래식 음악과 음식, 음악인들과 연계된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하셨네요.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에어컨 안 키고 그 선풍기 두 대, 세 대를 키고 잔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번 생일에 어떤 팬분께서 여름 이불을 비싼 여름 이불을 냉 이불을 선물해 주셨더라고요. 아, 참 무슨 말을 못해 이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에어컨을 이제 자기 전에 틀어놓고 공기를 조금 한 다음에 이제 끄고 자거든요. 왜냐면 에어컨을 키고 자면 사실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위. 저 처음 느껴보는 이 정도 더위는 진짜로 처음 느껴봐요. 이 정도 더위가 있었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걸어 다닐 수가 없. 그러니까 집을 나와서 편의점을 가는데 못 가겠어. 와, 이거 뭐지 싶은. 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배달하시는 분들, 택배하시는 분들, 이거 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 저는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
호, 참.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십시오. 룬님, 장자크 루소의 명언 중 행복이란 두둑한 통장, 훌륭한 요리사, 그리고 소화력이다 라는 말이 있죠. 행복하기 글렀네요. 아, 어떤 게 없는 거죠? 지금 보니까 하나가 없어도 안 되네요. 이게 보니까 일단 통장이 있어야 예, 훌륭한 요리사의 요리를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소화력이 안 되면 의미가 없네. 맛있는 걸 먹었는데 자체하고 소화가 안 되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통장이 없어도 소화력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네. 뭘 먹어도 잘 소화한다면 건강하다는 뜻이니까 결국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지금 같은 날씨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샘프레님, 발칸반도 무슨 강 근처에서 송어튀김 먹었는데 예상보다 맛있었어요. 원래 민물생선 못 먹는데 라고 하셨네요. 네, 송어가 민물생선이죠. 메기, 잉어, 붕어, 송어, 미꾸라지. 메기는 뭐 메기탕 이런 걸로 먹어본 것 같고 잉어, 붕어도 잡아서 먹어본 것 같고 송어는 기억이 안 나요. 미꾸라지는 사실 뭐 미꾸라지는 너무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요. 추어탕은. 진짜 건강 생각해서 또 이렇게 좀 보양식 먹으러 다녀야겠네요. 초복 중복에 삼계탕을 못 먹었으니까 말복에는 꼭 삼계탕을 먹어야겠습니다. 삼계탕 좋아하는데. 2055님입니다. 실디, 2부 클래식 음식 특집을 맞아 열변을 토하는 걸 들으며 역시 먹는 것에 진심인 한민족의 후손임을 다시 느끼고 있답니다. 얼마 전 드디어 포샷 라떼, 이름이 무려 미라클 라떼입니다. 포샷 라떼 파는 커피숍을 발굴해서 행복하게 단골이 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샷이 4개 들어간 거군요. 근데 어디나 가서 샷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리는 여름에 여전히 선호하시나요? 여름엔 배탈날 우려가 있으니 찬 음식과 얼음을 조심하시고요. 80세까지 힘내서 노래하는 실디가 되길 응원할게요. 홀스트 행성 중 화성 전쟁을 가져오는 자 신청합니다. 보통 요새 뭐 이런 거 그란데 사이즈를 먹으면 샷 3개 들어가고 여기다 샷 2 하나만 하면 4개니까 저도 포샷 많이 먹었죠. 옛날에는 진짜 많이 먹었죠. 막 샷 여러 개 추가해서. 근데 옛날 생각나네요. 옛날에는 그냥 아메리카노도 써서 설탕 넣어서 먹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설탕을 3개에서 2개로, 2개에서 하나로, 하나에서 0으로 바꾸면서 에스프레소도 설탕을 안 넣어서 먹게 되는 그런 경지까지 왔었는데 근데 에스프레소는 무조건 설탕 하나 넣어서 먹어야 되더라고요. 네. 이탈리아 가서 보니까 모두 설탕을 넣어서 먹더라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 에스프레소를 원액으로 먹는다? 아니요. 다 설탕 하나씩 넣어서 먹습니다. 4007님. 최수종의 오이디푸스를 보고 왔습니다. 발해 대조영부터 조선시대 왕을 섭렵한 최수종 대왕의 오이디푸스 왕 연기가 너무 궁금했는데 역시 왕은 왕이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운명의 역할에 몰입해 90분 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빨려 들어가다가 예전에 슬기님 올모스트 맨 연기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연극도 한번 하시려나요? 라고 하셨네요. 아, 그 최수종 선생님, 최수종 씨의 그 연기는 저는 그 목소리가 이미 사극에 정말 감히 낼 수도 없는 그 목소리를 다 연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나이에 비해 그 알 수 없는 얼굴. 아, 예전에 방송에 나오셔서 이만기 씨한테 만기가 동생이라고 한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었는데. 만기, 찌름 선수 이만기 선수한테 만기야 이러길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만기야? 건방지다 했는데 알고 보니 최수종 씨가 형이었어. 와, 진짜. 연예인들의 어떤 그 나이는 거꾸로 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막 요새 정말 핫한 배우 윤경호 배우님 보면 어릴 때부터 노안 소리 들어가지고 20대 때 막 30대, 40대 소리 들었다고. 근데 반대로 동안이신 분들은 끝도 없이 동안이어가지고. 신기해요. 리얼님입니다. 9월의 바람이 부는 9월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슬디 9월의 바람도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네, 9월의 바람. 네, 9월에 좀 시원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모든 바람도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바람과 바람 참 어렵죠. 바람, 바람. 듀엣의 더 클래식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엣의 구름에 달가듯이 이어서 홀스트, 행성 중 화성, 전쟁을 가져오는 자, 안토니오 파파노 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8월 8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1900년 8월 8일은 미국의 작곡가 아론 코플랜드가 태어난 날입니다. 코플랜드는 미국적인 음악을 추구한 현대음악 작곡가로 이후 미국의 현대음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레너드 번슈타인이 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하죠. 올해는 코플랜드 탄생 12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내일 예술의 전당에서 있을 고잉홈 프로젝트의 음악회에서 코플랜드의 작품을 연주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코플랜드가 작곡 엘 살롱 멕시코, 레너드 번슈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40도 안팎의 극한 폭염은 누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낮에 35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졌고요. 이 지금도 서울 기온 31.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열기가 이어져서 밤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일부 충북, 전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동해안의 경우는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한층 더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6도, 한낮 기온은 34도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고속도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서종에서 화도까지 7km 구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 부근에서 짧은 구간이지만 밀립니다. 강건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발생을 했는데 밀리지는 않지만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열세이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 예.
1: 왜냐하면 이번 2라운드의 그 모수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은 표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등을 했다고 해서 혹은 꼴등을 했다고 해서 이 결과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2: 예.
1: 어차피 호남과 서울에서 이게 결판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끝난 게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2: 예.
1: 사실 흐르는 민심과 당심은 비율은 거의 그대로 같이 가는 경향이 있고 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최민희 후보가 지난 한 주 동안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 논란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이 순위의 바뀜이 사실 호남에 많은 표를 줄 것이다, 표를 가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주에서는 그래도 김민석 후보가 좀 많이 정청래 후보와 비교했을 때 앞섰고
2: 예.
1: 인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박빙의 승부였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송영길 후보가 많이 우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 결과로 송영길 후보가 제주에서는 7% 정도 되지만 인천에서는 11% 정도를 얻었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함께 표를 나누어서 가진다는 걸 감안하면은 그래도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예상보단 더 많은 표를 받았다.
0: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3: 네, 합산 결과도 같이 한번 전해드리면 송영길 후보의 경우 4,700여 표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19,000여 표가 기록이 됐고요. 김민석 후보의 경우 22,000여 표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조금 눈에 띄었던 게 최고위원 후보 투표율인데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의 합산 수치가 16,819표인 반면 최민희 후보가 16,060표를 이렇게 득표를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혹시 이 수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대변인님?
1: 그러니까 저는 최민희 후보에 대해서 많은 분석하시는 평론가들이 아마도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하게 뭐 5위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수석 최고위원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주, 인천 그리고 대구, 경북의 이 당원 이 숫자 자체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또 결과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당원들의 마음 속에서는 논란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영향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그렇다면 친명 후보 5명 중에 몇 명이 최고위원 5위 안에 들어갈 것인가? 친청 후보 3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갈 것인가? 제가 마지막 김용 후보의 결과를 제가 제대로 적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아마도 친청 후보는 한민수 후보와 최민희 후보 이 두 분이 올라간 것 같고 친명 후보는 박선원, 서미와 뭐 김용 후보까지 만약에 3명이 올라갔다고 하면 아무래도 확실히 당대표가 됐든 최고위원이 됐든 이 당심이 점점 친명 후보들에게 몰리고 있는 경향성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3: 지금 보니 김용 후보가 합산으로 12,493표를 득표를 했고요. 이성윤 후보가 11,896표를 득표한 거로 네, 집계가 된
1: 그러면
3: 걸로
1: 봤습니다. 친명 후보가 3명, 친청 예. 후보가 2명 올라갔네요.
2: 이제 다음 주면은 당원의 70%가 있는 호남과 수도권입니다.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난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 오늘 결과가 영향이 좀 있을까요?
4: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봐요. 일단 지금 가시적으로는 누적 1위가 바뀌었습니다.
2: 예.
4: 지난주까지는 정청래 후보가 0.99%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었죠. 표차로는
0: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4: 지금 누적 합산 결과로 이제는 김민석 후보가 1,464표 차로 1위, 그러니까 0.86% 앞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2: 예.
4: 지금까지 이 9개 시도의 결과가 민주당 전당대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3할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예.
4: 그러니까 첫 경선지로 발표됐던 충청권이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10.73%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결과 발표됐던 부산, 울산, 경남이 6.46%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누적으로 나왔던 결과가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중에 17.2%를 차지하는 권역까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발표된 제주와 인천이 6.56%.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전부 다 합해도 23.8% 정도 되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결과가 발표되는 강원, 대구, 경북이 5% 남짓되기 때문에 내일 결과까지 나와도 민주당 전체 경선의 28%가량, 그러니까 3할 정도밖에 열지 않은 겁니다.
2: 예.
4: 그런데 호남 지역 권리당원이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한 33.1% 정도 된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호남에서 판세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김민석 정청래, 정청래 김민석 이 두 후보 간의 천여 표 차는 정말 너무나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2: 예.
4: 이것으로서 현재 어떤 추세를 예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3: 네, 말씀 주신 대로 내일은 또 강원, 대구, 경북 지역 순회 경선이 이루어지는데 부대변인님께 보시기에는 다음 내일 지역 좀 전망은 어떠십니까?
1: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미의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을 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미의 후보가 최근에 이제 연설 같은 경우도 되게 호소력이 있었고 최근에 지방선거 그러니까 대구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부겸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전체적인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큰 상태에서 김부겸 후보가 인미의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대구와 경북에서도 아무래도 이 친명 후보들의 선전이 좀 앞서 나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역도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이기 때문에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당원이 14,00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큰 표차를 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돼야 되고 누가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당원들의 흐르는 민심은 비율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2: 예.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당대회 신경전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0: 대해서는 이제 70%의 표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격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동안에도 사실은 민주당이 8월 17일 이후에 하나의 당으로 계속 온전하게 정치를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격화되어 왔는데, 앞으로 더 격화된다면은 뭐 민주당으로부터 국민들의 민심이 더더욱 빠르게 떠나가는 결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전당대회를 잘 보면은 민주당 권리당원들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피로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증하는 것이 투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경선지인 충청권의 투표율이 41.5%였는데, 작년에 있었던 8.2 전당대회에서 충청권 투표율은 51.46%였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1년 사이에 10% 정도 하락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선지였던 부산, 울산, 경남도 1년 전에는 투표율이 65.57%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투표율이 54.7%였으니까 역시 10% 넘게 감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투표율이 지금 제주도에서 37.58%, 인천에서 53.72%인데, 지금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소병훈 의원도 제주, 인천의 투표율을 합산해서 발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전당대회 득표율에 가려진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뭐 정청래 후보, 송영길 후보가 우리 국민들 가뜩이나 지금 더운 여름에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보면서 더 덥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좀 각자 모두 톤다운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후보들 입장에서는 승부가 중요하겠지만 결국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당대회가 점점 더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양상으로 전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전당대회 기간 동안 상당히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이라서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도 후유증이 상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그 변수 중에 하나로 이제 과반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 부분을 좀 짚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부대변인님께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 근데 제가 역대 양당의 전당대회를 봤을 때 어느 전당대회가 아름답고 바른 말, 고운 말만 썼는지 저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당대회는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영근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이해찬 전 총리와 김한길 대표가 함께 경쟁을 했던 그 전당대회가 한때 친노와 비노의 경쟁으로 상당히 최근 들어서는 거셌던 그런 전당대회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단일성이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였어요. 그래서 1등이 당대표 되고 2등이 수석 최고위원 되고 3, 4, 5등까지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그때 사실 끝나고 나서도 상당히 이두 진영 간에, 두 세력 간에 앙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 민주당이 이 집단보다는 단일성, 그러니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를 해서 뽑아가지고 권위를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막상 지금은 치열하게 친명과 친청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면 또그 당대표가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해서 탕평 인사, 뭐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뭐 대변인이나 이런 당직에 대해서 탕평 인사를 치르고 나면 당분간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최고위원회 구성 자체를 총 9명인데 5명은 선출을 하지만 당대표가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적으로 상대 진영들이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열세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갈등이 표출되기는 어려운 구조다. 다만 이제 나중에 공천에 가서, 28년도에 공천 가서는 또 이제 뭐 공천에 탈락하신 분들은 아, 그때 전당대회 때뭐 우리가 친청이라서 우리가 친명이라서 또 이렇게 피해받는다라고 이제 갈등이 표출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그러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0: 네. 최고위원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친명계, 친청계 3대 2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런 추세가 계속 되겠을까요?
1: 결국은 친청 2명, 친명 2명까지는 어느 정도 당선권에 근접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인천 지역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1위를 내줬지만 누적 득표 1위는 굉장히 굳건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청계에서는 최민희 의원과 한민수 의원, 그리고 친명계에서는 그 박선원 의원과 서민화 의원, 이렇게까지는 당선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오후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또는 이성윤 의원, 이 중에 누가 이제 지도부에 진입하느냐인데 오늘도 보면은 차이가 크지 않아요.
0: 예.
1: 그 제주와 인천 두 지역의 득표를 합산을 해봐도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 간의 득표 차이가 한 600여 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전히 많은 권리당원이 남아있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결판이 날 것인데 관건은 이 부분입니다. 최민희 의원이 굉장히 여유있는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친천계에서는 그러면 최민희 의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선거운동을 해줄 필요가 없고 한민수 의원과 이성윤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자라는 전략이 나올 수 있어요.
0: 예.
1: 그렇게 됐을 때는 이성윤 의원이 현재 누적 6위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큰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김용 전 부원장이 지도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큰 물음표로 남아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 네,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번 정부 세제 개편안 소식 두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했던 세제 개편안 발표 나흘 만에 부동산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6시간 동안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3: 뭐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답답한 마음을 이제 주문한 거라고 저는 보여줘요. 근데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정부에서 평가받기에는 지금 아직 이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빌라 하나를 짓더라도
4: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3: 그리고 역대 정부가 공급 정책을 많이 발표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그 외에는 사실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저희 민주당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내 임기 내에 세종으로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사실 뭐 서초동의 법원이라든지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까지 우리가 다 분산을 시켜야 한다. 뭐 알고 보면 강남의 좋은 고등학교도 다 강북에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획기적인 어떤 정책을 보여줬을 때 부동산은 심리전이기 때문에 아, 이 정부가 이번 정부 안에 임기 내에 착공이라도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가 보다라는 심리전에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뻔히 나와 있는 그런 공급 대책 말고 뭔가 획기적이고 그러면서도 현실성이 있는 그런 대책, 공급 대책을 사실 공무원들에게 주문한 거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뭐 정치권에 있으면서 공급하지 말자고 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과감한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0: 네, 그렇다면 그 정말로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
1: 일단 과감하게 생각을 바꿔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지난번 그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건축 재개발의 공급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0: 예.
1: 그런데 실제로는
4: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1: 대표적으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과거 둔천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세대수가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과거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역시 세대수가 44% 정도 늘어났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은 재건축은 한 30% 정도, 그리고 재개발도 한 10%에서 15% 정도로는 세대 순증가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 본인부터가 공급은 민간 공급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민간 공급의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공공 주도로만 공급을 하려고 할 때 잘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무슨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게 어차피 올해 상반기 129 부동산 대책의 재판일 겁니다. 그런데 그 129 부동산 대책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84 부동산 대책을 연장선상, 사실상 재탕이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129 부동산 대책 중에서 서울 공급 물량이 3만 2천 가구라고 해요. 그중에서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이 2만 8,600 가구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0: 예.
1: 그 2만 8,600 가구 중에 3분의 2가 넘는 1만 9,300 가구가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84 부동산 대책 때 이미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으로 6년이 지났는데 첫 삽을 못 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29 부동산 대책의 맹점을 하나 짚자면 과천입니다. 과천의 경마장을 이전해서 그 자리에 방첩사 부지까지 묶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천에 있는 경마장은 어디로 갑니까? 그 경마장 가는 길 아무도 모릅니다. 문성근 씨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공주도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생각 자체를 이 대통령 본인이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네, 관련해 이 소식도 주목받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차를 맞았습니다. 오늘 공개될 제주와 인천의 경선 결과에 따른 해당 지역 당심과 함께 세제 개편안 발표 등 최근의 각종 정국 이슈를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송경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의 대담으로 함께 짚어봤습니다.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공항 가는 길은 고덕 토평대교 부근 전시간 차량의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진행 방향 1, 2, 3차로 그리고 반대편 1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사이가 양방향으로 차량이 밀립니다. 고덕 토평대교 부근에 사고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편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가는 길도 한남대교 부근에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막 처리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밖에 서초대로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했던 참가자들이 행진을 시작을 했는데요. 서초역을 출발해서 교대역을 지나 강남역 쪽으로 하위 2개 차로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강남 CGV까지 이동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고속도로들은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됐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정체는 빠르게 풀립니다. 이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서종에서 화도까지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 7km 구간 정체만이 남아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실리대 2부 첫 곡은 거쉬인의 오페라 포기어 베스 중에서 썸머타임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의 노래였습니다. 오페라 포기어 베스에서 처음 막이 올랐을 때 어부의 아내 클라라가 더운 날씨에 힘들어하며 아이를 재우기 위해 이 노래를 부르죠. 요즘 너무 덥죠. 밖에 나가면 숨이 턱턱 막히죠. 덥고 나른한 느낌을 주는 노래가 바로 방금 들으신 썸머타임입니다. 사실 요즘 더위는 이런 노래조차 부르기 힘들 정도로 너무 심합니다. 이건 뭐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정말 건강 잘 챙기십시오.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예술의 전당입니다. 음악사업부 문성욱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처음 뵙습니다.
1: 네네.
0: 예술전당 오늘 3회차고요. 오늘은 음악사업부에서 나오셨습니다. 음악사업부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그 예술전당에서 공연들이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음악당 이렇게 여러 공연들이 만들어지고 올라가는데 네네. 그중에서 음악당에 무대에 올라가는 공연들을 기획하고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이건 좀 복잡하고 너무 많은 거 다 하겠네요.
1: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연을 사가지고 와서 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가끔 있죠. 계신데 준비 단계, 기획 단계에서부터 섭외 그리고 그분들을 심지어 공항에서 픽업하고 혹은 이제 숙소 같은 데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공연 때 저희가 이제 케어해드리는 모든 일까지 심지어 프로그램 판매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인하우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거의 뭐 매니지먼트의 느낌으로 다 하시는 거네요.
1: 네. 사실상 예술의 전당 안에 기획사가 하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0: 아, 예술의 전당 안에 기획사의 어떤 느낌이군요.
1: 네.
0: 오, 그렇네요. 딱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일을 다 하시는 거면은 이게 진짜 0에서 제로에서 100까지 음악 사업부에서 다 하시는 그런 느낌인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있었던 뭐 당황스러웠던 에피소드나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뭐 예를 들면 연주자가 갑자기 공항에 안 왔다든지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든지
1: 아, 네. 사실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고 일들이 있는데 예. 사실상 그런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가 긴장을 해서인지 사실 그 정도까지의 그 정도 지경까지 간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0: 없는데 아, 그래요?
1: 솔직히 기획자들이 제일 많이 긴장하고 신경 쓰는 게 아마도 리허설 때가 아닐까 싶고요.
0: 리허설 때. 네,
1: 왜냐하면 발생할 수 있는 변수 같은 것들이 연주자들이 처음 만나고 혹은 처음 뭔가 합을 맞추고 하는 그 시점에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음흠. 말씀드린 대로 다행스럽게 아직 그렇게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가 생기진 않았었는데 음흠.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가구 같은 거 조립해야 될 때 처음 모든 부품을 다 늘어놓은 느낌? 이제 맞추기 시작해야 되는데 뭐가 하나 없지 않을까? 뭐가 짧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 딱 그 리허설 시점인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이제 부장님께서는 이게 사실 부장님이라는 게 되게 거의 총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1: 네네네.
0: 어떤 분야를 담당하시는 건가요? 전문적으로? 아니면 다 총괄하시나요?
1: 그러니까 큰 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혹은 시리즈를 계획하고 그 방향 같은 것들을 결정하고 네. 그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실행을 총괄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기획자들과 같은 일을 같이 하기도 하고.
0: 아.
1: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도 이제 엔터에 있어 보면 이제 본부장님이 사실 제일 바쁘거든요. 네. 모든 걸 다 하시거든요.
1: 네.
0: 사실 대표님은 이제 이거 해 저거 하고 본부장님이 다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제가 알기로 그 전당에 이제 외국 그 연주자가 오면 그 내주는 숙소가 네네. 건너편에 있는 건물인가요?

0: 그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1: 아, 몇
0: 군데가
1: 군데가?
0: 있고 또 아티스트 쪽에서 먼저 나 이런 숙소에 묵고
1: 아, 뭐 어디
0: 싶다라고
1: 호텔에 가겠다.
0: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1: 네.
0: 혹은 이제 그것들이 그쪽에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희 쪽에서 이제 제안을 드린
1: 맞춰서.
0: 경우도 있고
1: 아,
0: 그렇습니다.
1: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페라 할때 이제 기간이 오페라는 한달 정도 연습하니까 외국 연주자가
0: 네네.
1: 와서 머무는 숙소가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0: 예, 너무 멀면 또 이게 오시는
1: 그러니까요.
0: 것도
1: 왔다 갔다
0: 어렵기
1: 해야 되니까
0: 때문에 네.
1: 옛날에 기억이 나네요.
0: 네네.
1: 자, 어쨌든 우리 문성욱 부장님 오셔서 이런 사업부에서 나오셨습니다만 이 사실 모든 걸다 관리하고 있는 어떤 기획사의 본부장님이 나오신 거거든요. 근데 공연을 또 소개해 주셔야 되니까
0: 네.
1: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예단 공연 부탁드립니다.
0: 네.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1: 네.
0: 2026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가 열리고요.
1: 국제음악제.
0: 네. 이게 예전에는 처음에는 여름음악축제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1: 네.
0: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국제음악제가 되었고 이 국제음악제에는 저희가 초청한 아티스트 9팀 그리고 국내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7팀, 그래서 총 16팀이 6일 동안 음악당 건물 전체를 써서 공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청한 아티스트 9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초대했고요. 그리고 국내의 7팀의 실내악 연주단체들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음악 활동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실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팀들을 초청한 상태입니다.
1: 아, 그러면 이 짧은 기간에 이 많은 연주자가 오면은 사업부에서 다 이게 총괄해서 케어해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다.
0: 네, 지금 이미 저희는 바짝 긴장한 상태로 네, 이걸 조금이라도 뭔가 빠지거나
1: 그러니까요.
0: 예,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다 지금 분담해서 관리하고 지금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야, 이거 진짜 긴장 상태시겠네요.
0: 네.
1: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구성이 흥미롭습니다. 개막 공연이 모두 라벨의 작품으로 되어 있고, 폐막 공연은 쇼스타코비치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두 공연 모두 이승원 지휘자님이 맡으시는데, 이거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저희가 개막 공연의 경우에는 모두 다 라벨의 곡으로 되어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라벨의 곡들은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화려한
1: 네.
0: 그런 색채를 가진 음악이라고 할수 있고 또 폐막 공연의 경우에는 전부 쇼스타코비치의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쇼스타코비치도 사실은 굉장히 화려한 한편 굉장히 무게감도 있고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곡들이어서 이 클래식을 많이 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할 뿐 아니라 굉장히 선호가 많이 되는 레퍼토리이기도 하고
1: 네.
0: 아직 클래식을 많이 접해 보시지 못한 분들한테도 굉장히 권할 만한 레퍼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0: 이게 너무 이렇게 어찌 보면 요즘의 영화 음악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좀그 색채나 어떤 멜로디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 임팩트들이 있어서
1: 네네.
0: 개막 공연하고 폐막 공연은 한번 꼭 보실 수 있으면 하고 권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1: 아니,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렸네요. 혹시 부장님 전공 분야가 음악이신가요?
0: 아, 저는 음향을 원래는 처음에는 음향 일을
1: 음향,
0: 해왔고요.
1: 예.
0: 네. 그리고 영상, 그다음에
1: 원래는,
0: 예,
1: 아.
0: 음향, 영상 좀 미디어 쪽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에.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획 일을 하고 있고요.
1: 아, 진짜 완전히 그 엔터 본부장님이시네요. 엔터 본부장님이 원래 음악, 뭐 녹음, 영상 이런 거다 하셔야 총괄할 수 있거든요.
0: 네, 이게 하다 보니
1: 예.
0: 예, 이제 어쨌든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말하자면 근처 근처에 있는 일이라서
1: 네네.
0: 예, 그렇게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1: 네.
0: 예,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1: 하긴 이제 영상 하시고 음향 하시면은 공연에 정말 빠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되니까.
0: 네. 또 너무 좋은 공연들을 계속해서 볼수 있는 일들이기도 하고
1: 네네.
0: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1: 아, 또 이제
0: 있습니다.
1: 제일 좋은 게 아티스트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지 않나.
0: 네, 그렇죠.
1: 픽업을 하는 분이 1대1이니까.
0: 네,
1: 이게 또,
0: 그럼요.
1: 아티스트의 취향과 이 사람의 성격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부장님한테 잘못 찍히면 큰일 납니다. 이 부장님이 입을 여시면 큰일 나는 아티스트가 한둘이 아닐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0: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1: 아, 또 이게 있잖아요. 또 아티스트들의 그런 예민함들이 또 이렇게 있을 텐데.
0: 아, 그렇죠. 예.
1: 네.
0: 근데 그건 저는 어쩌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아티스트로서는.
0: 예.
1: 네.
0: 왜냐하면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는 그 시점에 아티스트가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예. 오히려 저는 그 무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거, 마음이 넓으시네요.
0: 그래야 공연이 잘 되거든요.
1: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줘야 다 해줄 수 있으니까.
0: 아, 그럼요. 그렇죠. 네. 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1: 예. 아 저는 사실 저도 음악을 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와 저건 너무한다 싶은 그런 아티스트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난 절대 저러지 말아야겠다. 자 보니까 이 공연에서 연주자로 피아니스트 케빈 첸이 있는데 네네. 굉장히 눈에 띄는 분입니다.
0: 네. 케빈 첸의 경우에는 저희가 2024년도에 그 재음악회 협연자로 썼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그 쇼팽 콩쿠르에서 2위를 했고요.
1: 아~
0: 그리고 이제 올해 독주자로서 물론 개막 공연에서 피아노 협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피아노 리사이틀이 있어서 이제 독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뭐랄까 같이 성장하는 느낌. 저희의 협연자로 섰다가 또 콩쿠르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고
1: 그렇죠.
0: 또 저희 리사이틀로 다시 서게 돼서 그리고 케빈 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신동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1: 네네.
0: 이제 알려진 바로는 집에서 어려서부터 막 피아노 교육을 강요하거나 이랬던 것이 아니라
1: 스스로
0: 네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부모도 도와주셨고 또 선생님도 도와주셨고 이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특별한 아티스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리죠, 굉장히.
0: 네, 아직 젊습니다.
1: 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쇼팽 2등을 해서 네. 이제 아주 그냥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돼버렸네요.
0: 네, 그 직전에도 사실은 뭐 리스트, 제네바, 루빈스타인 이런 데 다 1등을 했던 아티스트라 이번에도 아마 저희는 굉장히 공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거 아주 많은 분들이 매진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0: 네, 많은 분들이 좋아.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소개하고 많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1: 좋습니다. 이게 오케스트라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음악 페스티벌이 세계 여러 독주자들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만드는 건데 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연주하는데 이번 음악제도 좀 새로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조직한 건가요?
0: 네. 저희가 이 국제음악제 그러니까 전신이었던 여름음악축제부터 계속해서 이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이 페스티벌만을 위해서 새로운 오케스트라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휘자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승원 지휘자 같은 경우에
1: 네네.
0: 저희 맨 처음 여름음악축제로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는 지휘자도 공모로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때 공모로 들어왔던 지휘자가 이승원 지휘자였고 그 후에 굉장히 많이 음악계에서 성장을 하시고 2024년도에 말코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하셔서
1: 네네.
0: 사실 이게 굉장히 지휘 콩쿠르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콩쿠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게 되신 지휘자고 이분도 케빈 첸처럼 저희가 굉장히 좀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 큰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1: 공모라 하면 거의 오디션인가요? 아니면은 진짜 그냥 그러니까 받아서
0: 네네 저희가 이제 같이 하실 분들을 이렇게
1: 그래서 회의를 통해 그냥
0: 뭐 일종의 심사인 거죠. 네네, 내부적으로 네네.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실 만한 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여쭙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승원 지휘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노브스 콰르텟의 예전에 비올리스트셨고요. 노브스 콰르텟이 모차르트 콩쿠르에서 우승해서 국내에서 상당히 잘 알려진 어쩌면 가장 유명한 콰르텟 중에 하나거든요. 그 팀의 비올리스트였다가 이제 지휘자로 탈바꿈을 하신 거죠.
1: 어허.
0: 그래서 그런 경력 면에서도 상당히 흥미롭고 비올리스트일 때도 사실상 굉장히 연주를 잘했던 연주자시기도 하고 또 지휘자로서도 지금 국내 젊은 지휘자 중에 가장 많은 콜을 받고 있는 해외 중요한 공연장에서 가장 많이 불려가고 있는 그런 지휘자세요.
1: 아니 근데 문화사업부에 계신데 이거를 다 알고 계시네요.
0: 그 당시에 저희가 사실 노브스 콰르텟의 음반을 만들었었어요.
1: 음반 제작도 하시는 건가요?
0: 예, 저희
1: 클래식 음반 제작?
0: 예, 저희가 이걸 자주는 아니지만
1: 네네네네.
0: 중요한 아티스트께는 당시에 제 기억에 아마 30주년 기념으로 음반을 제작을 했고 그게 노브스 콰르텟
1: 전당 주최?
0: 네네. 제가 직접 해서 그때 제가 그 녹음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다만 그 시점이 이승원 지휘자가 노브스 콰르텟에서
1: 나오시고
0: 지휘자로
1: 나오시고
0: 바뀐 딱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논의가 시작이 된 건, 음반 제작 논의가 시작된 건 그 전이었는데 딱 그 사이에 바뀌셔서 안타깝게도, 물론 그 이후에 다른 멤버들과 같이 했던 것도 너무 좋긴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노스쿼텔의 팬이었기 때문에
1: 빠지셔서 좀 아쉬웠다.
0: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또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이승원 지휘자가 지휘를 하셔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쁩니다.
1: 오, 네. 좋네요. 아, 이거 네. 전문가시네요. 진짜 이게 저는 그냥 이런 어떤 이런 총괄의 느낌이신 줄 알았는데 아예 그냥 정말 전문가시네요. 이 음악 페스티벌에서도 정말 많은 연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승원 지휘자님처럼 케빈 첸처럼 또 혹시 뭐 소개해드리고 싶은 연주자가 있으실까요?
0: 아, 그 제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지휘자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좀 꼭 이건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네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그냥 뭐 젊은 연주자들 뭐 데려다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1: 그럴 수 있죠. 근데 전혀 아니네요.
0: 네, 지금 저희 그 면면을 보시면 네.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밤베르크 심포니, 함부르크 필하모닉, 도이치 오퍼 베를린 이런 데에 소속되어 있는 그 연주자들이 모이시는 거예요. 한국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름만 되면 알만한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이 오케스트라의 비수기인 여름에 이 페스티벌에서 모이시는 것이 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라서 그래서 뭐 연주력에 대해서는 뭐 그냥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이제 독주자들도 많은 연주가 있습니다.
0: 네네. 우선은 아마도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실 수 있는 아티스트가 이 아나스타샤 코베키나라는 첼리스트인데요.
1: 오, 네.
0: 일단 연주를 굉장히 잘하고요. 지금 그 소니 클래식에 소속되어 있고 세계적인 페스티벌에서 계속 이제 콜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고요. 이 첼리스트가 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일단 클래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번에 와서 연주하는 레퍼토리도 이제 바흐가 있는가 하면 조니 그린우드, 브라이스 데스너 같은 사람의 현대곡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 조니 그린우드는 라디오헤드의 기타리스트고요. 브라이스 데스너는 그 미국의 인디록 밴드인 더 내셔널의 기타와 건반이랑 이런 걸 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식에만 집중한다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방면의 여러 장르의 음악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라디오헤드 곡 같은 경우는 직접 피아노와 첼로 버전으로 편곡된 거를 또 따로 녹음을 해서 음반으로 내기도 했어요.
1: 네.
0: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추상화가 션 스컬리라는 추상화가의 작품들과 함께 미술관에서 연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방면의 그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티스트이라서 일단 이번에 와서 들으시게 될 곡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흥미로운 레퍼토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1: 아, 지금 보니까 정말 뛰어난 연주자들이 많고 정말 아티스트 같은 아티스트 이런 거 다 섭외를 기획 에서 하나요? 아니면 사업부에서 좀 관여를 하나요?
0: 아,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예. 이제 어떤 아티스트로 어떻게 공연을 채워야 할까를 저희 부서 내에서
1: 네, 사업부에서도 같이
0: 이거는 다 저희 사업부서 내에서 기획하는 겁니다.
1: 이 음악제는
0: 네네네.
1: 이게 또 기획부가 따로 있잖아요.
0: 그게 저희입니다.
1: 공연 기획부가 여기서
0: 음악 사업부가 말하자면 기획.
1: 그러니까
0: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 예술의 전당 안에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전시를 제외하자면 두 개가 있고
1: 네네.
0: 오페라 하우스에서 벌어지는 그 오페라 극장, 토월 극장, 자유소 극장 이런 데서 벌어지는 것들을 기획하는 부서가 있고
1: 네네.
0: 그다음에 저희처럼 음악당 콘서트홀, 챔버홀, 리사이트홀, 인춘홀까지 이 극장에서 벌어지는 공연을 기획하는 것이 저희 음악사업부.
1: 네. 그렇군요. 네.
0: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말하자면 저희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기획 콘서트는 다 저희가 기획한다고 보시면 돼요.
1: 네. 그럼 투란도트도 이쪽에서 기획?
0: 아니요. 투란도트는
1: 그 오페라 하우스 쪽에서? 이게 나눠지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글 착각한 것 같은데.
0: 예술연당 안에 대관 공연을 제외하면 다 요 두 개의 부서가 나누어 맡아서 기획을 하고 있다.
1: 그러니까 이제 음악제를 기획하셨으니까 진짜 음악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0: 네네.
1: 음악제에서 기대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게 보통 다양한 연주자들이 모였을 때 함께 연주하는 그런 공연이거든요.
0: 네네.
1: 여기서 또 어떤 조합이 있을까요?
0: 이번에 원래 사무엘 마리뇨라고 이제 메일 소프라노라고 부르는 남성 소프라노라고 부르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성악가인데 네네. 원래는 독주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혼자 오겠다고 했는데 아, 네. 이제 저희 기획 파트에서 한국의 바로크 음악을 하는 팀이 있다. 콜라보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네. 제안을 했고 흔쾌히 오케이를 해서 카메라타 안티카 서울이라고 우리나라의 바로크 팀하고 매치업을 했어요.
1: 아.
0: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연을 하고 이 사무엘 마리뇨 같은 경우가 흔치 않은 카운터 테너는 그래도 조금 저희가 많이 아는데
1: 많이 알죠.
0: 예, 이 메일 소프라노라는 이 음역대는 사실은
1: 잘 없죠.
0: 예, 예. 이게 변성기가 지나지 않아서 맞아요.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고 흔치 않아서 뭔가 그런 신기하다기보다는 더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건 사실 이번에 와서 하는 이 레파토리 자체가 굉장히 네. 뛰어난 바로 음악이라는 부분.
1: 오.
0: 네. 이 사무엘 마리뇨가 이 사람도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성악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면
1: 네네.
0: 굉장히 화려한 옷을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비비안 웨스트우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상당히 유명하고요.
1: 네.
0: 패셔니스타이기도 하고.
1: 예, 예.
0: 네.
1: 어허, 예.
0: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 성악가가 편지를 네. 직접 보내왔어요. 저희한테.
1: 편지를?
0: 네. 네. 2023년도에 한국에 이미 한번 왔었는데
1: 네네.
0: 그때 아마 바리데기라는 한국 설화를 듣고 간 모양이에요.
1: 네네.
0: 그런데 이제 거의 감명을 받아서 이번에 헨델을 할 건데 헨델의 스토리를 내가 그 바리데기 설화의 그 구성에 맞추어서 좀 하고 싶다.
1: 아.
0: 내가 직접 그렇게 구성을 해갈게.
1: 네.
0: 제안을 해줘서 이번에 그 레파토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1: 아, 스스로?
0: 네네.
1: 아.
0: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도 더 일찍 오겠다. 아마도 보고 싶은 것도 많은 것 같고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가 큰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1: 이야, 재밌습니다. 이게 네네. 다양한 조합도 있을 거고 또 보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네네. 저희 이번에 그 하는 연주 중에
1: 네.
0: 컨템포러리 코리아
1: 네네.
0: 6인의 작곡가 세계평화 음악 앙상블이라는 이 공연이 있는데 공연에 참여하는 6분의 작곡가들이 세대도 다 다르시고
1: 네네.
0: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범위도 굉장히 다르세요. 다른데 이분들이 모여서 공연하신 게 이미 뉴욕에서 한번 공연을 하셨고 그게 전성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동일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와서 하시고 이 중에서 아마도 좀 이름이 낯익을 만한 작곡가가 그 이하늘이 씨 같은 경우에 이제 2006년생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학부생이고 굉장히 젊은 작곡가로 현재 여러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작곡상, 노스상하고 네. 이런 것들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좀 부탁하신 게 꼭 이 얘기를 좀 해달라. 이 현대음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뭔가
1: 네네네.
0: 나랑은 너무 먼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꼭 좀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1: 아니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아주 차분하게 진짜 정말 전문가 의견을 듣는 느낌으로 이렇게 듣고 있어서 저도 되게 빠져들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
1: 처음에 오셨을 때 긴장하셨는데 그냥 편안하게 아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니까 개막 공연이 리허설을 볼 수 있다.
0: 네네.
1: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네. 뭐 이렇게 판매하는 건가요?
0: 아, 저희가 이게 예매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 아, 미리 예매하신 분들을
0: 네. 그래서 그분들께서 공연의 리허설을 들어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1: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꼭 어차피 보면 될 텐데.
0: 이게 공연이 딱 만들어져서 처음부터 끊기지 않고 쭉 가는 걸 보는 거랑
1: 네.
0: 이게 준비되는 과정을 보는 게 또 많이 다르거든요.
1: 그걸 또 보여줄 수 있도록.
0: 네. 그래서
1: 마치 영화 제작 과정을 보듯이.
0: 네. 맞습니다. 네. 또 리허설 할 때는 옷도
1: 편하게 입고
0: 아티스트들도 다 캐주얼하게 입고
1: 네네.
0: 그 모습도 또 굉장히 색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리허설 관람도 또 다른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다큐를 보는 느낌이겠군요.
0: 네.
1: 아, 또 그런 기획을 또 하셨네요.
0: 네네.
1: 아니 사실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0: 네네.
1: 이 참 아깝습니다. 이게 음악제 준비하셨는데 이거 혹시 뭐 못하신 얘기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0: 이번에 저희가 음악당의 모든 공간을 요 기간은
1: 네네.
0: 오로지 음악제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 음악제를 보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쉴 공간도 좀 마련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작은 부재 같은 걸 하나 저희끼리 만든 게 있는데
1: 부재네. 네,
0: 그게 뭐냐면 스크린을 끄고 무대를 만날 시간.
1: 스크린을 끄고 무대를 만나자.
0: 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제 영상과
1: 네네.
0: 이 스크린 속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1: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0: 잠시 좀 이거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정말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0: 좋은 자리를 어디냐고 생각한다면 일단 너무 가까우면
1: 네네.
0: 이제 특히나 오케스트라 같은 공연들은 너무 가까우면 사실은 특정 악기만 들리게 될 가능성이
1: 아,
0: 큽니다. 왜냐하면 그 악기로부터 멀리 있는 악기들은 그 악기에 가려져 있는 상태가
1: 맞죠,
0: 되거든요. 예,
1: 맞죠.
0: 그래서 무조건 가깝다고 좋지 않고요.
1: 어허.
0: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어질 경우에는 사실상 명료도 같은 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네네.
0: 이게 이제 제가 어쨌든 음향 일을 했었으니까 예,
1: 네네네.
0: 녹음할 때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고 얘기하면 보통 모든 악기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로부터의 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거나 보다는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제일 앞에 앉은 바이올린이나 제일 뒤에 있는 팀파니로부터 너무 큰 차이가 생기지 않는 그리고 특히나 콘서트홀은 객석이 경사져 있거든요. 제일 앞좌석은 제일 낮고
1: 그렇죠.
0: 제일 뒷자리가 높은데 높이 면에서도 너무 앞자리로 가서 낮아지게 되면 앞에 악기만 들을 가능성이 커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조금 더 뒤쪽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높이가 돼서 귀의 높이가 예를 들어 지휘자와 좀 비슷해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훨씬 좋은 소리를 듣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몇 번,
1: 아,
0: 연열 몇
1: 자선이다.
0: 번까지 찍어드리고 싶지만, 네, 뭐, 그러기보다는 이제
1: 느꼈을
0: 그거를
1: 때.
0: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달리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아, 좋은 의견입니다. 정말 음향 전문가로서. 여러분들, 적당하게 제가 봤을 때 무대에서 오케스트라가 내 눈에 다 보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그러면서 이제 한 자리씩 옮겨보세요. 이렇게 계속 옆으로, 뒤로, 앞뒤로. 그럼 아주 좋은 자리 찾지 않을까.
0: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오늘 정말 우리 음악사업부 문성욱 부장님 나오셔서 이 예당에서 한 국제음악제 2026년 예술전당 국제음악제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음악당 콘서트홀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 리사이트홀에서 진행하는 이 국제음악제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라디오 해보셨나요 혹시?
0: 아니요, 처음입니다.
1: 처음이신가요? 아니 저는 지금 거의 클래식 전문인을 모셔놓고 지금 얘기를 듣는 기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0: 네. 제가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1: 굉장히
0: 모르겠습니다.
1: 저는 편했습니다. 딱딱딱딱 정확한 필요한 말씀해 주셔서
0: 아, 다행입니다.
1: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언제 또 근데 우리 전당에서 오시는 분들은 매달 바뀌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언제 또 뵐지 아쉽지만 오늘
0: 네네.
1: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0: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우리 예술전당 음악사업부 문성욱 부장님이었습니다.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는 8월 21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까메라타 안틱과 서울과 함께 헨델의 오페라 아리아 연주회를 갖는 남성 소프라노 사무엘 마리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울기하소서 라 샤쿄 뺨가 사무엘 마리뇨의 노래입니다.

0: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8월 8일 토요일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빈 신년음악회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으로 끝맺는 것처럼 빈 여름음악제에는 같은 작곡가의 빈의 혈통을 마지막 곡으로 연주하는데요.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빈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저는 듀엣토 유슬기였고요. 인태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0: 꺾일 줄 모르던 더위의 기세가 그나마 조금은 꺾였습니다. 폭염중대경보가 해제가 됐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있고요.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았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33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 오늘보다는 1, 2도가량이 낮아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더위보다는 많은 양의 비가 문제인데요. 지금도 동해안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월요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 경북 북동부에는 폭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가는 길은 고덕 토평대교 부근 1, 2차로에서 전 시간부터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뒤쪽으로 강동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가 심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도 여파를 받는데 덕소 산패에서 강동대교 쪽으로 쭉 밀리고 그 전으로도 서종에서 화도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정체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으로는 2차로 상에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종암분기점 쪽으로 구리나들목에서 구리시계,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고까지 전 시간과 같은 구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으로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2주차에 제주 인천 지역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에 충청권과 부울경 투표 합산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오늘 제주와 인천에서 김민석 후보가 2,600여 표, 5.67%포인트 차이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통합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인천과 제주 지역 권리당원 득표율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2: 네,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가 지연되면서 오후 7시쯤 결과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김민석 후보가 22,537표를 얻어 47.7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19,862표, 김 후보의 5.67%포인트 뒤진 42.08%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4,799표로 3위, 10.17%를 얻었습니다. 제주와 인천 두 지역 모두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지난주 부울경 지역 패배를 딛고 김 후보가 다시 통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최고위원 득표율도 살펴보면요. 친선계에선 최민희, 한민수 후보 2명, 친명계에선 박선원, 서미와 김용 후보 3명이 당선권인 5순위에 안착했습니다. 투표 결과 발표에 앞선 인천 합동연설회에서는 후보들 사이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자신이라고 내세웠고요. 정청래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을 다시 소환해서 친명을 자처하는 김민석 후보를 믿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검찰개혁이 끝났으니 더는 연임 필요성이 없고 왜 순수한 노사모 모임을 정치에 이용하느냐 정청래 후보를 겨눴습니다.
1: 네, 지난주 경선에서 워낙 박빙 승부가 펼쳐진 만큼 오늘 결과에 더 관심이 쏠렸는데요. 인천과 제주 당원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전체 판세에 미칠 영향 적지 않아 보이죠?
2: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난 주말 충청권과 부울경 투표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의 0.99%포인트 차 박빙 우세를 보였죠. 다만 워낙 미세한 차이였던 만큼 이번 제주 인천 순회 경선 결과가 향후 판세를 짐작해볼 수 있는 가늠자로 꼽혀왔습니다. 전체 당원의 6% 정도 비중은 크지 않지만요.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은 물론 다음 주로 예정된 최대 승부처 호남과 수도권 당심까지 연달아 흡수하는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 편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민석 후보가 제주 인천 승리로 통합 1위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0: 성공했고요. 권리당원 최고위원 투표 결과에서는 신천계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박선원, 한민수, 서미와 김용 후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정원입니다.
1: 네, 오늘도 더운 하루였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해제되며 극한의 더위는 물러갔지만 주말에도 수도권은 펄펄 끓었습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한여름 같은 날씨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2: 그늘 한 점 없는 광화문 광장으로 연신대학볕이 내리쬐입니다. 따가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은 양산을 쓰고 그늘에 앉아 얼음물도 들이켜보지만 더위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역대 가장 뜨거웠던 입추가 지난 주말, 수도권엔 여전히 가마솥처럼 펄펄 끓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3: 입추라고 해서 조금 선선해졌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뜨거운 것 같아요. 더 걷기 힘든 것 같고.
2: 광장 한켠에 마련된 분수대와 실내 놀이터에는 무더위를 피해 쉬어가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4: 아무래도 계속 더워하니까 주차하고 여기 오면서 뭐 시원한 것도 계속 먹이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 마침 안에가 좀 시원해가지고 네, 뭐 잘 놀고 있는 것 같아요.
2: 열화상 카메라로 바라본 광화문 광장 곳곳은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던 평일과 비슷한 수준인 50도에 머물렀습니다.
5: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인 오후 2시, 제 체온을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봤습니다. 이곳 폭염 대피소 안에서는 온몸이 푸른색으로 보이지만 바깥으로 나온 지 1분도 안 돼 온몸은 금세 붉게 변했습니다.
2: 청계천 인근을 찾은 시민들 역시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에 자연스레 물가로 몸을 옮겼습니다.
6: 발만 담그려고 했었는데 입술을 하고 싶어요. 아예 머리까지 풍덩 그냥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
2: 폭염 중대경보 해제에도 강한 햇볕이 계속되며 서울의 최고 기온은 36.8도까지 올랐습니다. 당분간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낮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곳에서는 시민들은 가까운 실내 놀이터와 도심 물놀이장으로 향했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시원한 휴일을 보내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7: 에어 미끄럼틀을 내려오는 아이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피어있고 물 위에서 원형통을 굴리며 신이 난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끊이질 않습니다. 충북 청주 오스코에 아이들을 위한 대형 실내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8: 대형 전시와 세미나가 열렸던 공간이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탈바꿈했습니다.
7: 아이와 실내 놀이터를 찾은 부모들은 무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9: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에서 노는 건 한계가 있고 실내 놀이터 쓰다가 오게 됐는데요. 쾌적하고 시원해서 너무 만족돼요. 네, 너무 좋습니다.
7: 여기에 유원지에서나 있을 법한 대형 놀이기구는 물론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돼 종일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10: 저번에 한번 왔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또 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왔을 때도 되게 다양한 놀이 체험 있어가지고 애들 되게 잘 놀았었어요.
11: 다 재밌었어요.
7: 도시 물놀이장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몰렸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날려보고 아이들은 온몸을 물에 던지고 친구들과 물장구를 치기도 합니다. 시원한 물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심 속 피서지가 됩니다.
12: 날씨가 뭐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뭐 애들 뭐 나 다른 데 가기는 그렇고 물놀이하기는 딱 좋고 여기가 애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7: 시민들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무더운 여름날의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1: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수원 가운데 하나인 운문댐을 방문해 가뭄과 폭염 대응 상황을 살피고 장기화에 대비한 용수 수급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계속된 강수량 부족 때문에 운문댐이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고 들었다며 먹는 물은 물론 농가와 기업의 용수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잘 챙기고 가뭄 장기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장기화하는 폭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자금 3천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협은 전국 110개 축협을 통해 폭염 취약 농가 3,693호를 대상으로 긴급 살수를 지원하고 농작물 수급 안정 사업 적립금 17억 원을 활용해 약재 할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호동 농협

0: 농업중앙회장은 기록적 폭염과 가뭄 장기화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농협의 역량을 집중해 농업인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해제됐지만 서쪽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심한 더위가 이어졌고 일부 지역은 39도를 넘었습니다. 동해안에는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졌고 제주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1: 보름 가까이 이어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서쪽 지역의 심한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경기 화성 만세구는 39.5도, 부천 원미구는 39.1도까지 치솟았고 여주 가남읍과 충남 홍성 서부면, 서울 구로구 등도 38도를 넘었습니다. 서울 공식 최고 기온도 36.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대부분 지역은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대부분 30도를 밑돌며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한때 강릉에는 시간당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2: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쪽은
3: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2: 남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동풍이 해수면 온도가 높은 동해상을 지나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1: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중국으로 완전히 멀어지기 전까지는 제주와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북쪽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내려가는 등 더위가 한층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4: 이제 폭염의 영향권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겠다고
3: 오진규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4: 기온 자체가 폭염특보 수준에 준하는 매우 높은 기온입니다.
1: 극한 폭염은 주춤해도 더위는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강릉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에 도로가 물에 잠기고 상가 수십 곳이 침수됐습니다. 계곡에서는 피서객들이 고립됐고 높은 파도에 해수욕장 물놀이도 금지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5: 오전 한때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강릉 도심.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맨홀에서는 빗물이 역류하고 차량은 거센 물살을 헤치며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상가 CCTV에는 빗물이 차오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일대 상가 수십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6: 정말 한 5분 사이에
3: 강릉 침수 피해 주민입니다.
6: 물이 엄청 높게 쌓이더니 맨홀 뚜껑이 다 들려서 올라오고 가게 안으로 막 물이 들이치고
5: 강원 동해안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도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해수욕장에는 강한 비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로 동해안의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게 일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변에 늘어섰던 파라솔은 비바람에 날아갈 것을 우려해 모두 접어놨습니다. 높은 파도에 물놀이가 금지되면서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7: 시원하고 좋긴 한데요.
3: 피서객입니다.
7: 파도를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물속에 못 들어가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5: 동해안에 쏟아진 폭우는 인접한 내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속초와 맞닿은 인제 백담사 인근 계곡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피서객 7명이 고립됐다가 119 구조대에 의해 1시간 반 만에 구조됐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7터널 인근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오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다며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절세형 투자 계좌죠.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의 개편을 문제 삼으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고 혜택을 줄인 거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건데 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 관련 정부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투자자들이 반발을 보고받고 곧바로 조치를 주문한 겁니다. 정부 안에는 우선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계획이 포함됐는데 투자 대상에서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가 제외되면서 선택권과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기존 ISA의 경우 채우지 못한 한도 2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장기 투자 절세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정책 준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수정하라고 질타한 건데 여론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9: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8: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질책 다음 날엔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개선 과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ISA 등 정부 세제 개편안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여당 의원들은 다행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 안으로 발표해놓고 반발이 터지자 질책한다며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10: 청년 위한다던 ISA의
3: 배준영
10: 혜택과
3: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선택의 폭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약속 파기인데 청년 세대를 위한다는 정부가 할 짓입니까?
8: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6: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체는 빠르게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부분 소통이 원활해졌는데요. 다만 사고와 고장차 구간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가다가 화랑대역 쪽으로 나가는 진출로 1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진출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부간선도로 본선상 흐름을 보면 구리나들목에서 하월곡 쪽으로도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24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에는 고장차가 있는데요. 성산 쪽으로 2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 강변북로는 구리 쪽이나 일산 쪽으로 전 구간에서 소통이 원활합니다. 이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8km 구간이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입니다. 5월 15일 이후로 집계된 온열질환 사망자가 21명으로 벌써 작년 기록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매년 폭염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데 우리 언론은 폭염을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루고 있을까요? 단순히 숫자와 피해를 전하는 데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 김원경 뭉클미디어 소장과 최근 한 달간의 폭염 보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때는 그래미의 노미네이트만 돼도 기사가 나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가수가 그래미를 보이콧하는 시절이 왔습니다. 바로 BTS 이야기인데요. 왜 보이콧을 하게 됐는지, 잘한 선택일지, 또 아직 미국 주류 문화계에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해서 김조한 UID 상무와 이야기 나눠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올해에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최고 네. 기록을 경신하고 뭐 이런 보도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온열 질환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다 보니 단순히 계절 현상을 넘어서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염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어땠는지 짚어봐 주신다고요?
2: 네. 폭염 보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좋은 보도들을 접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대체로 보면 매일 폭염특보, 최고기온, 그리고 온열질환 사망자 그 등 피해 상황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각종 대응책을 전하는 보도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폭염은 이제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니고 네.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노동, 주거, 교육

0: 등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야 하는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기후 재난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올 한 해만 단짝 더운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심지어 올 여름이 앞으로 올 여름에 비해서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1: 네.
0: 따라서 언론은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폭염, 기온과 피해 규모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1: 네.
0: 특히 폭염으로 인한 위험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는지 살피고요. 노동자와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언론에게 있습니다.
1: 네.
0: 이런 관점에서 언론이 의제 설정 기능을 충분히 했을까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그간의 언론 보도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1: 폭염 보도가 매일같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0: 사실 보도 양이 너무 많아서요.
1: 네.
0: 제가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언론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사이트 비카인즈에서 딱 한 달, 그러니까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달간의 폭염 관련 보도를 뽑아봤는데요.
1: 네.
0: 그래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한 3, 4천 건 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분석 대상을 전국 일간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1: 네.
0: 종합 일간지죠. 그랬더니 2,908건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 중에서 제목이 완전 다른 주제를 담고 있고 한마디로 보도 속에 폭염이 언급만 된 그런 수준의 보도들은 삭제를 했어요. 그렇게 고르다 보니 1,939건 정도의 보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그 폭염을 직관적으로 다룬 1,939건의 보도 제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체 1,939건의 폭염 보도 제목을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최고 기온과 열대야 일수, 폭염 경보와 중대 경보, 향후 기상 전망이나 지역별 기온 차이 같은 것을 전하는 그야말로 기상 관련 보도들이었는데요. 이런 보도가 926건, 전체의 47.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 네.
0: 물론 이런 정보는 폭염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빠르게 알리고 시민에게 행동 요령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가치가 있는 보도들입니다.
1: 네.
0: 하지만 이런 보도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폭염의 위험이 기온 수치와 기록 경신으로 환원될 경우에는 누가 더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 왜 어떤 지역과 집단에서 피해가 커지는지, 우리 사회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비중이 많았던 보도는 어떤 주제였나요?
0: 두 번째로 많은 주제를 차지한 것은요. 온열 질환자 수, 사망자 증가, 응급실 이송 현황, 열사병, 고령층 건강관리 등에 대한 보도들이었는데요.
1: 네.
0: 이런 보도가 341건, 17.6%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농축산물 피해, 가축 폐사, 제한급수 등에 대한 보도가 127건으로 6.5%를 차지했습니다. 농축산물 피해 등 그 네. 농촌에서의 피해는 주로 이제 네 번째로 많은 보도량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전력 사용 급증, 냉방 수요, 에어컨 과부하, 화재 위험, 정전, 수돗물 제한 급수 이런 내용들을 전한 보도가 93건이었습니다. 4.8%였고요. 지자체의 비상대응, 더위 쉼터 운영, 그리고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 공공분야의 대응 구호 보도가 81건으로 4.2%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이나 극장, 공항, 박물관, 청계천 등 실내 또는 도심 피서 공간을 이용하고 배달과 택시 이용이 증가했다. 또 냉방 소비가 어떠어떠하다. 상권과 관광 변화 등 이 생활에서의 그 폭염의 영향 이런 것들이 75건으로 3.9%를 차지했습니다.
1: 네. 보도 제목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주신 거고요.
0: 네.
1: 지금 말씀해 주신 보도 주제들을 보니 단순히 현상을 전하는 보도들이 좀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폭염이 프로야구도 멈춰 세웠죠. 야구 경기가 취소됐는데 관련 보도도 많았죠?
0: 네, 맞습니다. 그 스포츠나 문화행사 차질은 64건으로 3.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프로야구 전경기 취소처럼 상징성이 큰 사건은 사실 폭염의 위험을 대중적으로 가시화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주제이긴 합니다.
1: 네.

0: 그러나 한편으로는 프로야구 경기 취소가 너무 많이 보도가 되는 바람에요. 아, 이것이 심각한 취약 노동의 문제나 돌봄 문제 등 지금 아주 긴급한 분들의 그 폭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좀 균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현장이나 물류 배달 현장, 농업 현장, 그리고 작업 중지권, 휴게 공간, 사업장 안전 대책 등을 다룬 노동 산업 안전 보도들은 59건, 그러니까 3% 정도에 그쳤거든요. 이 폭염은 야외 노동자와 냉방이 부족한 실내 노동자에게는 정말 직접적인 생명 건강의 위험이 될수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폭염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게 저는 바로 이런 노동 산업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 노동 산업 안전이 전면에 놓인 비중이 3% 정도로 굉장히 낮다라는 것은 좀 한계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기사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폭염으로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기사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아쉬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 또 어떤 유형들이 있었나요?
0: 취약계층, 불평등, 돌봄 관련된 보도가 151건으로 7.8%를 차지했어요. 이 퍼센트는 전체 보도 대비 세 번째로 많은 분량으로 다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은 비교적 아주 소홀하게 다뤄지진 않은 거죠. 노인, 독거가구, 장애인, 노숙인, 쪽방 주민, 비닐하우스 거주자, 쉼터 접근이 어려운 주민, 이런 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보도들을 여기에 다 포함시킨 건데요. 이 범주의 보도들은 폭염 피해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고 주거 환경과 이동 능력, 돌봄망, 그리고 냉방 시설 이용 가능성에 따라서 위험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쉼터와 멀리 떨어진 주거 밀집 지역이나 공항, 박물관 등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도 이색적이었습니다. 이런 보도들도 더 많은 분량을 차지했어도 좋았을 텐데 7.8% 정도를 차지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의 원인 그리고 장기 전망과 관련된 보도가 22건, 그러니까 1.1%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기후위기, 그리고 화석연료와 탄소배출 책임, 엘니뇨, 기후협정, 장기적 적응과 미래 전망 등이 여기 포함되는데요. 폭염이 기후위기와 무관한 일회성 이상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덥다, 누가 위험하다, 이런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런 철학적인 부분까지도 저는 전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기후위기 관점에서 다룬 보도들이 적었다라는 것은 우리 언론사들이 이 기후위기에 대한 그 인식, 뭐 감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 제목만 두고 분석한 거라 하셨거든요.
0: 네.
1: 기사 내용에 작업 중지권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한 것에 분명히 이제 제대로 체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목 분석에 근거한 이런 분석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제목만을 두고 분석하면 기사 본문의 논지와 프레임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제목 분석 결과를 언론 보도 내용 전체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제목은 언론이 독자에게 가장 먼저 제시하는 문제의 정의, 이자 주목하는 내가 독자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주제가 이것이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언론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폭염 의제로 선택하고 무엇을 상대적으로 덜 가시화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이 제목 분석이 유의미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체 보도의 제목만으로 분석해 본 것입니다. 이 분석 결과는 그런 의미로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치를 보면서 올 폭염 보도는 주로 얼마나 더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러졌는가, 어떤 행사가 취소되었는가, 이런 점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폭염 보도는 이런 기록적 기용과 피해 규모를 전달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누가 더 위험한지, 어떤 제도가 작동되지 않았는지, 또 어떤 제도가 작동되어야 하는지, 국가와 기업이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묻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앞서 폭염성 노동 산업 안전 관련 내용 조금 더 추가로 이야기하신다고 했는데 짧게 한 20초만 부탁드릴게요.
0: 네, 이 폭염과 작업 중지권이 함께 들어간 보도를 찾아보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단위가 아니고 전체 그 언론 보도로 봤을 때 87건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들을 보면은 일단 현실적으로 작업 중지가 된 것들,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많이 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다른 노동자들도 우리 업장에서도 작업 중지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제기를 할수 있고 또 그것을 하는 사측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도들이 너무 적게 나왔다. 한세 가지 케이스, 세네 가지 케이스를 7건 정도에서 보도한 게 전부였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기운이 조금은 내려간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청취자 여러분과 또 소장님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원경 몽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1: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3: 네, 이번 주에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모니터링했습니다.
1: 네.
3: 매일 오전 7시 10분부터 9시까지 방송되는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2주간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1: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가장 먼저 어떤 부분 짚어볼까요?
3: 네, 먼저 사안의 쟁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 네.
3: 7월 22일 방송에서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논란을 언급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매수자가 대금을 모두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17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뒤 소유권을 이전했다. 급히 처분하는 과정에서 변칙적인 거래가 이뤄졌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1: 네.
3: 아쉬웠던 점은 이 사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 청취자가 이 거래의 성격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거래 방식이 일반 부동산 거래에서도 사용되는 방식인 것인지, 위법 판단이 나온 사안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법적인 문제보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좀더 엄격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등을 함께 설명했더라면 청취자들이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 네, 구체적으로 또 어떤 설명이 보충이 됐더라면 좋았을까요?
3: 네, 이번 논란은 대통령이 대출 규제는 강화해놓고 정작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사실상 매수인에게 사적 금융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내로남불 비판이 제기되면서 불거진 사안입니다.
1: 네.
3: 이런 배경은 진행자가 짧게라도 정리를 했다면 김 최고위원의 주장도 보다 명확하게 전달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행자의 관련 질문은 17억 원 근저당 설정 어떻게 보십니까? 정도에 그쳤습니다. 인터뷰에서 모든 배경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현안을 짧게 정리하는 앞서 뉴스 왔던 코너에서라도 거래의 구조와 논란의 핵심 쟁점을 설명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 네. 또 다른 인터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3: 네, 8월 4일 방송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한이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박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정확히 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재심 등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1: 네.
3: 이어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며 판결의 정당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진행자는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반문을 했지만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해보자며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1: 진행자가 한 차례 반문을 하긴 했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급하게 끝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3: 네, 물론 인터뷰에서 정치인의 모든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토론을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취지였던 만큼 진행자가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사유로 탄핵을 인용했고 또 대법원은 어떤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는지 정도의 사실관계를 짧게라도 덧붙였다면 좀 더 적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보충 설명이 없을 경우에 법적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을 현재도 찬반 논쟁이 필요한 사안으로 만들거나 확정된 사법적 판단과 그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 경계를 흐릴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의 평가와 문제 제기는 충분히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자는 그와 별개로 이미 확정된 사법적 판단의 내용도 함께 제시해서 청취자가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며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3: 그것이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1: 네, 출연자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관련해서 청취자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배경 지식들이나 정보들을 잘 챙겨주면 좋겠다는 지적해 주셨고요. 패널 관련해서는 아쉬웠던 부분이 없으셨을까요?
3: 네, 패널 구성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7월 31일 여의도 숙녀캠프 코너에는 민주당 측 인사로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 명이 출연했고 나머지 3명은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소속이었던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뷰 당시 현 부원장은 방송에서 세 분이 이야기하시니 1대 3의 구도가 된 것 같다를 언급하며 구도의 불균형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 네.
3: 물론 출연진을 기계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공론장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연자 대부분이 정당인이고 또 대부분의 토론 주제 역시 정치적 쟁점인 시사 프로그램이라면 다양한 입장이 충실히 제시될 수 있도록 패널 구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2대 1도 힘들 것 같은데 3대 1은 한 명인 쪽이 너무 불리했을 것 같습니다. 이날 토론은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됐나요?
3: 네, 특히 이날에는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는데 토론은 폐지의 비판적인 시각을 중심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최근 2주간 뉴스 명당에서 이 주제를 다룬 다른 인터뷰까지 고려하면 청취자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다양한 논거나 반론을 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정 입장의 타당성을 떠나서 주요한 정책을 둘러싼 서로 다른 관점이 충분히 제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 네.
3: 더욱이 진행자 역시 토론 과정에서 권력을 향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를 밝혀내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며 폐지의 반대 취지의 의견을 중심으로 질문을 했고요.
1: 네.
3: 또 뉴스와장 코너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의원의 행보를 진행자가 비판적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가 쟁점을 설명하거나 우려를 소개하는 것과 특정 입장에 가까운 평가를 직접 제시하는 것은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3: 특히 패널 구성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진행자가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청취자가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론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기계적 중립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진행자가 그 중심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짚어주실 부분은요?
3: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 7월 23일 김보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치 신인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공한 것 자체가 전당대회 보도의 다양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인터뷰 시간이 짧아졌지만 이후 다른 코너에서 출연하도록 해 추가로 의견을 밝힐 기회를 제공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조명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인 후보에게 발언 기회를 보장한 것은 최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진행자는 이낙연계가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을 직접 제시하며 김 후보에게 해명할 기회를 제공했고 송영길
1: 네.
3: 후보와의 갈등, 유시민 작가의 발언 등 민감한 쟁점도 피하지 않고 질문을 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숨기지 않으면서 당사자가 직접 설명할 기회를 비교적 긴 시간 보장했다는 점에서 다른 채널과 차별화되는 인터뷰였습니다.
1: 네, 청년 정치인들 경선에서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라디오에서라도 충분히 시간을 줬다니 다행이네요.
3: 네, 또 7월 24일 여의도 숙녀 캠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판결을

0: 다룬 방식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 측 논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도 결재 시점과 만난 시점에 선후관계가 맞지 않다는 점을 함께 짚었고 또 강수영 변호사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뿐 아니라 무죄가 선고된 5건의 판단의 근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아직 1심 판결 결과인 만큼 이처럼 유죄와 무죄 판단을 함께 설명한 것은 청취자가 판결 전체를 이해하고 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운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오늘도 좋은 지적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박채린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한 주간의 문화계 소식들을 짚어보는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조환 UID 상무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상무님 나와 계시죠?
3: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BTS의 그래미 보이콧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기사를 처음 접하고 깜짝 놀랐는데 이 문제의 시작은 그래미가 아시안 팝 수상 부문을 새로 만든 거고요. 이에 BTS가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아시아 음악 부문 신설이 아시아 가수에게 본상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일까요? 아니면은 그래미 측 주장처럼 아시아 음악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위상을 좀 더 높이려는 배려로 봐야 할까요?
3: 저도 이번 논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네. 왜 아시아만 따로였어요? 유럽 음악을 위한 그래미는 없거든요. 영국이나 프랑스, 스웨덴 가수를 따로 부르는 유러피안 팝 부분도 없고요. 근데 네. 아시아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었어요. 그리고 뭐 그래미 입장에서는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아시아 음악을 인정하겠다라는 취지였지만
1: 네.
3: BTS 같은 진짜 글로벌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가 왜 지역으로 구분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제 BTS 이번 아리랑 앨범도 영어 가사가 한국 가사보다 훨씬 더 많고
1: 네.
3: 뭐 아시아 음악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팝이라고 보는 게 더 강해졌습니다.
1: 맞아요.
3: 그래서 BTS 입장에서는 우리는 비욘세나 테일러 스위프트와 같이 팝으로 경쟁하는데 굳이 아시아 팝으로 경쟁해야 하냐는 질문을 던진 거고요. 사실 이번 논란이 차별이냐 아니냐라기보다는
1: 네.
3: K-POP이 이제는 지역 음악이 아니라 세계 팝 음악으로 가는 곳으로 이제 인정받고 싶다는 선언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BTS가 지난 5월에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는 대상을 받으며 뭐 시상식을 석권했지만 그래미에서는 3년 연속 후보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래미가 의도적으로 BTS를 제외시켰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3: 이게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의도적인 배제냐라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데요. 사실 그래미와 이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의 상이 철학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AMA는 팬들의 사랑과 대중적인 인기를 반영하는 상이고요.
1: 네.
3: 그래미는 레코딩의 아카데미 회원들, 즉 음악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드는 투표하는 상입니다.
1: 아.
3: 그래서 결과가 다른 것 자체는 이상하진 않은데
1: 네.
3: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끝날 많은 분들이 그래도 BTS 정도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받는 게 말이 돼? 하나쯤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1: 네.
3: 하잖아요.
1: 네.
3: 그래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왜냐하면 BTS가 단순히 인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과를 냈던 그룹입니다. 예를 들면 버터 같은 경우는 빌보드 핫100 10주 연속 1위를 했었고요. 미국 스타디움 투어를 매진시켰고 UN에서도 연설을 했었어요. 그리고 미국 대중문화에서도 하나의 현상이 됐었는데 그런데도 그래미 문턱을 늘 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1: 네.
3: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음악만 보고 평가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의도적인 차별과 구조적인 보수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1: 네.
3: 이게 K-POP 특히 이제 BTS만은 한정된 게 아니라 힙합도 초기장기에 그래미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윌 스미스도 보이콧을 했었고
1: 네.
3: 더 위켄드는 아예 그냥 빌보드를 아예 석권을 했었는데도 그래미에서 음악을 그 상을 하나도 못 받아서 아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3: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래미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1: K-POP도
3: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변곡점을 좀 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BTS의 보이콧

0: 폐쇄식의 캐대헌 수상 소감 중단 논란도 있었고요. 영국 축구 EPL 우승 세레머니 때 아시아 선수 차례가 오면 화면을 돌려버리는 뭐 아시안 패싱까지 이어졌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1: 사실 의도보다는 결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일부러 그랬다는 증거는 없지만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 당사자들은 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제작진 소감이 끊겼고, 아시아 선수가 트로피를 든 순간 화면이 바뀌고,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사람들은 패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아직도 무의식적인 편견이나 익숙하지 않은 시선이 강하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뭐 누가 잘못했다, 사람 한명한명 고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편견이 바뀌어야 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앞서 그래미가 BTS를 어떻게 품을지를 고민해봐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것 같다. 쉽게 말해서 아쉬운 건 BTS가 아니라 그래미일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한국 가수가 그래미를 보이콧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잖아요. BTS가 뉴저지 공연에서 뭐 가사를 바꿔 부르면서 그래미를 저격하기도 했는데, 자, 이번 보이콧 행보에 대한 어떤 의미를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짚어 주실까요?
1: 네, 아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0: 잘했다.
1: 그러니까 상을 못 받아서 화가 나서 안 나간 거면 설득력이 약했을 텐데, 사실 올해만큼 BTS가 충분히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해고, 이제 어차피 내년에 상을 받는 거지만 올해의 성과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북미에서 투어 성과로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음악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는 걸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상을 거부한 게 아니라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래미 CEO가 직접 입장을 낼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BTS가 진짜 이 군대를 제대하고 뭐 컴백을 해서 이 보여준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장면이었다 생각이 들고, 이런 점에서는 향후에 BTS를 뒤를 잇는 K-pop 아티스트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도 좋은 선례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논란이 이어지자 그래미 측은 뭐한 가수가 부문과 본상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해명을 하긴 했거든요. 이 아시아 음악 부문이 사라지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1: 사실은 이제 BTS처럼 글로벌 아티스트들은 이 아시아 상을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상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되거나 상을 받을 수 있는, 왜냐면 이 상을 만들었으니까 누군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티스트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0: 그렇군요.
1: 받으면서 그래미를 받은 아티스트. 근데 지금 BTS가 아시아 카테고리에 상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대상을 받아야 될 가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가수들한테는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정착을 돼야겠죠. 아직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본 적이 없으니까.
0: 음악 자체로 평가를 해야지 지역으로 나누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자체가 참 의미가 크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BTS의 이번 보이콧으로 그래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 중계권을 가진 디즈니 플러스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나요?
1: 좀 앞서간 이야기인 것 같고요. 디즈니 입장에서는 BTS가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일 겁니다. 왜냐하면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 아티스트의 그 공연이나 뭐 스트레이 키즈 공연으로 굉장히 큰 재미를 봤고, 그런 공연들을 계속 K-POP의 어떤 인기를 통해서 그 디즈니 플러스에 이제 유료 가입자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있는데요. 사실 뭐 BTS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거나 참석해야 된다는 거를 계약으로 공개된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까지 할 근거는 없습니다만, 디즈니가 처음으로 그래미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BTS 같은 영향력이나 아티스트가 빠졌다는 건 분명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요. 아쉬울 겁니다. 네.
0: 이번에는 주제를 살짝 바꿔서요. 요즘은 뭐 아이돌들의 콘서트, K-pop 콘서트를 극장에서 상영해주기도 하잖아요. 월드 투어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K-pop 산업이 가장 영리하게 진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는 콘서트를 하면 티켓 판매로 끝났죠. 근데 요즘에 이제 굿즈까지도

0: 같이 하지만
1: 네.
0: 굿즈 판매도 이제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K-팝 공연뿐만 아니라 팝 공연을 봤을 때 공연에서 극장, 극장에서 OTT, OTT에서 이제 이런 패스트 TV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BTS가 될수 있는데요. 퍼미션 투 댄스 같은 라이브 비잉은 전 세계 극장에서 500억 가까이 넘는 그 수익을 벌었고요. 그다음에 Yet to Come in Cinemas는 5,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0억 가까이에 대한 K-팝 콘서트 영화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1: 네.
0: 그리고 스트레이 키즈도 콘서트 영화가 전 세계 61개국에서 거의 1,900만 달러, 우리로 따지면 뭐 250억 이상의 금액을 기록하면서 K-팝 공연 영화 시장이 BTS만의 성공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고요.
1: 네.
0: 최근 흥미로운 건데 베스트 팁인데 삼성 TV 플러스 같은 경우 국내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이죠. 여기서 SM타운 채널 통해서 지난해 SM타운 LA 라이브 콘서트를 전 세계 독점 생중계했었고요.
1: 네.
0: 근데 올해는 먼슬리 SM 콘서트라는 브랜드로 NCT부터 지금 슈퍼주니어까지 공연을 무료로 독점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은 공연장에서 이제 끝나는 콘텐츠는 아니고
1: 네.
0: 극장에서 티켓 수익도 만들고 OTT에서 구독자를 만들고 패스트에서 광고 수익까지 만들 수 있는
1: 네.
0: 몇년 동안 계속 돈을 벌수 있는 콘텐츠 IP가 된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1: 그렇군요. 네. 오늘 미국 주요 시상식들이 아직도 폐쇄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K컬처의 힘으로 언젠가 이 벽이 허물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 김조환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BTS의 팔도 강산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극한더위는 다소 누그러들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서쪽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동해안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 대부분 30도를 밑돌았는데요. 월요일까지는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6도에서 출발하기 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5도, 광주 34도, 대구 32도가 예상이 됩니다.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종암분기점 쪽으로 가는 길은 계속해서 화랑대역 쪽으로 나가는 진출로 1차로

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진출로를 중심으로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또 구리시계에서 월릉까지 본선상의 흐름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강변북로는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고속도로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대관령 7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고요. 원주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김정민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제주인천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5.6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주 충청과 부울경 결과까지 합산한 중간 집계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아슬아슬하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송영길 후보는 10.1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충청과 부울경까지 합산한 중간 결과에서도 0.87%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두 후보 사이 치열한 접전 속 견제와 신경전도 내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고
3: 저에게 100% 신뢰를 보여주고
0: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3: 제게 영향을
0: 후보입니다.
3: 발휘할 기회를 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2: 정청래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소환해 신명을 자처하는 김민석 후보를 믿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3: 노무현을 배신하고
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3: 그 아픈 추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믿고 진문서를 내줍니까?
2: 김 후보가 화합을 이야기하자 정 후보는 사과부터 하라고 치받기도 했습니다.
4: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화합하고 확장하겠습니다.
5: 반분신으로 진흙탕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세요.
2: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검찰개혁이 끝났으니 더는 연임할 필요가 없다면서 왜 순수한 노사모 모임을 정치에 이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노무현을 만든 광주시민
0: 송영길 후보입니다.
3: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약을 팔라 그러냐고.
2: 제주 인천 지역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에 올랐는데 충청과 부울경 투표까지 합산해보면 여전히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순위 5위 안에는 기존처럼 신명계 박선원, 서미와 김용 후보, 신청계 최민희, 한민수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이제 강원과 대구, 경북, 호남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이 남았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초접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 최고위원 선거도 개파 간 전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친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책임론을, 친청계는 정청래 수호를 외치며 대리전을 펼쳤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

0: 후보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최고위원 후보 사이 개파 대결은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포문은 친명계 후보들이 정청래 때리기로 열었습니다.
1: 대통령을 향한
2: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 모욕이 이어질 때 그러지 말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3: 잘못했으면 30명이 때려도 100명이
2: 후보입니다.
3: 때려도 맞아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등에 정 후보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날을 세우며 당정 일처론을 부각한 겁니다.
4: 대통령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2: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4: 대통령에게 어깃장을 내겠습니까? 이제 끝내시고 아웃!
5: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2: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5: 의심하는 그런 지도부 말고 당원들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6: 당정청 일원화를
2: 김영호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6: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0: 이에 맞선 친청계 후보들은 집단 몰매 정치라고 맞받으며 정청래 후보 엄호에 적극 나섰고
7: 1대5, 1대3,
2: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7: 탁구리 정치를 탁구리 정치로부터 우리 정청래 대표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6: 아무리
2: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6: 전직 당대표를 공격하더라도 제가 금드는 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0: 선호투표제 도입과 추가 투표주장 등을 두고 친명계가 전당대회를 불공정 선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5: 투표가 끝난 지역이
2: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5: 보완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공정합니까? 짝짓기 그쪽 후보들 다 하셨잖아요.
0: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되든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KM 부장원입니다.
8: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서쪽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심한 더위가 이어졌고 일부 지역은 39도를 넘었습니다. 동해안에는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졌고 제주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보름 가까이 이어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서쪽 지역의 심한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경기 화성 만세구는 39.5도, 부천 원미구는 39.1도까지 치솟았고 여주 가남읍과 충남 홍성 서부면, 서울 구로구 등도 38도를 넘었습니다. 서울 공식 최고 기온도 36.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대부분 지역은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대부분 30도를 밑돌며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한때 강릉에는 시간당 8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10: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2: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10: 남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동풍이 해수면 온도가 높은 동해상을 지나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9: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중국으로 완전히 멀어지기 전까지는 제주와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북쪽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내려가는 등 더위가 한층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11: 이제 폭염의 영향과는 사실 놓을 수 있겠다라고
2: 오진규
11: 와이킨
2: 재난자문위원입니다.
11: 기온 자체가 폭염 특보 수준에 준하는 매우 높은 기온입니다.
9: 극한 폭염은 주춤해도 더위는 계속되는 만큼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8: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강릉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에 도로가 물에 잠기고 상가 수십 곳이 침수됐습니다. 계곡에서는 피서객들이 고립됐고 높은 파도에 해수욕장 물놀이도 금지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12: 오전 한때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강릉 도심.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맨홀에서는 빗물이 역류하고 차량은 거센 물살을 헤치며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상가 CCTV에는 빗물이 차오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일대 상가 수십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13: 정말 한 5분 사이에
2: 강릉 침수 피해 주민입니다.
13: 물이 엄청 높게 쌓이더니 맨홀 뚜껑이 다 들려서 올라오고 가게 안으로 막 물이 들이치고
12: 강원 동해안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0: 호우특보도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해수욕장에는 강한 비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로 동해안의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게 일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변에 늘어섰던 파라솔은 비바람에 날아갈 것을 우려해 모두 접어놨습니다. 높은 파도에 물놀이가 금지되면서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1: 시원하고 좋긴 한데요.
2: 피서객입니다.
1: 기분은 좋은데 물속에 못 들어가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0: 동해안에 쏟아진 폭우는 인접한 내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속초와 맞닿은 인제 백담사 인근 계곡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피서객 7명이 고립됐다가 119 구조대에 의해 1시간 반 만에 구조됐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7터널 인근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5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다며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후서욱입니다.
3: 오늘 오후 세종과 충남 지역에 강한 소나기와 함께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에선 강풍에 중앙분리대가 넘어지면서 소방과 경찰이 안전조치에 나섰고 도로 일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충남 당진에선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지붕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갑작스러운 강풍으로 인해 50여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하루 3명이 숨지고 온열 질환자도 다시 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전국 온열 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3일 이후 주춤했던 사망자가 다시 늘면서 어제 하루에만 3명이 숨졌습니다. 이로써 올해 5월부터 숨진 사람은 누적 26명에 달하고 환자는 3,0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 환자 발생 비중은 60대가 18.2%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5.9%, 40대가 13.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냉방, 환기시설 점검 등 현장관리를 강화합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전북 익산시의 육개농장과 상추재배농가를 찾아 전기시설 관리 상황과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송 장관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현장에서는 가축관리와 농작물 생육관리 등 폭염 대응 요령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물량 확대와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데 유의미한 공급 효과를 위해선 현실화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면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시간 동안 열린 2차 부동산 정책점검 회의에서는 공급 확대와 시기 단축을 위한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수도권 추가 공급 물량은 올해 초 129 대책으로 발표한 6만 가구에 더해 최대 5만 가구 수준인데 이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물량을 다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남 핵심 지역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여의도 LH 부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비아파트를 늘리기 위한 금융제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5: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2: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5: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고 또 주택금융도 좀 애로를 좀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등
4: 여기에 더해 강남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유력 후보지들은 이미 과거에도 주택 공급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과 지자체 이견 등으로 무산된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주민 동의와 각종 영향평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해 단기간 내 주택 공급은 쉽지 않습니다.
6: 시장의 소유자들이 아 이번
2: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입니다.
6: 우리가 믿고 기다려도 되겠구나라는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한데 많이 보던 유유부지가 나와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4: 수도권 부동산 공급 부족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시장이 만족할 만한 공급 수준이 아니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절세형 투자 계좌인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 개편을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고 혜택을 줄일 거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건데 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 관련 정부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투자자들이 반발을 보고받고 곧바로 조치를 주문한 겁니다. 정부 안에는 우선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계획이 포함됐는데 투자 대상에서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가 제외되면서 선택권과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기존 ISA의 경우 채우지 못한 한도 2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장기 투자 절세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정책 준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수정하라고 질타한 건데 여론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8: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7: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질책 다음 날엔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개선 과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ISA 등 정부 세제 개편안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여당 의원들은 다행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 안으로 발표해놓고 반발이 터지자 질책한다며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9: 청년 위한다던 ISA의 혜택과
2: 배진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급격히 줄이는 것도 약속 파기인데 청년 세대를 위한다는 정부가 할 짓입니까?
7: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전 시간부터 고장차 구간이 있는데요. 현재 멀리 대관령 7터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버스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이후로 원주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사고 처리 작업 모두 마무리는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에는 잠원에서 서초 나들목까지 시구간 서행만이 남아있고요. 그 외 구간은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합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도 상하행선 모두 이제는 소통이 원활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북부간선도로가 종암분기점 쪽으로 신내에서 원릉까지는 꾸준히 밀리는데요. 화랑대역으로 나가는 진출램프 1차로에서는 전 시간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도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차량이 밀립니다. 이 밖에 한강을 따라 이동한 아닌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가 남아 있고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이후로 원효대교에서 서강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반대편 구리 쪽으로 가는 길도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밀리는데요. 강건너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합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양방면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데 의정부 쪽으로 원릉교 부근에서는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릅니다. Back to December.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Back to December 듣고 왔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목소리로 출발해봤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주말의 첫날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뉴스 앤 뮤직 가족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오늘도 많이 더웠습니다. 특히 아직 본격적인 휴가철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낮에는 돌아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5265번님도 오늘 대한민국 전역에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야외활동 자제해야겠어요 라고 문자로 함께해 주셨고요. 9620번님 휴일에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워낙 덥다 보니까 내일도 또 여전히 더울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보다는 기온이 살짝 꺾일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기온이 낮아지면서 가을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겠죠?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팝으로 준비했어요. ELO의 Midnight Blue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Pet Shop Boys가 부릅니다. It Always Comes as a Surprise까지 만나볼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제주인천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와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민석 후보는 득표율 47.75%를 기록해 42.08%의 정청래 후보의 5.67%포인트 차이로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치러진 충청권과 부울경 경선을 합한 누적 득표에서도 김 후보가 0.87%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고 송영길 후보는 10%를 조금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제주 인천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를 기록했는데 충청 부울경 경선까지 합한 누적 득표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수성했습니다. 당선권인 5위 안에는 친명의 박선원, 서미화, 김용, 친청의 최민희, 한민수, 3대2 구도가 유지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강동구 고덕 토평대교 아래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SUV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일부 차선이 1시간 정도 통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전남 광주 여수시 오동도 근처 바다에서 선장과 일가족 4명이 탄 모터보트가 뒤집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장과 가족 3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가운데 선장은 숨졌습니다. 수색을 이어가던 해경은 오후 5시 30분쯤 남은 실종자 한 명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해양경찰은 목격자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전복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39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스탠딩 에그의 고백, 메이트 난 너를 사랑해까지 함께 만나고 오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동해안은 모레까지 많은 비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도 서쪽 대부분 지역은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고 경기 화성 전곡항은 39.5도, 서울도 36.8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남쪽의 태풍과 북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동풍이 강해지면서 동해안에는 100mm 안팎의 비가 쏟아진 가운데 모레까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세종과 충남 지역에 강한 소나기와 함께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에선 강풍의 중앙분리대가 넘어지면서 소방과 경찰이 안전조치에 나섰고 도로 일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충남 당진에선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지붕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김부장의 공동 제작사인 판타지오의 남궁견 회장이 코스닥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위법하게 이용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궁 회장은 지난 6월 초 코스닥 상장사인 의료기기 업체 휴마시스 기업의 실소유주로서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전해 투자 판단을 왜곡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 사업뿐 아니라 자사주 매입 등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일부 주주 측에 먼저 전달했다는 의혹도 고소장에 함께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9746번님의 신청곡 톰 존스의 딜라일라, S010109님의 신청곡이에요. 김재중 내 남은 사랑을 위해까지 띄워드리고요. 저는 10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는 발효 중입니다. 이 극한 찜통더위는 아니었지만 오늘도 무더위는 이어졌는데요. 밤사이에도 열대야로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휴일인 내일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무덥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6도, 낮에는 35도 예상이 됩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목포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화성휴게소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밀리지는 않지만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분당수소로가 외곽 쪽으로 탄천 1교를 못 간 지점 2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청담대교 북단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마포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북단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입니다.

0: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주말에도 서쪽 지역에는 40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어제 200명을 넘었고 3명이 숨졌는데 정부는 심각한 더위에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4: 동해안 지역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한때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고 상가가 침수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3: 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제주와 인천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 경선 누적 결과에서도 선두로 올랐습니다.
4: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물량 확대와 조기 착공 여부가 관건인데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3: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군의 무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수뇌부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서쪽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심한 더위가 이어졌고 일부 지역은 39도를 넘었습니다.
1: 동해안에는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졌고 제주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보름 가까이 이어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서쪽 지역의 심한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경기 화성 만세구는 39.5도, 부천 원미구는 39.1도까지 치솟았고 여주 가남읍과 충남 홍성 서부면, 서울 구로구 등도 38도를 넘었습니다. 서울 공식 최고 기온도 36.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대부분 지역은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대부분 30도를 밑돌며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한때 강릉에는 시간당 8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3: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쪽은 고기압, 남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4: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3: 동풍이 해수면 온도가 높은 동해상을 지나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2: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중국으로 완전히 멀어지기 전까지는 제주와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북쪽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내려가는 등 더위가 한층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5: 이제 폭염의 영향과 연관해서 한심 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4: 오진규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5: 폭염 특보 수준에 준하는 매우 높은 기온입니다.
2: 극한 폭염은 주춤해도 더위는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전국의 하루 온열 질환자 수가 다시 2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6: 극한 무더위에 하루 209명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숨진 사람도 3명이나 됩니다. 추가로 더 확인돼 전날 발생 환자도 194명입니다. 그러니까 닷새 동안 200명 안팎의 환자가 나온 겁니다. 경기 68명, 서울 35명, 충남 19명, 수도권과 충청권에 환자가 많았습니다. 누적 환자는 사망자 26명을 포함해 모두 3,089명으로 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 보호. 취급성 판단의 근거는 노령 사망자 급증입니다. 지금까지 더위로 숨진 이들 대부분은 65살이 넘는 어르신이었는데 주로 논과 밭, 작업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이제 정부 행정력은 고령층과 농업 현장, 실내외 작업 현장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농림축산부와 복지부, 고용부 등 해당 부처엔 기상 대응 기구가 가동을 시작했고 폭염재난중대본 회의도 곧 열립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은 지방정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폭염 감음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0: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 특히 강릉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에 도로가 물에 잠기고 상가 수십 곳이 침수됐습니다. 계곡에서는 피서객들이 고립됐고 높은 파도에 해수욕장 물놀이도 금지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7: 오전 한때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강릉 도심.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맨홀에서는 빗물이 역류하고 차량은 거센 물살을 헤치며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상가 CCTV에는 빗물이 차오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일대 상가 수십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8: 정말 한 5분 사이에 물이
4: 강릉 침수 피해 주민입니다.
8: 엄청 높게 쌓이더니 맨홀 뚜껑이 다 들려서 올라오고 가게 안으로 막 물이 들이치고
7: 강원 동해안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도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해수욕장에는 강한 비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로 동해안의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게 일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변에 늘어섰던 파라솔은 비바람에 날아갈 것을 우려해 모두 접어놨습니다. 높은 파도에 물놀이가 금지되면서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9: 시원하고 좋긴 한데요. 파도를 보니까 기분은
4: 피서객입니다.
9: 좋은데 아, 물속에 못 들어가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7: 동해안에 쏟아진 폭우는 인접한 내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속초와 맞닿은 인제 백담사 인근 계곡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피서객 7명이 고립됐다가 119 구조대에 의해 1시간 반 만에 구조됐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7터널 인근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오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다며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1: 오늘 오후 세종과 충남 지역에 강한 소나기와 함께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에선 강풍에 중앙분리대가 넘어지면서 소방과 경찰이 안전조치에 나섰고 도로 일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충남 당진에선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지붕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갑작스러운 강풍으로 인해 50여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0: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5.6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주 충청과 부울경 결과까지 합산한 중간 집계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아슬아슬하게 역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0: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송영길 후보는 10.1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충청과 부울경까지 합산한 중간 결과에서도 0.87%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두 후보 사이 치열한 접전 속 견제와 신경전도 내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을

0: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고
1: 저에게 100% 신뢰를 보여주고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 기회를 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0: 정청래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소환해 친명을 자처하는 김민석 후보를 믿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1: 노무현을 배신하고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 그 아픈 추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믿고 진문서를 내줍니까?
0: 김 후보가 화합을 이야기하자 정 후보는 사과부터 하라고 치받기도 했습니다.
3: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2: 김민석 후보입니다.
3: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화합하고 확장하겠습니다.
1: 반분신으로 진흙탕 만들어놓고
2: 정청래 후보입니다.
1: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세요.
0: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검찰개혁이 끝났으니 더는 연임할 필요가 없다면서 왜 순수한 노사모 모임을 정치에 이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노무현을 만든 광주시민
2: 송영길 후보입니다.
4: 우울 항쟁의 죄인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약을 팔라 그러냐고.
0: 제주 인천 지역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에 올랐는데 충청과 부울경 투표까지 합산해보면 여전히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순위 5위 안에는 기존처럼 친명계 박선원, 서미와 김용 후보, 친청계 최민희, 한민수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이제 강원과 대구, 경북, 호남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이 남았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초접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누적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역전한 가운데 두 후보는 서로를 견제하는 메시지를 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오늘 제주 인천 경선 결과 발표 뒤 SNS에 평화 제주 글로벌 인천 승리의 격려에 감사한다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이 발표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 힘을 주는 권리 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또 역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아직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두 후보 격차가 박빙인데 그래도 김민석 후보가 이겨서 다행이라는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당대표 선거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도 계파 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친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책임론을, 친청계는 정청래 수호를 외치며 대리전을 펼쳤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최고위원 후보 사이 계파 대결은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포문은 친명계 후보들이 정청래 때리기로 열었습니다.
7: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2: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7: 그러지 말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8: 잘못했으면 30명 때려도 100명 때려도 맞아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등에 정 후보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날을 세우며 당정 1차론을 부각한 겁니다.
1: 대통령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2: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 대통령에게 어깃장을 내겠습니까? 이제 끝내시고 아웃!
7: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2: 인미의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7: 대통령의 계약 의지를 의심하는 그런 지도부 말고 당원들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4: 당정청 일원화를
2: 김영호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4: 지도부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 이에 맞선 친청계 후보들은 집단 몰매 정치라고 맞받으며 정청래 후보 엄호에 적극 나섰고
9: 1대5, 1대3, 1대2
2: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9: 탁구리 정치로부터 우리 정청래 대표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8: 아무리 전당대회 과정이라고
2: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8: 전직 당대표를 공격하더라도 제가 금드는 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6: 선호투표제 도입과 추가 투표수장 등을 두고 친명계가 전당대회를 불공정 선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0: 투표가 끝난 지역이 있는데
2: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0: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공정합니까? 짝짓기 그쪽 후보들 다 하셨잖아요.
6: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되든 그 후유증은 적지 않습니다.

0: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절세형 투자 계좌죠. 개인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 개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고 혜택을 줄인 거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건데 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관련 정부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투자자들이 반발을 보고받고 곧바로 조치를 주문한 겁니다. 정부 안에는 우선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계획이 포함됐는데 투자 대상에서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가 제외되면서 선택권과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기존 ISA의 경우 채우지 못한 한도 2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장기 투자 절세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정책 준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수정하라고 질타한 건데 여론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3: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2: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질책 다음 날엔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개선 과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ISA 등 정부 세제 개편안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여당 의원들은 다행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 안으로 발표해놓고 반발이 터지자 질책한다며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4: 청년 위한다던 ISA의 혜택과
5: 배준용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급격히 줄이는 것도 약속 파기인데 청년 세대를 위한다는 정부가 할 짓입니까?
2: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국민의힘은 경제와 안보 등 핵심 현안마다 장관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국정운영이 따로 국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무너진 컨트롤타워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호남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로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렸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미중 4자 대화를 제시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평가절하 했다며 이게 정부가 맞냐고 꼬집었습니다.
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극심한 더위가 누그러들며 현재 서울 기온이 27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서 5도가량이나 낮은 상황입니다. 극한 찜통더위에서는 벗어났는데 하지만 밤사이에도 25도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는 이어집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은 2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35도로 덥겠습니다. 반면에 동해안에는 월요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계속해서 화성휴게소 부근 2, 3차로와 갓길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상일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분당 수서로 외곽 쪽으로 탄천 일교를 목간 지점 2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청담대교 북단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는 기름램프 부근 1, 2차로에서 현재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개 차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 월곡램프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에서 이 내부순환로로 진입하기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9시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깊어가는 토요일 밤. 이번 시간도 다양한 음악과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8월 8일 토요일 밤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Baby One More Time.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목소리로 출발해봤습니다. Baby One More Time 듣고 왔어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뉴스 앤 뮤직 밤 10시 시간대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5265번님, 오늘 낮에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냉면 먹었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어휴, 맛있겠네요. 요즘같이 더울 때는 특히 입맛이 좀 많이 떨어져서 뭘 먹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냉면처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찬 음식도 좋은데 또 너무 차갑게 해놓고 찬 음식을 먹으면 배탈 나거나 냉방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뜨끈한 음식 이럴 때는 그냥 이열치열로 더 뜨겁게 먹는 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건강 잘 지키시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체력 보강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아우, 저는 진짜 너무 더워서 요즘 입맛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좀 염분이 있는 짭조름한 음식이 좋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집에 다녀왔는데 본가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짠 물을 썰어가지고 물 살짝 부어서 주시면 그냥 그것만으로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무청을 소금물에다가 딱 절여놨다가 그걸 헹궈가지고 무쳐주셨는데 밥 반찬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냥 밥 한 공기 뚝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각자 입에서 당기는 음식을 가지고 맛있게 드시면서 체력을 보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조금씩 기온이 떨어질 기미가 보여요.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강원 동해안 쪽에서는 지금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물난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날씨가 이렇게 천차만별이니까 각자가 계신 그곳에서 안전과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드루힐의 These Are The Times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98 Degrees가 부릅니다. Because of You까지 만나볼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들이 오늘 제주 인천 순회 경선에서 당대표 후보들을 둘러싸고 계파 간 대리전을 벌였습니다. 친명계 서미화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모욕이 이어지는데 말 한마디 못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김용 후보도 잘못했으면 100명이 때려도 맞아야 하는 게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말했고 박선원 후보는 정청래 지도부가 더는 할 일이 없다며 이제 아웃이라고 외쳤습니다. 임미애 후보는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지도부 대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영호 후보는 당정청 일원화를 완수할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며 정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반면 친청계인 이성윤 후보는 1대5, 1대3, 1대 수십 명의 다구리 정치로부터 정청래 후보를 지켜달라고 호소했고 한민수 후보도 전직 당대표를 공격하더라도 금도는 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민희 후보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공세로 당을 위험에 빠뜨린 분이 이제 와서 화해의 길을 운운한다며 신천지로 매도당한 당원들이 다 바보냐고 김민석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오만과의 협상이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각 8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배석한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미국이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를 위반한 것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다른 요건들이 충족돼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과 오만 양국이 새 임시 항로를 확정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으며 그 전까지 기존의 항로가 기반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양돈장 정화조 내부에 외국인 근로자 2명이 빠져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베트남과 네팔 국적인 이들은

양돈장에서 일해온 근로자로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39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025번님, 기분 좋은 밤입니다. 어제가 입추여서 그런지 오늘 오후부터는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지금 공원에 나와 있는데 시원한 바람과 매미 소리 그리고 풀 향기가 잘 어우러져서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도 잠깐 저녁밥 먹으려고 밖에 나갔는데 어제하고는 확실히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 그 기온의 변화가 느껴진달까요? 그래도 습하긴 해요. 아직까지는 조금 뜨끈뜨끈한 바람이 분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어제랑 그제는 바람만 좀 없었는데 오늘은 좀 바람이 불어오니까 살만하다, 숨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돼지고기 두툼하게 구워서 냉면하고 같이 먹었네요. 라고 3025번님 또 문자로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오, 날이 더워서 그런지 냉면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네요. 맛있겠습니다.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노래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3025번님께서 볼빨간 사춘기에 썸 탈 거야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아, 밖에서 산책하면서 듣기에 참 좋은 노래죠? 그쵸? 노래와 함께 발걸음 맞춰서 산책 즐겁게 하시고요. 대신 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운동하고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먼저 3025번님의 신청곡이에요. 볼빨간 사춘기 썸 탈 거야. 이어서 브라운 아이즈가 부릅니다. 점점.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 A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군은 어제 저녁 8시 반쯤 인천 갈산동 아파트 자택에서 40대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A군은 경찰에 자진신고에 체포됐으며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중국 충칭 반도체 패키징 공장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현지 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 지분 매각이 성사되면 그 가치는 약 3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잠재적 인수 후보로는 중국계 펀드와 현지 반도체 기업 등이 거론되며 SK하이닉스가 소수 지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습니다.

매트 구드윈 버킹엄대 선임연구원이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인용된 보고서는 영국에서 2063년까지 백인 영국인이 소수 집단이 되고 2079년까지는 외국 태생과 그 직계 후손들이 다수 집단이 된다는 전망을 담았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2부의 I Will Be There, 김범수 눈 내리던 겨울밤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FM.
1: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한 폭염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무덥겠고요. 밤사이에 열기가 식지 못해서 곳곳에 열대야특보도 발효됐습니다. 내일도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35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예상이 됩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0에서 100mm 밀리미터,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계속해서 좋은 상황인데요. 영동고속도로가 강릉 쪽으로 둔내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분당 수서로가 외곽 쪽으로 청담대교 남단을 지난 지점, 탄천 일교로 못 간 지점 3차로상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뒤쪽으로 청담대교 북단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원효대교 부근 1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잠깐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서쪽의 심한 더위는 내일부터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동해안은 모레까지 많은 비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도 서쪽 대부분 지역은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고 경기 화성 전곡항은 39.5도, 서울은 36.8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남쪽의 태풍과 북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동풍이 강해지면서 동해안엔 100mm 안팎의 비가 쏟아진 가운데 모레까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폭염 중대경보가 해제되며 극한의 더위는 물러갔지만 주말에도 수도권은 펄펄 끓었습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한여름 같은 날씨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그늘 한 점 없는 광화문 광장으로 연신대학볕이 내리쬐입니다. 따가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은 양산을 쓰고 그늘에 앉아 얼음물도 들이켜보지만 더위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역대 가장 뜨거웠던 입추가 지난 주말, 수도권엔 여전히 가마솥처럼 펄펄 끓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4: 입추라고 해서 조금 선선해졌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뜨거운 것 같아요. 더 걷기 힘든 것 같고.
3: 광장 한켠에 마련된 분수대와 실내 놀이터에는 무더위를 피해 쉬어가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5: 아무래도 계속 더워하니까 주차하고 여기 오면서 뭐 시원한 것도 계속 먹이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 마침 안에가 좀 시원해가지고 네, 뭐 잘 놀고 있는 것 같아요.
3: 열화상 카메라로 바라본 광화문 광장 곳곳은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던 평일과 비슷한 수준인 50도에 머물렀습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인 오후 2시, 제 체온을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봤습니다. 이곳 폭염 대피소 안에서는 온몸이 푸른색으로 보이지만 바깥으로 나온 지 1분도 안 돼 온몸은 금세 붉게 변했습니다. 청계천 인근을 찾은 시민들 역시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에 자연스레 물가로 몸을 옮겼습니다.
6: 발만 담그려고 했었는데 입술을 하고 싶어요. 아예 머리까지 풍덩 그냥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
3: 폭염 중대경보 해제에도 강한 햇볕이 계속되며 서울의 최고 기온은 36.8도까지 올랐습니다. 당분간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낮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곳에선 시민들은 가까운 실내 놀이터와 도심 물놀이장으로 향했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시원한 휴일을 보내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7: 에어 미끄럼틀을 내려오는 아이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피어 있고 물 위에서 원형통을 굴리며 신이 난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끊이질 않습니다. 충북 청주 오스코에 아이들을 위한 대형 실내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8: 대형 전시와 세미나가 열렸던 공간이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탈바꿈했습니다.
7: 아이와 실내 놀이터를 찾은 부모들은 무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9: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에서 노는 건 한계가 있고 실내 놀이터 쓰다가 오게 됐는데요. 쾌적하고 시원해서 너무 만족돼요. 네, 너무 좋습니다.
7: 여기에 유원지에서나 있을 법한 대형 놀이기구는 물론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돼 종일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10: 저번에 한 번 왔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또 온 거거든요. 근데 드실 때도 왔을 때도 되게 다양한 놀이 체험 있어가지고 애들 되게 잘 놀았었어요.
11: 다 재밌었어요.
7: 도시 물놀이장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몰렸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날려보고 아이들은 온몸을 물에 던지고 친구들과 물장구를 치기도 합니다. 시원한 물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심 속 피서지가 됩니다.
12: 날씨가 뭐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뭐 애들 뭐 나 다른데 가기는 그렇고 물놀이 하기는 딱 좋고 여기가 애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7: 시민들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무더운 여름날의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2: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하루 3명이 숨지고 온열 질환자도 다시 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전국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3일 이후 주춤했던 사망자가 다시 늘면서 어제 하루에만 3명이 숨졌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재집계된 그제 194명보다 8명 늘어난 20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올해 5월부터 숨진 사람은 누적 26명에 달하고 환자는 3,0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남 지역은 폭염 정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위와 가뭄이 기승입니다. 소방관들은 벌집 제거 출동에 농업용수 공급까지 나서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영준 기자입니다.
11: 말벌 보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수풀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곧이어 조심스레 꺼내는 건 말벌집. 혹여 벌집 안에 말벌이 더 있을까 연신 살충제를 뿌립니다.
13: 방금 제거한 벌집입니다. 벌집 제거 출동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11: 최근 3년 동안 벌집 제거와 관련한 소방당국의 출동 건수는 77만 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67%가량이 6월에서 8월에 몰렸습니다. 소방관들의 발목을 잡는 것,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벌집을 없애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이지만 몸은 어느새 땀 범벅입니다.
14: 근무하는 내내 항상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동이 많기 때문에.
3: 마산소방서 구산 119 안전센터 대원입니다.
14: 일이니까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1: 소방관이 호스를 이용해 논에 물을 뿌립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말라버린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15: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서
3: 소방서 북면 119 안전센터장입니다.
15: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농업용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 시원스러운 물줄기에 타들어가는 농심도 촉촉하게 적셔집니다.
16: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가슴이 탑니다. 지금.
3: 차현철 경남 창원 시화마을 이장입니다.
16: 제가 행정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11: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과 가뭄. 소방관들은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2: YTN이 IT 보안업체와 함께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를 이용한 해킹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PC나 노트북에 연결된 사내망이 단 10분 만에 뚫렸습니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 할 것 없이 국내 대부분 비슷한 서버망이 같은 약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 사내망이 연결된 노트북에 엔트로픽의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를 깔고 해킹을 지시합니다. 간단한 명령어 8줄로 이뤄진 지시문을 받은 클로드는 즉각 정찰에 들어가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이어 사내망 모든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2분이었습니다. 특정 직원 PC에서 정해진 파일을 찾아내라고 하자 비슷한 제목의 파일을 모두 분석해 순식간에 눈앞으로 가져옵니다. 인공지능이 10분 동안 사내망에 쏟아부은 공격은 수백 차례.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며 망이 뚫릴 때까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클로드를 이용한 해킹이 가능했던 것은 컴퓨터에 설치하는 순간 모든 접속 권한이 AI에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사내 서버에 접근 가능한 단말기 한 대에 클로드가 깔려 있다면 같은 방식의 해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8: 각각의 기업들이 공격할 수 있는 취약점들이
3: 제공서
18: 제대로
3: 네오
18: 대응되지
3: INE
18: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개 이상의 기업을 저희가 점검했고요. 거의 99%는 다 공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7: 실제 인공지능을 통한 해킹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600여 개 기업이 피해를 입은 악의적 해킹 4건 가운데 한 건은 이미 AI가 활용된 공격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보다 56% 늘어난 수치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 기업들조차 이런 위험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은 최근 자체 시험 중 인공지능이 격리 환경을 벗어나 실제 기업 시스템에 무단 침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인공지능 스스로 해킹을 벌일 수도 있다는 건데 정작 이런 공격을 막을 방법도 AI를 활용하는 것뿐이라는 게 역설적입니다.
19: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공격에 성공하는 시간들이
3: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교수입니다.
19: 스스로 자기를 공격해서 뚫리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로직들이 이제 내고.
17: 편리함과 친절함을 내세우며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정작 이를 막을 정책과 대응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2: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망자가 1,810명에 달했는데요.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수도 킨샤사 인근까지 확산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20: 5일 기준 민주 콩고의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4,053명, 사망자는 1,850명으로 치명률은 45.7%에 달합니다. 이번 유행은 확진자 수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종전 최대 규모의 유행도 넘어섰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의 피해가 큰데 유니세프에 따르면 에볼라 발병 이후 숨진 어린이는 300명이 넘습니다.
21: 어린이는 확진 사례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지만 전체 사망자의 거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20: 감염에 대한 공포로 병원을 찾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 의료 서비스 이용이 40% 이상 감소했고 임산부들의 진료기 피로, 산모 사망도 발병 이후 거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이러스가 수도 킨샤사로 번질 가능성입니다. 콩고강을 따라 킨샤사로 가던 배에 타고 있던 32살 남성이 발열과 설사 증세를 보여 배에서 내린 뒤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해당 선박은 1,700km를 더 운항한 뒤 킨샤사에서 65km 떨어진 말루쿠에서 보건당국에 의해 멈춰섰습니다. 승객 300명 전원이 검사받았고 의심 증상을 보인 7명도 에볼라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1: 지역사회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역사회 활동가 13,000명이 2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에볼라 예방과 조기 발견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파란 하크 UN 부대변인입니다.
20: 세계보건기구는 에볼라 백신 에르베보의 민주콩고 내 임상시험을 권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킨샤사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이후 청문회와 압수수색에 과거의 각종 비위까지 드러나며 벼랑 끝에 몰린 대한축구협회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반성과 쇄신을 약속했는데 얼마나 변화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경기력 부진에 대한 비난은 불공정했던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과 정몽규 전 회장의 독단적인 협회 운영으로 옮겨붙었고 점점 커지는 국민적인 분노에 정부와 정치권까지 나섰습니다. K축구혁신위원회의 출범과 국회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2: 중요한
3: 박재성 K축구혁신위 공동위원장입니다.
2: 전혀 부족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 제기된 의혹에 대한
3: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입니다.
4: 향후 축구협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축구 가버넌스 전반에 대한 지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1: 후폭풍은 더 거셌습니다. 14, 15년 전 대표팀 경기에서 외국 심판들에 대한 성접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협회 임직원의 횡령과 프로축구 시민구단들의 혈세 낭비와 부실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는 추락할 데가 없을 정도로 국민적인 신뢰를 잃은 대한축구협회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축구팬과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협회가 본연의 기능을 잃고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과거의 각종 비위에 사과하며 다만 현재는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전방위적인 외부의 비난과 질타를 전 구성원이 철저한 수의신의 기회를 삼고 강도 높은 노력을 통해 조직 문화를 바꿔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마친 마당에 또 어떤 비위가 추가로 드러날지 축구협회의 반성과 약속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질지 국민 대다수는 아직 따가운 시선으로 대한축구협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여전히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33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동해안은 폭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월요일까지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극심하게 건조했던 경남 동부에도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4도, 울산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올라 오늘보다는 더위가 한층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충청 이남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제주 해상과 남해상은 물결이 최고 5.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3도, 습도는 62%입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3: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이번 시간은 리오나 루이스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Bleeding Love.

FM 94.5MHz 밤 11시 뉴스 앤 뮤직은 리오나 루이스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Bleeding Love 들으면서 문을 열었고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대 뉴스 앤 뮤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라디오 들으면서 아우 외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 곁에는 항상 저희 YTN 라디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먼저 Rob Thomas의 Lonely No More 그리고 이어서 Ricky Martin이 부릅니다. Nobody Wants to Be Lonely까지 만나볼게요.

Rob Thomas Lonely No More 이어서 Ricky Martin의 Nobody Wants To Be Lonely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오만과의 협상이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고 이란의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마수드 폐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배석한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미국이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를 위반한 것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다른 요건들이 충족돼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과 오만 양국이 새 임시 항로를 확정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으며 그 전까지 기존의 항로가 기반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MOU에 따라 한 달 내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규모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었고 실제로 합의 2주 만에 60%까지 회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새 항로를 개설하려고 시도했다면서 현재 해협 통항이 제한되는 상황을 미국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사르다르 모헤비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의 조건을 완전히 수용하고 영내 협상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조건이라며 미국이 수용하면 해협은 반드시 열린다고 말했다고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5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과 오만이 이란 근해 진입용 항로와 오만 근해 진출용 항로를 신설하는 합의안 초안의 핵심 사항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아들 A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군은 어제 저녁 8시 반쯤 인천 갈산동 아파트 자택에서 40대 어머니와 다투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A군은

경찰에 자진 신고해 체포됐으며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전남 광주 무안군 해제면 주택 앞에 주차된 전동 스쿠터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스쿠터에서 시작된 불이 근처에 주차된 차량과 마을 회관 등으로 번지면서 불을 끄려던 60대 차주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35분 정도 지나면 또 주말의 둘째 날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루가 너무 휙 지나가버린 것 같아서 아깝다,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또 한창 휴가철이라서 주말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어서 쉴 수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 아깝지 않게 잘 활용하시고 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보시죠. 먼저 어쿠스틱 콜라보의 너무 보고 싶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라즈베리 필드의 청춘 열차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주와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민석 후보가 득표율 47.75%를 기록해 42.08%의 정청래 후보의 5.67%포인트 차이로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치러진 충청권과 부울경 경선을 합한 누적 득표에서도 김 후보가 0.87%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고 송영길 후보는 10%를 조금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1년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당시 이상 징후를 인지해 관리업체에 점검을 요청했지만 이상 없음이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블루웨이브의 추가 공지를 통해 지난해 9월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관리업체 점검을 진행했지만 업체 측이 이상 없음으로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민주당 당원 인증 이후 계정을 생성해 이용하는 회원제 사이트인 블루웨이브가 외부 사이버 공격을 받아 회원 17,08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1975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보니 타일러의 It's a Heartache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동근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강타 그해 여름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보안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공정합니까? 짝짓기 그쪽 후보들 다 하셨잖아요.
2: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되든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새벽 시간대 경기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함께 살던 모녀가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뻥 뚫린 창 너머 검게 그을린 천장이 보입니다. 새벽 4시 반쯤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아파트 2층 세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4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모녀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모녀는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방에 함께 있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0대 고령의 어머니와 하반신 마비를 앓던 60대 딸은 평소에도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물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숨진 모녀는 복지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오전에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안성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불이 났습니다. 차를 몰던 60대 여성은 스스로 몸을 피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전남 광주 여수시 오동도 근처 바다에서 선장과 일가족 4명이 탄 모터보트가 뒤집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장과 가족 3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 가운데 선장은 숨졌습니다. 수색을 이어가던 해경은 오후 5시 30분쯤 남은 실종자 1명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생후 이틀 된 신생아가 경찰의 도움으로 15분 만에 다른 상급병원으로 안전하게 응급 이송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 저녁 6시쯤 병원 인큐베이터에 입원해 있던 생후 이틀 된 신생아가 호흡곤란을 호소해 긴급하게 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퇴근길 차량 정체가 이어졌던 상황으로 구급대원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수원 권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파견됐습니다. 경찰관들은 순찰차 사이렌을 키며 긴급 호송 작전을 펼쳤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신생아를 태운 구급차는 14km 떨어진 상급병원까지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군의 무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아닌 공화당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5: 앞서 미군의 요격미사일 부족으로 대규모 이란 공습을 중단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는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습니다. No matter what. 하지만 실제로는 무기 부족 보도에 격노해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할 뿐이라며 언론 보도에 여러 차례 불만을 터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군의 무제한 탄약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무기 부족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6: We have others where it's a little bit tighter and we're getting them in on a daily basis. As you know, our defense companies are building more plants right now than at any point in history.
5: 무기 부족에 이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전쟁 비용도 트럼프 대통령에겐 큰 부담입니다. 파병과 무기 사용 등 군사 비용뿐 아니라 참전 용사에 대한 혜택까지 포함하면 이란 전쟁 비용이 1조 달러, 약 1410조 원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미국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미국 가구당 1,000달러, 약 141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여론 악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화가 난 건 자신이 아니라 공화당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오만과의 협상이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배석한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미국이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를 위반한 것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다른 요건들이 충족돼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과 오만 양국이 새 임시 항로를 확정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으며 그 전까지 기존의 항로가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망자가 1,810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수도 킨샤사 인근까지 확산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7: 5일 기준 민주 콩고의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4,053명, 사망자는 1,850명으로 치명률은 45.7%에 달합니다. 이번 유행은 확진자 수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동전 최대 규모의 유행도 넘어섰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의 피해가 큰데 유니세프에 따르면 에볼라 발병 이후 숨진 어린이는 300명이 넘습니다.
8: Children make up nearly a quarter of confirmed cases, but almost a third of all deaths.
7: 감염에 대한 공포로 병원을 찾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 의료 서비스 이용이 40% 이상 감소했고 임산부들의 진료기 피로, 산모 사망도 발병 이후 거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이러스가 수도 킨샤사로 번질 가능성입니다. 콩고강을 따라 킨샤사로 가던 배에 타고 있던 32살 남성이 발열과 설사 증세를 보여 배에서 내린 뒤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해당 선박은 1,700km를 더 운항한 뒤 킨샤사에서 65km 떨어진 말루쿠에서 보건당국에 의해 멈춰섰습니다. 승객 300명 전원이 검사받았고 일심 증상을 보인 7명도 에볼라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8: Community confidence is key. Together with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he Africa CDC, UNICEF and partners have deployed 13,000 community workers, reaching more than 2.4 million people with information on Ebola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7: 세계보건기구는 에볼라 백신 에르베보의 민주 콩고 내 임상 시험을 권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킨샤사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10: 당신은 나의 동반자.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날 깨줬어. 꿈속에만 살던 날 깨워줬어. 널 생각하면 날 깨웠어. 슬픔 따윈 나게 해줬어. Thank you, 우리가 돼줬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제주 인천 순회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5.6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주 충청과 불경 결과까지 합산한 중간 집계에서도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아슬아슬하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을

0: 지역구로 둔 송영길 후보는 10.1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충청과 부울경까지 합산한 중간 결과에서도 0.87%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두 후보 사이 치열한 접전 속 견제와 신경전도 내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고
1: 저에게 100% 신뢰를 보여주고 제게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0: 정청래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소환해 신명을 자처하는 김민석 후보를 믿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2: 노무현을 배신하고 청몽전으로 날아갔던 그 아픈 추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믿고 진문서를 내줍니까?
0: 김 후보가 화합을 이야기하자 정 후보는 사과부터 하라고 치받기도 했습니다.
3: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화합하고 확장하겠습니다.
2: 반분신으로 지력당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세요.
0: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검찰개혁이 끝났으니 더는 연임할 필요가 없다면서 왜 순수한 노사모 모임을 정치에 이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노무현을 만든 광주시민, 올 항쟁의 죄인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약을 팔라 그러냐고.
0: 제주 인천 지역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에 올랐는데 충청과 부울경 투표까지 합산해보면 여전히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순위 5위 안에는 기존처럼 친명계 박선원, 서미와 김용 후보, 친청계 최민희, 한민수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이제 강원과 대구, 경북, 호남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이 남았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초접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최고위원 선거도 개파 간 전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친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책임론을, 친청계는 정청래 수호를 외치며 대리전을 펼쳤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최고위원 후보 사이 개파 대결은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포문은 친명계 후보들이 정청래 때리기로 열었습니다.
7: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모욕이 이어질 때 그러지 말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8: 잘못했으면 30명이 때려도 100명이 때려도 맞아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등에 정 후보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날을 세우며 당정 일처론을 부각한 겁니다.
1: 대통령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어깃장을 내겠습니까? 이제 끝내시고 아웃!
9: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그런 지도부 말고 당원들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10: 당정청 일원화를 완수할 수 있는 지도부,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 이에 맞선 친청계 후보들은 집단 몰매 정치라고 맞받으며 정청래 후보 엄호에 적극 나섰고
11: 1대5, 1대3, 1대 수십 명의 탁구리 정치를 탁구리 정치로부터 우리 정청래 대표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12: 아무리 전당대회 과정이라고 한들 전직 당대표를 공격하더라도 제가 금드는 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6: 선호투표제 도입과 추가 투표주장 등을 두고 친명계가 전당대회를 불공정 선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3: 투표가 끝난 지역이 있는데 보완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공정합니까? 짝짓기 그쪽 후보들 다 하셨잖아요.
6: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되든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절세형 투자 계좌, ISA 개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고 혜택을 줄인 거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건데 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4: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종합 자산

0: 자산관리계좌, ISA 관련 정부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투자자들이 반발을 보고받고 곧바로 조치를 주문한 겁니다. 정부 안에는 우선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계획이 포함됐는데 투자 대상에서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가 제외되면서 선택권과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기존 ISA의 경우 채우지 못한 한도 2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장기 투자 절세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정책 준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수정하라고 질타한 건데 여론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1: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0: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질책 다음 날엔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개선 과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ISA 등 정부 세제 개편안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여당 의원들은 다행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 안으로 발표해놓고 반발이 터지자 질책한다며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2: 청년 위한다던 ISA의 혜택과 선택의 폭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약속 파기인데 청년 세대를 위한다는 정부가 할 짓입니까?
0: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물량 확대와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데요. 유의미한 공급 효과를 위해선 현실화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4: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면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시간 동안 열린 2차 부동산 정책점검 회의에서는 공급 확대와 시기 단축을 위한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수도권 추가 공급 물량은 올해 초 1, 2구 대책으로 발표한 6만 가구에 더해 최대 5만 가구 수준인데 이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물량을 다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남 핵심 지역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여의도 LH 부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비아파트를 늘리기 위한 금융제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5: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드리고요. 그중에서도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고 또 주택금융도 좀 애로를 좀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등.
4: 여기에 더해 강남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유력 후보지들은 이미 과거에도 주택 공급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과 지자체 이견 등으로 무산된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주민 동의와 각종 영향평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해 단기간 내 주택 공급은 쉽지 않습니다.
6: 시장의 소유자들이 이번 공급 대책은 유효하겠구나, 우리가 믿고 기다려도 되겠구나라는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한데 많이 보던 유유부지가 나와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4: 수도권 부동산 공급 부족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시장이 만족할 만한 공급 수준이 아니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5.6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주 충청과 불경 결과까지 합산한 중간 집계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아슬아슬하게 역전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송영길 후보는 10.1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충청과 부울경까지 합산한 중간 결과에서도 0.87%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두 후보 사이 치열한 접전 속 견제와 신경전도 내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고
6: 저에게 100% 신뢰를 보여주고 제게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5: 정청래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을

0: 소환해 신명을 자처하는 김민석 후보를 믿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1: 노무현을 배신하고 청몽전으로 날아갔던 그 아픈 추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믿고 진문서를 내줍니까?
0: 김 후보가 화합을 이야기하자 정 후보는 사과부터 하라고 치받기도 했습니다.
2: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화합하고 확장하겠습니다.
1: 반분신으로 진흙탕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세요.
0: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검찰개혁이 끝났으니 더는 연임할 필요가 없다면서 왜 순수한 노사모 모임을 정치에 이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노무현을 만든 광주시민, 올 항쟁의 주인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약을 팔라 그러냐고.
0: 제주 인천 지역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에 올랐는데 충청과 부울경 투표까지 합산해보면 여전히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순위 5위 안에는 기존처럼 친명계 박선원, 서미와 김용 후보, 신청계 최민희, 한민수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이제 강원과 대구, 경북, 호남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이 남았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초접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1년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당시 이상징후로 인지해 관리업체에 점검을 요청했지만 이상 없음이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블루웨이브의 추가 공지를 통해서 지난해 9월 이상징후로 인지하고 관리업체 점검을 진행했지만 업체 측이 이상 없음으로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 최고위원 선거도 개파 간의 전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친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책임론을, 친청계 후보들은 정청래 수호를 외치며 대리전을 펼쳤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최고위원 후보 사이 개파 대결은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포문은 친명계 후보들이 정청래 때리기로 열었습니다.
6: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모욕이 이어질 때 그러지 말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7: 잘못했으면 30명이 때려도 100명이 때려도 맞아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등에 정 후보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날을 세우며 당정 일처론을 부각한 겁니다.
8: 대통령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어깃장을 내겠습니까? 이제 끝내시고 아웃!
9: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그런 지도부 말고 당원들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10: 당정청 일원화를 완수할 수 있는 지도부,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 이에 맞선 친청계 후보들은 집단 몰매 정치라고 맞받으며 정청래 후보 엄호에 적극 나섰고
11: 1대5, 1대3, 1대 수십 명의 탁구리 정치로부터 우리 정청래 대표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12: 아무리 전당대회 과정이라고 한들 전직 당대표를 공격하더라도 제가 금드는 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5: 선호투표제 도입과 추가 투표주장 등을 두고 친명계가 전당대회를 불공정 선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3: 투표가 끝난 지역이 있는데 보완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공정합니까? 짝짓기! 그쪽 후보들 다 하셨잖아요!
5: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되든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절세형 투자 계좌, ISA 개편을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고 혜택을 줄인 거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건데 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4: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 관련 정부 개편안에 대한

0: 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투자자들이 반발을 보고받고 곧바로 조치를 주문한 겁니다. 정부 안에는 우선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계획이 포함됐는데 투자 대상에서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가 제외되면서 선택권과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기존 ISA의 경우 채우지 못한 한도 2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장기 투자 절세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정책 준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수정하라고 질타한 건데 여론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1: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0: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질책 다음 날엔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개선 과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ISA 등 정부 세제 개편안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여당 의원들은 다행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 안으로 발표해놓고 반발이 터지자 질책한다며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2: 청년 위한다던 ISA의 혜택과 선택의 폭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약속 파기인데 청년 세대를 위한다는 정부가 할 짓입니까?
0: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의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데 대해서 사다리는 걷어차놓고 청년 정책 운운하는 뻔뻔한 유체 이탈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적게 만든 장본인이 세금폭탄과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이 대통령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등으로 자산을 쌓기도 불안하게 만들어놓고 무너뜨린 사다리에 페인트 칠 몇 번 한다고 청년들의 분노가 사라지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순회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5.6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주 충청과 부울경 결과까지 합산한 중간 집계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아슬아슬하게 역전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송영길 후보는 10.1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충청과 부울경까지 합산한 중간 결과에서도 0.87%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두 후보 사이 치열한 접전 속 견제와 신경전도 내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고
5: 저에게 100% 신뢰를 보여주고 제게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4: 정청래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소환해 신명을 자처하는 김민석 후보를 믿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5: 노무현을 배신하고 청몽전으로 날아갔던 그 아픈 추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믿고 진문서를 내줍니까?
4: 김 후보가 화합을 이야기하자 정 후보는 사과부터 하라고 치받기도 했습니다.
6: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화합하고 확장하겠습니다.
5: 반분신으로 진흙탕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0: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세요.
1: 홍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검찰개혁이 끝났으니 더는 연임할 필요가 없다면서 왜 순수한 노사모 모임을 정치에 이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노무현을 만든 광주시민, 오월항쟁의 죄인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약을 팔라 그러냐고.
1: 제주 인천 지역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에 올랐는데 충청과 부울경 투표까지 합산해보면 여전히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순위 5위 안에는 기존처럼 친명계 박선원, 서미와 김용 후보, 친청계 최민희, 한민수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이제 강원과 대구, 경북, 호남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이 남았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초접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최고위원 선거도 개파 간 전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친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책임론을, 친청계는 정청래 수호를 외치며 대리전을 펼쳤는데요.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최고위원 후보 사이 개파 대결은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포문은 친명계 후보들이 정청래 때리기로 열었습니다.
5: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모욕이 이어질 때 그러지 말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6: 잘못했으면 30명이 때려도 100명이 때려도 맞아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등에 정 후보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날을 세우며 당정 일처론을 부각한 겁니다.
7: 대통령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어깃장을 내겠습니까? 이제 끝내시고 아웃!
8: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그런 지도부 말고 당원들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9: 당정청 일원화를 완수할 수 있는 지도부,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4: 이에 맞선 친청계 후보들은 집단 몰매 정치라고 맞받으며 정청래 후보 엄호에 적극 나섰고
10: 1대5, 1대3, 1대 수십 명의 탁구리 정치를 탁구리 정치로부터 우리 정청래 대표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11: 아무리 전당대회 과정이라고 한들 전직 당대표를 공격하더라도 제가 금드는 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4: 선호투표제 도입과 추가 투표주장 등을 두고 친명계가 전당대회를 불공정 선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2: 투표가 끝난 지역이 있는데 보완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공정합니까? 짝짓기 그쪽 후보들 다 하셨잖아요.
4: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되든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절세형 투자 계좌, ISA 개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고 혜택을 줄인 거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건데요. 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 관련 정부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투자자들이 반발을 보고받고 곧바로 조치를 주문한 겁니다. 정부 안에는 우선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계획이 포함됐는데 투자 대상에서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가 제외되면서 선택권과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기존 ISA의 경우 채우지 못한 한도 2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장기 투자 절세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정책 준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수정하라고 질타한 건데 여론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14: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13: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질책 다음 날엔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개선 과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ISA 등 정부 세제 개편안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여당 의원들은 다행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 안으로 발표해놓고 반발이 터지자 질책한다며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15: 청년 위한다던 ISA의 혜택과 선택의 폭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약속 파기인데 청년 세대를 위한다는 정부가 할 짓입니까?
13: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물량 확대와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데 유의미한 공급 효과를 위해선 현실화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면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시간 동안 열린 2차 부동산 정책점검 회의에서는 공급 확대와 시기 단축을 위한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수도권 추가 공급 물량은 올해 초 1, 2구 대책으로 발표한 6만 가구에 더해 최대 5만 가구 수준인데 이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물량을 다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남 핵심 지역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여의도 LH 부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비아파트를 늘리기 위한 금융제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17: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드리고 그중에서도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고 또 주택금융도 좀 애로를 좀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등
16: 여기에 더해 강남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유력 후보지들은 이미 과거에도 주택 공급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과 지자체 이견 등으로 무산된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주민 동의와 각종 영향평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해 단기간 내 주택 공급은 쉽지 않습니다.
18: 시장의 소유자들이 이번 공급 대책은 유효하겠구나. 우리가 믿고 기다려도 되겠구나라는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한데 많이 보던 유휴부지가 나와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16: 수도권 부동산 공급 부족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시장이 만족할 만한 공급 수준이 아니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냥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5.6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주 충청과 불경 결과까지 앞서난 중간 집계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아슬아슬하게 역전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송영길 후보는 10.1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충청과 부울경까지 합산한 중간 결과에서도 0.87%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두 후보 사이 치열한 접전 속 견제와 신경전도 내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고
6: 저에게 100% 신뢰를 보여주고 제게 영향을 발휘할 기회를 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5: 정청래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소환해 친명을 자처하는 김민석 후보를 믿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6: 노무현을 배신하고 청몽전으로 날아갔던 그 아픈 추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믿고 진문서를 내줍니까?
5: 김 후보가 화합을 이야기하자 정 후보는 사과부터 하라고 치받기도 했습니다.
7: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화합하고 확장하겠습니다.
6: 반분신으로 진흙탕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세요.
5: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검찰개혁이 끝났으니 더는 연임할 필요가 없다면서 왜 순수한 노사모 모임을 정치에 이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 노무현을 만든 광주시민, 올 항쟁의 주인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약을 팔라 그러냐고.
5: 제주 인천 지역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에 올랐는데 충청과 부울경 투표까지 합산해보면 여전히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순위 5위 안에는 기존처럼 친명계 박선원, 서미와 김용 후보, 친청계 최민희, 한민수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이제 강원과 대구, 경북, 호남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이 남았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초접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 최고위원 선거도 개파 간 전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친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책임론을, 친청계는 정청래 수호를 외치며 대리전을 펼쳤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최고위원 후보 사이 개파 대결은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포문은 친명계 후보들이 정청래 때리기로 열었습니다.
10: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모욕이 이어질 때 그러지 말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11: 잘못했으면 30명이 때려도 100명이 때려도 맞아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등에 정 후보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날을 세우며 당정 일처론을 부각한 겁니다.
12: 대통령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어기...
13: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그런 지도부 말고 당원들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8: 당정청 일원화를 완수할 수 있는 지도부,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9: 이에 맞선 친청계 후보들은 집단 몰매 정치라고 맞받으며 정청래 후보 엄호에 적극 나섰고
14: 1대5, 1대3, 1대 수십 명의 탁구리 정치를 탁구리 정치로부터 우리 정청래 대표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11: 아무리 전당대회 과정이라고 한들 전직 당대표를 공격하더라도 제가 금드는 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9: 선호투표제 도입과 추가 투표주장 등을 두고 친명계가 전당대회를 불공정 선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3: 투표가 끝난 지역이 있는데 보완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공정합니까? 짝짓기 그쪽 후보들 다 하셨잖아요.
9: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되든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절세형 투자 계좌 ISA 개편을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고 혜택을 줄인 거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건데 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5: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관련 정부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투자자들이 반발을 보고받고 곧바로 조치를 주문한 겁니다. 정부 안에는 우선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계획이 포함됐는데 투자 대상에서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가 제외되면서 선택권과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기존 ISA의 경우 채우지 못한 한도 2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장기 투자 절세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정책 준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수정하라고 질타한 건데 여론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16: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15: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질책 다음 날엔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개선 과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ISA 등 정부 세제 개편안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여당 의원들은 다행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 안으로 발표해놓고 반발이 터지자 질책한다며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17: 청년 위한다던 ISA의 혜택과 선택의 폭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약속 파기인데 청년 세대를 위한다는 정부가 할 짓입니까?
15: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물량 확대와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데요. 유의미한 공급 효과를 위해선 현실화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8: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면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시간 동안 열린 2차 부동산 정책점검 회의에서는 공급 확대와 시기 단축을 위한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수도권 추가 공급 물량은 올해 초 1, 2구 대책으로 발표한 6만 가구에 더해 최대 5만 가구 수준인데 이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물량을 다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남 핵심 지역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여의도 LH 부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비아파트를 늘리기 위한 금융제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19: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드리고 그중에서도 네.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고 또 주택금융도 좀 애로를 좀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등
18: 여기에 더해 강남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유력 후보지들은 이미 과거에도 주택 공급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과 지자체 이견 등으로 무산된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주민 동의와 각종 영향평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해 단기간 내 주택 공급은 쉽지 않습니다.
20: 시장의 소유자들이 아 이번 공급 대책은 유효하겠구나. 우리가 믿고 기다려도 되겠구나라는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한데 많이 보던 유휴부지가 나와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18: 수도권 부동산 공급 부족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시장이 만족할 만한 공급 수준이 아니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웃으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순회 경선에서 김인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5.6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1: 지난주 충청과 부울경 결과까지 합산한 중간 집계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아슬아슬하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송영길 후보는 10.1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충청과 부울경까지 합산한 중간 결과에서도 0.87%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두 후보 사이 치열한 접전 속 견제와 신경전도 내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고,
3: 저에게 100% 신뢰를 보여주고 제게 영향을 발휘할 기회를 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2: 정청래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소환해 친명을 자처하는 김민석 후보를 믿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3: 노무현을 배신하고 청몽전으로 날아갔던 그 아픈 추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믿고 진문서를 내줍니까?
2: 김 후보가 화합을 이야기하자 정 후보는 사과부터 하라고 치받기도 했습니다.
4: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화합하고 확장하겠습니다.
3: 반분신으로 진흙탕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세요.
2: 홍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검찰개혁이 끝났으니 더는 연임할 필요가 없다면서 왜 순수한 노사모 모임을 정치에 이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노무현을 만든 광주시민, 올 항쟁의 주인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약을 팔라 그러냐고.
2: 제주 인천 지역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에 올랐는데 충청과 부울경 투표까지 합산해보면 여전히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순위 5위 안에는 기존처럼 친명계 박선원, 서미와 김용 후보, 친청계 최민희, 한민수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이제 강원과 대구, 경북, 호남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이 남았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초접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 최고위원 선거도 개파 간 전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1: 친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책임론을, 친청계는 정청래 수호를 외치며 대리전을 펼쳤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최고위원 후보 사이 개파 대결은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포문은 친명계 후보들이 정청래 때리기로 열었습니다.
7: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모욕이 이어질 때 그러지 말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8: 잘못했으면 30명이 때려도 100명이 때려도 맞아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등에 정 후보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날을 세우며 당정 일처론을 부각한 겁니다.
3: 대통령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어깃장을 내겠습니까? 이제 끝내시고 아웃!
7: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그런 지도부 말고 당원들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9: 당정청 일원화를 완수할 수 있는 지도부,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 이에 맞선 친청계 후보들은 집단 몰매 정치라고 맞받으며 정청래 후보 엄호에 적극 나섰고,
10: 1대5, 1대3, 1대 수십 명의 탁구리 정치로부터 우리 정청래 대표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11: 아무리 전당대회 과정이라고 한들 전직 당대표를 공격하더라도 제가 금드는 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6: 선호투표제 도입과 추가 투표 주장 등을 두고 친명계가 전당대회를 불공정 선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7: 투표가 끝난 지역이 있는데 보완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공정합니까? 짝짓기! 그쪽 후보들 다 하셨잖아요.
6: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되든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을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1: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고 혜택을 줄인 거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건데요. 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관련 정부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투자자들이 반발을 보고받고 곧바로 조치를 주문한 겁니다. 정부 안에는 우선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계획이 포함됐는데 투자 대상에서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가 제외되면서 선택권과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기존 ISA의 경우 채우지 못한 한도 2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장기 투자 절세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정책 준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수정하라고 질타한 건데 여론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13: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12: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질책 다음 날엔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개선 과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ISA 등 정부 세제 개편안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여당 의원들은 다행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 안으로 발표해놓고 반발이 터지자 질책한다며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14: 청년 위한다던 ISA의 혜택과 선택의 폭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약속 파기인데 청년 세대를 위한다는 정부가 할 짓입니까?
12: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물량 확대와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또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데 유의미한 공급 효과를 위해서는 현실화 여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면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시간 동안 열린 2차 부동산 정책점검 회의에서는 공급 확대와 시기 단축을 위한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수도권 추가 공급 물량은 올해 초 1, 2구 대책으로 발표한 6만 가구에 더해 최대 5만 가구 수준인데 이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물량을 다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남 핵심 지역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여의도 LH 부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비아파트를 늘리기 위한 금융 제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16: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서도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고 또 주택 금융도 좀 애로를 좀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등.
15: 여기에 더해 강남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유력 후보지들은 이미 과거에도 주택 공급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과 지자체 이견 등으로 무산된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주민 동의와 각종 영향평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해 단기간 내 주택 공급은 쉽지 않습니다.
17: 시장의 소유자들이 이번 공급 대책은 유효하겠구나, 우리가 믿고 기다려도 되겠구나라는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한데 많이 보던 유휴부지가 나와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15: 수도권 부동산 공급 부족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시장이 만족할 만한 공급 수준이 아니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0: 네, 이렇게 정부가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서울시의 반응은 이미 시큰둥합니다.
1: 공급 방식을 놓고 견해 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놓고도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8: 서울 용산공원에 있는 어린이 정원입니다. 미군에서 돌려받은 용산기지 일부로 30만 제곱미터, 축구장 42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풀리면서 정부가 이곳에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닥치는 상황에서 녹지를 최대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19: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18: 그러면서 정부가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에만 몰두해 멸실 가구가 늘고 있는데도 정부 공급책에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20: 본인이 못한 공급을 정부가 하겠다는데 그것마저 막아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공식 발표되지도 않은 용산 어린이 정원 활용 방안까지 끄집어내 선반대부터 했습니다.
18: 거듭 반박에 나선 오 시장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 자산이라는 철학에 따라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국가공원 조성을 추진해오지 않았느냐며 꼬집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않는 한 여권과 서울시의 이 같은 대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21: 공급 절벽이 너무 심해서 전월세나 매매시장 모두 불안한데요. 지금은 민간과 공공 힘을 합쳐서 공급 총력전에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18: 어느 방식이든 공급 속도전이 중요한 만큼 불필요한 갈등은 최소화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0: 폭염 중대경보가 해제되며 극한의 더위는 물러갔지만 주말에도 수도권은 펄펄 끓었습니다.
1: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한여름 같은 날씨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2: 그늘 한 점 없는 광화문 광장으로 연신떼약볕이 내리쬐입니다. 따가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은 양산을 쓰고 그늘에 앉아 얼음물도 들이켜보지만 더위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역대 가장 뜨거웠던 입추가 지난 주말, 수도권엔 여전히 가마솥처럼 펄펄 끓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23: 입추라고 해서 조금 선선해졌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뜨거운

0: 것 같아요. 더 걷기 힘든 것 같고.
1: 광장 한켠에 마련된 분수대와 실내 놀이터에는 무더위를 피해 쉬어가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 아무래도 계속 더워하니까 주차하고 여기 오면서 뭐 시원한 것도 계속 먹이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 마침 안에가 좀 시원해가지고 네, 뭐 잘 놀고 있는 것 같아요.
1: 열화상 카메라로 바라본 광화문 광장 곳곳은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던 평일과 비슷한 수준인 50도에 머물렀습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인 오후 2시, 제 체온을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봤습니다. 이곳 폭염 대피소 안에서는 온몸이 푸른색으로 보이지만 바깥으로 나온 지 1분도 안 돼 온몸은 금세 붉게 변했습니다. 청계천 인근을 찾은 시민들 역시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에 자연스레 물가로 몸을 옮겼습니다.
3: 발만 담그려고 했었는데 입술을 하고 싶어요. 아예 머리까지 풍덩 그냥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
1: 폭염 중대경보 해제에도 강한 햇볕이 계속되며 서울의 최고 기온은 36.8도까지 올랐습니다. 당분간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낮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4: 폭염의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이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6: 폭염의 기세가 밤에도 무섭습니다. 낮에 섭씨 40도에 육박한 공기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서울은 2주 넘게 열대야가 지속했습니다. 또 해가 뜨자마자 공기가 더 뜨겁게 달궈져 숨막히는 더위가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환자 통계를 자세히 보면 저녁이나 밤, 새벽보다 오히려 해가 뜬 직후부터 아침 시간에 환자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열대야로 밤에 피로가 누적되면서 아침 일찍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거로 추정됩니다. 보건당국은 한낮을 피해 이른 아침 야외 작업을 하려다가 높은 기온에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7: 최근 폭염과 열대야의 지속으로 오전 시간대에도 온열질환 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있어 아침 시간대에도 똑같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6: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탈진 같은 온열질환 증상이 빠르게 악화합니다. 실제로 올해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 환자는 80세 이상에서 12.5명을 나타내 50대 이상 나이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온열질환 사망자 역시 60% 넘는 비율이 8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극한 폭염으로 밤낮 없이 고온이 지속하는 만큼 온열질환에 취약한 8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4: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법 개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검사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존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고난도 수사의 실효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설립 취지를 잃지 않으려면 제도 보완이 필수란 지적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 현행 검경 합동수사본부 체계 관련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9: 역량이 좀 괜찮다. 라는 전제 하에서 합동수사팀 안에서도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겠죠? 그러면 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 이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수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10: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내고 공중경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11: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엔 살상 없는 상태인데요.
8: 현재 활동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9곳입니다. 금융증권, 마약, 의약범죄처럼 여러 기관이 전문성을 살려 협업할 필요가 있거나 정규유착, 선관위 비리 의혹처럼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이 대상입니다. 문제는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보안 수사를 포함한 수사를 일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 피고인 측이 검사의 합수본 참여에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12: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더 나아가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8: 일각에선 검사의 법률 자문, 즉 의견 제시

0: 역할을 제안해 운영하는 걸 대안으로 거론합니다. 하지만 수사 행위와의 구분이 모호하고 고난도 수사에 각 기관 역량을 최대한 쏟는다는 합수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개정 형소법에 기존 검사의 수사를 예외적으로 90일까지 더 수사할 수 있다는 부칙이 담긴 가운데 부칙이나 시행령 수준을 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3: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2026년 8월 9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투데이. 안녕하세요.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얀 포글러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발매된 싱글이었습니다. 음반을 소개할 때가 되면 싱글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한 시간이 넘는 음반이 아니라 한두 곡만 따로 발매하는 것을 싱글 앨범이라고 하죠. 정규 음반 앨범 중에서도 먼저 발표하는 형식으로 싱글이라고 한두 곡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클래식 연주자가 영화 음악이나 팝 음악을 녹음할 때 이렇게 싱글로 한두 곡만 발표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음반 전체를 다 채우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싱글 형식으로 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상급 연주자가 싱글로 발표한 영화 음악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이웃집 토토로 중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길, 츠지이 노부유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어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러브 테마, 에스터 아브라미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이웃집 토토로 중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길, 츠즈이 노부유키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러브 테마, 에스터 아브라미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듀에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 0945, 정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그리고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055님, 테디는 상반기 결산을 한다면 어떤가요? 저는 여전히 일과 병원 번갈아 다니느라 휴가도 없네요. 겨울엔 휴가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반기에 테디와 듀에토의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제가 올 상반기 어디 보자. 올 상반기에 제가 까라마조프 뮤지컬을 했고, 그리고 어디 보자. 또 뭐 했을까? 조커도 했고, 은밀하게 위대하게도 했고. 나 제가 상반기에 많이 했네. 그래서 굉장히 바쁜 와중에 이제 휴가도 한번 또 일주일 다녀왔고, 이 또 세 번 뮤지컬을 제가 쉬지 않고 달려왔잖아요. 그 와중에도 또 시간 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열정적으로 달리기 위해서 휴가를 또 좀 다녀왔고, 뭐 녹음도 했고 뭐 많이 했어요. 네. 하반기에도 뭐 좀 많이 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병원을 번갈아 다니시는 일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여가 활동 혹은 휴가, 운동 이런 것들 좀 즐기게 되길 저도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4323님입니다. 타이스의 명상곡에 가사가 붙은 버전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보고 알았습니다. 예전에 이 곡을 언젠간 사람들 앞에서 꼭 연주해보고 싶다는 사연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그 작은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비록 중간에 실수는 있었지만 끝까지 연주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성취감과 행복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듀에토 덕분에 시작한 바이올린이 이제는 제 삶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양인모 바이올린의 우아한 유령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누군가는 몸을 키우기 위해 쇳덩이를 들고요. 누군가는 또 이제 자신의 귀와 또 어떠한 성취감을 위해서 이렇게 바이올린을 들고, 각자가 이런 즐기는 취미들은 생각해보니까 다 좀 드는 걸로 시작되긴 하네요. 누군가는 골프채를 들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농구공을 들기도 하고. 정말 뒤덕클로 이제 또 바이올린을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앞으로 타이스의 명상곡 말고도 많은 곡들 계속 이제 연주해 보시고 그걸로 이제 또 사연 주시면 저희도 너무 같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1280님입니다. 8월 9일 테디 생일이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테디. 생일이라는 게 살다 보면 바빠서 깜빡할 때도 있고 굳이 챙겨야 하나 싶을 때도 있는데, 문득 내가 태어난 걸 축복하고 나만을 위해 나를 축하하는 날이 있다는 건 꽤나 소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테디도 맛있는 거 드시고 즐겁고 소중한 하루 보내셨으면 하네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는 저를 위해서 평소에 축하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생일 축하해 주시니까 또 좀 쑥스러우면서도 좋네요. 0737님입니다. 8월 9일 일요일 인테님 생일 축하해요. 올해도 테디 생일 축하해 줄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침에 피가 맑아지는 소고기 미역국은 잘 드셨는지요? 흐흐. 오늘 얼굴 보고 축하해 줄 수 있음 너무 좋을 텐데 그러고 있으려나요? 흐흐. 백인 대에 설명할 수 없는 듣고 싶습니다. 내년엔 다른 곡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겠지요? 다른 곡으로 뭐 또 축하해 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봐야겠죠. 감사합니다. 3010님입니다.
내년 8월 9일이 오면 제 생일보다 테디의 생일이 먼저 떠올라요. 무대에서 선물 같은 시간을 전해주는 테디와 생일이 같다는 건 제게 큰 행복이자 자랑거리랍니다. 저랑 이제 생일이 똑같으시니까. 근데도 제 생일이 더 먼저 떠오르신다고 하니까. 늘 응원하며 오늘도 저와 테디 모두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 이게 제 생일 축하는 조금 쑥스럽지만 또 3010님 생일은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3010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랑 같은 생일. 퓨어보이스님입니다. 테디는 잘 모르시는구나. 테디가 공연할 때마다 비가 와서 날씨 요정이라고 불렸던 거.

테디 생일이니까 백인태님의 설명할 수 없는 신청할게 해주셨어요. 제가 놀러 갈땐 비가 안 오고 제가 공연할 땐 비가 오고 또 공연 끝나고 덥지 말라고 시원하게 비가 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마리안나님입니다. 아, 귀여운 도마뱀. 전 필리핀 세부 여행 때 호텔 거실에서 본적 있어요. 울 아들 아기 때였는데 정말 귀여워서 아이랑 같이 갖고 놀았어요. 아기도 이제 도마뱀이 너무 조그마하니까. 근데 같이 데리고 놀았을 때 도마뱀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도마뱀이 아니고 동네뱀, 동네뱀, 동네 북뱀. 해롱이님입니다. 5년 전에 경주와 포항으로 1박 2일 첫 혼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그걸 시작으로 제주, 강릉, 부산 등도 혼자 다녀왔어요. 7월에 강릉 여행 갔을 때 숙소에서 포장한 음식이랑 컵라면 먹으면서 OTT로 영화 봤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중경삼님, 영화의 이 낭낭한 영상미를 감상하며 잠들었었는데 참 좋았어요. 야, 혼자 여행을 경주랑 포항.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또 제주, 강릉, 부산도 가셨대요. 와, 근데 경주랑 포항. 아, 그러니까 또 혼자 다니면 이렇게 잠깐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거쫙 보고 또 이제 포항으로 이동하자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1박 2일 동안 이제 되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7월에 강릉에서 이제 또 혼자서 영화 보시면서 좋았던 상태로 잠들었다고 했지만 사실 저희가 봤더니 외로워서 울면서 잠드신 건 아니죠. 이렇게 궁금하긴 하네요. 떼깨로님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테디 여행 많이 다니세요. 특히 젊었을 때 열정 가득할 때요.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그 추억들이 훗날 긴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는 튼튼한 근육 역할을 해줄 거예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엔 여행 가는 걸 무지 좋아하셨는데 이젠 좀 집에 있는 걸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바뀌는 것 같아. 듀에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은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백인태의 설명할 수 없는 우아한 유령, 양인모의 바이올린 연주로 듣겠습니다.

8월 9일 일요일 인테대 1분 여기까지입니다. 1975년 8월 9일 오늘은 러시아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2026년은 그의 사망 5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마침 오늘 저녁 서울예술의 전당에서는 Going Home 프로젝트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을 연주합니다. 교향곡 5번 중 4악장 안드리스 넬손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희.

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수홍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수홍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5.6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3: 지난주 충청과 부울경 결과까지 합산한 중간 집계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아슬아슬하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송영길 후보는 10.1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충청과 부울경까지 합산한 중간 결과에서도 0.87%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두 후보 사이 치열한 접전 속 견제와 신경전도 내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고
5: 저에게 100% 신뢰를 보여주고 제게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4: 정청래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소환해 신명을 자처하는 김민석 후보를 믿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5: 노무현을 배신하고 청몽전으로 날아갔던 그 아픈 추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믿고 진문서를 내줍니까?
4: 김 후보가 화합을 이야기하자 정 후보는 사과부터 하라고 치받기도 했습니다.
6: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화합하고 확장하겠습니다.
5: 반분신으로 지력당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세요.
4: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검찰개혁이 끝났으니 더는 연임할 필요가 없다면서 왜 순수한 노사모 모임을 정치에 이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노무현을 만든 광주시민, 5월 항쟁의 주인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약을 팔라 그러냐고.
4: 제주 인천 지역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에 올랐는데 충청과 부울경 투표까지 합산해보면 여전히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순위 5위 안에는 기존처럼 친명계 박선원, 서미와 김용 후보, 친청계 최민희, 한민수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이제 강원과 대구, 경북, 호남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이 남았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초접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민주당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 최고위원 선거도 개파 간 전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3: 친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책임론을, 친청계는 정청래 수호를 외치며 대리전을 펼쳤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최고위원 후보 사이 개파 대결은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포문은 친명계 후보들이 정청래 때리기로 열었습니다.
9: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모욕이 이어질 때 그러지 말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10: 잘못했으면 30명이 때려도 100명이 때려도 맞아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등에 정 후보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날을 세우며 당정 1차론을 부각한 겁니다.
1: 대통령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어깃장을 내겠습니까? 이제 끝내시고 아웃!
2: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그런 지도부 말고 당원들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3: 당정청 일원화를 완수할 수 있는 지도부,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0: 이에 맞선 친청계 후보들은 집단 몰매 정치라고 맞받으며 정청래 후보 엄호에 적극 나섰고
4: 1대5, 1대3, 1대 수십 명의 탁구리 정치를 탁구리 정치로부터 우리 정청래 대표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5: 아무리 전당대회 과정이라고 한들 전직 당대표를 공격하더라도 제가 금드는 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0: 선호투표제 도입과 추가 투표수장 등을 두고 친명계가 전당대회를 불공정 선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2: 투표가 끝난 지역이 있는데 보완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공정합니까? 짝짓기! 그쪽 후보들 다 하셨잖아요!
0: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되든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절세형 투자 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을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7: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고 혜택을 줄인 거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건데요. 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관련 정부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투자자들이 반발을 보고받고 곧바로 조치를 주문한 겁니다. 정부 안에는 우선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계획이 포함됐는데 투자 대상에서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가 제외되면서 선택권과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기존 ISA의 경우 채우지 못한 한도 2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장기 투자 절세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정책 준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수정하라고 질타한 건데 여론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9: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8: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질책 다음 날엔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개선 과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ISA 등 정부 세제 개편안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여당 의원들은 다행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 안으로 발표해놓고 반발이 터지자 질책한다며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10: 청년 위한다던 ISA의 혜택과 선택의 폭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약속 파기인데 청년 세대를 위한다는 정부가 할 짓입니까?
8: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6: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물량 확대와 조기 착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 또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데 유의미한 공급 효과를 위해선 현실화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면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시간 동안 열린 2차 부동산 정책점검 회의에서는 공급 확대와 시기 단축을 위한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수도권 추가 공급 물량은 올해 초 1, 2구 대책으로 발표한 6만 가구에 더해 최대 5만 가구 수준인데 이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물량을 다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남 핵심 지역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여의도 LH 부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비아파트를 늘리기 위한 금융제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12: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드리고 그중에서도 네.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고 또 주택금융도 좀 애로를 좀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등
11: 여기에 더해 강남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유력 후보지들은 이미 과거에도 주택 공급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과 지자체 이견 등으로 무산된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주민 동의와 각종 영향평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해 단기간 내 주택 공급은 쉽지 않습니다.
13: 시장의 소유자들이 아 이번 공급 대책은 유효하겠구나. 우리가 믿고 기다려도 되겠구나라는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한데 많이 보던 유휴부지가 나와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11: 수도권 부동산 공급 부족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시장이 만족할 만한 공급 수준이 아니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6: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혐의를 처음 포착한 뒤 비슷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7: 앞으로 출범할 선관위 특검에서는 관련 수사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대선 등 다른 선거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6.3 지방선거 투표율 통계가 조작된 정황을 처음 포착했습니다. 경기 김포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혐의로 선관위 관계자 2명이 피의자로 입건됐고 경기 의왕과 충북 진천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율 자료를 보면 합수본이 수사하는 곳 외에도 경기 지역 각지에서 비슷한 패턴이 확인됩니다. 특정 시간대 투표자가 급증하더니 이후 수시간 동안은 투표자 수가 0명으로 기록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선관위는 조직적인 지시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15: 조직적인 그런 지휘나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 그 담당 직원 간에 어떤 연락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14: 하지만 합수본은 당시 중앙선관위가 큰 오류가 없는 경우 다음 시각 투표자 수에서 가감해서 보고할 수 있다는 지침을 시도선관위에 전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결국 투표율 조작이 전국에서 얼마나 발생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앞으로 수사를 이어받을 선관위 특검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이런 행위가 다른 선거에서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이번 특검법에서는 수사 대상을 6.3 지방선거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투표율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만약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수사 범위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6: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이후 청문회와 압수수색에 과거의 각종 비위까지 드러나며 벼랑 끝에 몰린 대한축구협회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7: 반성과 쇄신을 약속했는데 얼마나 변화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6: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경기력 부진에 대한 비난은 불공정했던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과 정몽규 전 회장의 독단적인 협회 운영으로 옮겨붙었고 점점 커지는 국민적인 분노에 정부와 정치권까지 나섰습니다. K축구혁신위원회의 출범과 국회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17: 중요한 정확성이나 공정성 이런 거를 뭐 전혀 부족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8: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향후 축구협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축구 가버넌스 전반에 대한 지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16: 후폭풍은 더 거셌습니다. 15년 전 대표팀 경기에서 외국 심판들에 대한 성접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협회 임직원의 횡령과 프로축구 시민구단들의 혈세 낭비와 부실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는 추락할 데가 없을 정도로 국민적인 신뢰를 잃은 대한축구협회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축구팬과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협회가 본연의 기능을 잃고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0: 과거의 각종 비위에 사과하며 다만 현재는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전방위적인 외부의 비난과 질타를 전 구성원이 철저한 수의신의 기회를 삼고 강도 높은 노력을 통해 조직 문화를 바꿔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마친 마당에 또 어떤 비위가 추가로 드러날지, 축구협회의 반성과 약속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질지, 국민 대다수는 아직 따가운 시선으로 대한축구협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신성해야 할 스포츠의 룰이 어두운 밀실의 타락한 뒷거래로 오염된 참사라며 축구협회를 비판했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사면 논평을 통해 피땀 흘려 뛰어온 국가대표 선수들의 숭고한 성과를 모욕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한순간에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충격적인 사태의 본질은 축구협회 집행부의 맹목적인 권력욕과 성적 지상주의에 있다며 당시 협회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깊이 곪아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손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듀엣 웨더 클래식, 오늘은 인테드입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레온 카발로의 마띠나타 아침의 노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불렀습니다. 1919년 8월 9일, 오늘은 작곡가 루체로 레온 카발로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이 레온 카발로는 마스카니와 함께 이탈리아 베리즈모 오페라의 이제 대표적인 작곡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는 마스카니가 사망한 날이었습니다.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집시의 남작을 들어봤는데 오늘도 오페레타고요. 레하르의 유쾌한 미망인입니다. 이 오페레타라는 장르는 오펜바흐 같은 작곡가 덕분에 파리에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왈츠 작곡가로 큰 명성을 누리던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이를 보고 박쥐와 집시남작 같은 작품을 남기면서 빈에서도 오페레타 유행을 이끌었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뒤를 이어 빈 오페레타에서 큰 성공을 거둔 작곡가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프란츠 레하르입니다. 레하르는 1905년 유쾌한 미망인을 발표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작품은 메리 위도우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유쾌한 미망인은 오페레타답게 내용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야기는 파리에 있는 몬테베드로 공사관에서 시작됩니다. 몬테베드로는 가상의 나라입니다. 그곳 국민인 한나라는 부인이 파리에 도착했는데 엄청난 부자인 은행가와 결혼했다가 그 은행가가 갑자기 사망해 미망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녀가 갖게 된 유산은 몬테베드로 국립은행 예금의 97%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오호, 이렇게 돈 많은 그녀가 외국인과 결혼한다면 이 돈이 다 빠져나가서 몬테베드로 국립은행은 파산하게 될 거고 몬테베드로라는 나라까지 파산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몬테베드로 정부에서는 파리 공사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나가 외국인과 결혼한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다 망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한나 역의 엘리자베스 하우드, 다닐로 역의 르네 콜로, 발렌시엔 역의 테레사 스트라타스, 카미유 역의 베르너 홀베크, 제타 역의 졸틴 킬레멘, 헤르베르트 폰 카라엔이 지휘하는 베를린 피라모닉과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레하르의 유쾌한 미망인 지금 시작합니다.

1막입니다. 파리 주제 몬테베드로 공사관입니다. 몬테베드로 공사인 제타 남작이 고국 군왕의 생일 축하 연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회장 옆에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파리의 신사 까미유가 제타 남작의

부인인 발렌시엔을 향해 열렬히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렌시엔도 그를 좋아하지만 책임과 체면 때문에 그를 거절합니다. 이들은 이중창, 저는 정숙한 여자예요? 를 부릅니다. 발렌시아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정숙한 여자예요. 가정을 지키는 부인이죠. 한때의 불장난으로 당신이나 전화 얻을 것이 없어요. 까미우도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을 향한 사랑은 언제까지라도 식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녀의 부채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적어줍니다. 이야, 또 유부녀를, 여기는 그냥 유부녀를 막 사랑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연 회장에는 어제 파리에 도착한 대부호의 미망인 한나가 여기 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타 남작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많은 파리 남자들이 재산을 보고 그녀에게 접근할 거야. 그녀가 외국인과 결혼한다면 막대한 재산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이지. 그녀를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시켜야 하는데 드디어 한나가 많은 남자를 거느리고 등장하면서 아직 파리에 익숙하지 않아요? 를 부릅니다.

0: 하는 사람들에게 내일 집에서 파티를 열 테니 참석해달라고 초대합니다. 남자들은 다들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공사 부인 발렌시에는 파리 신사 까미유에게
1: 당신이 그녀와 결혼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부자가 되고 전 정숙하게 남을 수 있으니 서로 좋지 않나요?
2: 이거 보통 이거 내가 인터넷에서 봤어. 여자어. 이거 결국 뭐냐면 날 얼마큼 더 좋아해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보통 여자 언어라고 이거 나 봤어. 이런 곳에 넘어가는 순간 죽는 거라고 봤어.
1: 그럴까?
2: 그래 진짜 그래 이러면 이제
1: 뭐야 너 나 진짜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2: 그렇게 되면

제타 남작은 최근 공사관에 부임한 다닐로가 한나의 신랑감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찾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다닐로는 여러 여자에게 엄청난 매력을 과시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외교관 근무보다는 여자를 쫓아다니는 일로 바빴던 그는 술에 취한 채 오 조국이여를 부르면서 등장합니다.

sprecht und teilt dich niemals ein. Ein Diplomat.

만취한 다닐로는 소파에서 잠들어 버립니다. 이때 미망인 한나가 지나가다 그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몬테베드로에서 서로 사귀었던 사이입니다. 그때는 한나가 가난한 평민의 딸이었기 때문에 귀족인 다닐로와 결혼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남자들이 모두 미망인 한나에게 춤을 춰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다닐로는 한나에게 관심이 없는 척합니다. 그래도 한나는 프랑스 남자가 아니라 다닐로를 선택하고 모두가 춤을 추는 가운데 일막이 끝납니다. 오, 둘이 아직 서로 좀 마음이 있나 봐요. 2막입니다. 파리에 있는 한나의 저택입니다. 파리에 있는 몬테베드로 사람들이 모두 미망인 한나의 정원에 모여 있습니다. 한나가 앞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고향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빌리아의 노래로 유명한 노래, 옛날에는 빌리아라는 숲의 요정이를 부릅니다.

파리 공사인 제타 남작은 화가 나 있습니다. 까뮈라는 프랑스 남자가 한나와 결혼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사실 그는 어느 유부녀를 사랑하는 사이라는 말.

들은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까미우가 발렌시엔이라는 유부녀를 좋아했는데 유부녀가 저는 정숙을 지킬 테니 한나한테 가세요 라고 했는데 진짜 한나한테 왔나 봐요. 근데 문제는 이 제타 남작은 이 유부녀 여자 발렌시엔의 남편이야. 어떻게 운명은 이렇게 꼬이고도 꼬이는지. 까미우가 그래서 사랑한다는 유부녀가 사실은 자기 부인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공사 직원인 다닐로가 등장합니다. 다닐로를 본 한나는 기병의 노래로 알려진 이중창. 아가씨 눈을 들어 멋진 기병을 보세요를 부릅니다. 여자의 마음도 모르는 바보 같은 기병대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로 한나는 이 노래로 자신의 마음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닐로는 그런 말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등장한 남자들이 모두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가 바로 칠중창. 여자를 다루는 건 어려워. 여자를 다루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죠? 함께 해야지. 남성 출연자 전원이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 이런 식의 노래는 이후 여러 오페레타 뮤지컬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정원에서 미망인 한나와 단일로 두 사람이 마주칩니다. 처음 봤을 때보단 한결 부드러워진 분위기입니다. 전 여인 사이였죠. 두 사람은 함께 왈츠를 춥니다. 아, 이제 그때 오빠 내가 귀족이 아닐 때 오빠네 집에서 나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단일로가 그게 아니고 난 널 사랑했는데 가족의 반대로 뭐 그렇게 됐다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또 가까워지니까 이런 것들이 벗겨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그때 좋았잖아. 아 그때 거기 정원 너무 아름다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정원 한쪽에는 정자의 이 공사 부인인 발렌시앙과 이 사람한테 그 집적됐던 파리 신사 까미유가 있습니다. 발렌시에는

자기 부채에 나는 정숙한 부인이라니깐요 라고 적어서 그에게 주면서 제발 한나와 결혼해요 라고 까미유에게 말합니다. 이거 말했죠? 여자 언어. 뭐 남자 언어, 여자 언어 요즘 이렇게 재미로 얘기하는데 여자 언어. 이랬을 때 진짜 가면 죽는 겁니다. 까미유는 그녀와 이중창. 5월엔 장미봉오리를 부릅니다. 이 노래에 발렌시에는 제발 한나한테 가 했는데 까미우가 한나가 무슨 소용이요? 발렌시안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요. 당신이 제일 아름답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나의 언어를 알아챘군. 이 노래에 발렌시에는 더 이상 거절한 힘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듯 그의 품에 안겨 그렇다면 저 정자에서 뽀뽀라도 한번 하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공사인 제타 남작이 나타나서 정자 안을 들여다보더니 안에 파리 신사 까미유와 누군가 함께 있는데 설마 내 아내인가? 자기 아내가 아닌가 싶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야? 누구야? 그런데 이를 눈치챈 부인 발렌시에는 정자 뒷문으로 재빨리 몸을 피하고 지나가던 한나가 대신 정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타 남작은 자기가 잘못 봤나 싶어 어리둥절해하고 또 지나가던 단일로는 미망인 한나가 파리 신사 까미오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해합니다. 단일로는 한나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에 어린 왕자와 공주가 있었지. 그들은 서로 사랑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말하지 않았어. 왕자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걸 모르는 공주는 화가 났어. 그래서 공주는 왕자를 화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였지. 이 말을 들은 미망인 한나는 그는 날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기뻐하고 이 막이 끝납니다. 이제 서로의 마음을 진짜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서로의 질투를 위해서 누구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확인하자. 이렇게 다 산막입니다. 파리에 있는 고급 카바레 막심입니다. 여 종업원들이 그리제트의 노래 우리가 파리 카바레 그리제트를 부릅니다. 그리고 파리 카바레 춤곡들이 오케스트라로 연주되고 발레단도 등장해서 여러 춤을 춥니다.

미망인 한나가 다닐로에게 다가옵니다. 다닐로는 한나에게 파리신사 까미유와 결혼하지 말아요. 당신이 그와 결혼하면 국가의 재산이 모두 외국으로 가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나는 그 사람과 결혼할 생각 없었어요. 사실 그때 정자에 있던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에 다닐로는 휴 안심하지만 엄청난 그녀의 재산이 마음에 걸려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고백하면 좋아서 고백하는 건데 재산 때문에 고백한다고 오해받을까봐, 그리고 상황이 변했다고 고백한다고 오해받을까봐 하지 못하는 거죠. 어, 멋져! 대신 그는 메리 위드 왈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이중창, 입술은 침묵하고 바이올린이 노래하네를 부릅니다. 나의 입은 말할 수 없지만 대신 바이올린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선율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한나도 대답합니다. 제 영혼도 저의 스텝을 따라 춤춥니다. 제 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제 심장의 박동은 계속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오랫동안 자신의 사랑을 입 밖에 내놓지 못했던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각자의 진정한 마음을 확인하면서 왈츠를

사람들이 모여들고 걱정하는 제타 남작에게 다닐로는 미망인 한나는 파리 신사 까미유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은 까미유는 어느 유부녀와 사랑하고 있고 그 유부녀가 까미유에게 준 부채를 보여줍니다. 남작은 안심하지만 금방 그 부채의 주인이 자기 아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화가 난 남작은 아내에게 이혼이야! 라고 소리치고는 갑자기 미망인 한나에게 가서 조국을 위해 당신에게 구원하니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보통 여기서는 객석이 웃음바다가 됩니다. 이렇게 미망인 한나는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죽은 남편의 유언에 따라 제가 재혼하는 순간 남편의 유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제타 남작과 그러니까 결국에 유산을 받으면 아까 결혼을 하면 남편의 유산을 모두 안 받겠다라고 유언이 남겨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제타 남작과 다른 구원자들은 모두 달아나버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다닐로는 기뻐하면서 한나에게 한나 나랑 평생 결혼해 주지 않겠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한나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다닐로는 빈털터리 여자를 선택했네. 역시 그는 이상주의자야 라고 놀립니다. 그런데 미망인 한나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은 저의 새 남편에게 증여된답니다. 다닐로는 크게 웃고 모두가 합창으로 두 사람을 축복하며 오페라가 끝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인태의 오페라 극장 오늘은 레하르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어떠셨나요? 레하르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뒤를 이어 오페레타 작곡가와 왈츠 작곡가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왈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 준비했습니다. 금과 은 왈츠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8월 9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엣토 백인태였고요.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의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바람 시원해진 거 느끼셨죠? 어젯밤부터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는 발효 중이지만 그래도 절정은 지났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해제됐고 내일까지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탄 분기점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4개 차로에서 수습 중인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분기점 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방향 달성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고 현재 수습하고 있습니다. 진부에서 강릉 분기점 구간 빗길 주의 구간이고요. 대관령에서 강릉 분기점 구간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3: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서쪽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심한 더위가 이어졌고 일부 지역은 39도를 넘었습니다.
4: 동해안에는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졌고 제주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보름 가까이 이어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서쪽 지역의 심한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경기 화성 만세구는 39.5도, 부천 원미구는 39.1도까지 치솟았고 여주 가남읍과 충남 홍성 서부면, 서울 구로구 등도 38도를 넘었습니다. 서울 공식 최고 기온도 36.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대부분 지역은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대부분 30도를 밑돌며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한때 강릉에는 시간당 8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6: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쪽은 고기압, 남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7: 박지은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6: 해수면 온도가 높은 동해상을 지나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5: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중국으로 완전히 멀어지기 전까지는 제주와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북쪽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내려가는 등 더위가 한층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8: 이제 폭염의 영향과 연산심을 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온 자체가
7: 보진규 기상청 통보원입니다.
8: 매우 높은 기온입니다.
5: 극한 폭염은 주춤해도 더위는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 폭염의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이로 인해 아침 일찍부터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9: 폭염의 기세가 밤에도 무섭습니다. 낮에 섭씨 40도에 육박한 공기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서울은 2주 넘게 열대야가 지속했습니다. 또 해가 뜨자마자 공기가 더 뜨겁게 달궈져 숨막히는 더위가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환자 통계를 자세히 보면 저녁이나 밤, 새벽보다 오히려 해가 뜬 직후부터 아침 시간에 환자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열대야로 밤에 피로가 누적되면서 아침 일찍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거로 추정됩니다. 보건당국은 한낮을 피해 이른 아침 야외 작업을 하려다가 높은 기온에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0: 최근 폭염과 열대야의 지속으로 오전 시간대에도 온열질환 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있어 아침 시간대에도
7: 안윤진
10: 똑같이
7: 안윤진 질병관리청 건강의회 대비과장입니다.
9: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탈진 같은 온열질환 증상이 빠르게 악화합니다. 실제로 올해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 환자는 80세 이상에서 12.5명을 나타내 50대 이상 나이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온열질환 사망자 역시 60% 넘는 비율이 8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극한 폭염으로 밤낮 없이 고온이 지속하는 만큼 온열질환에 취약한 8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 이번 달 중순까지는 이중 고기압에 의한 열돔 현상 때문에 전국적으로 폭염이 극심할 전망입니다.
4: 하지만 최악의 폭염이 지나간다 해도 뜨겁게 달아오른 한반도 주변 바다가 다음 달까지는 더위를 끌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0: 현재 한반도 상공에는 고기압 두 개가 상하층 이중으로 덮여 열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두 겹 덮은 양상인데 그 영향으로 이달 중순까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극심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열돔이 사라져도 더위는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중대 경보급은 아니더라도 찌는 듯한 더위가 9월 중순까지 길게 이어질 거라고 분석합니다.
1: 통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는 8월 상순이 가장 뜨겁고요. 8월
2: 중순에는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1: 떨어지지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9월 중순까지는 더위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이처럼 더위가 길어지는 원인은 뜨겁게 데워진 바다입니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여름 내내 열을 축적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여기에 기후위기로 최근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1, 2도 이상 높은 고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워진 바다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고 지구온난화로 북쪽 찬 공기 남하마저 늦어지면서 늦더위를 부추기는 겁니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서도 9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낮을 확률의 2.5배에 달합니다. 역대급 더위를 기록하고 있는 올해 9월 중순까지 낮 기온이 33도를 넘어서고 사상 첫 9월 열대야까지 관측됐던 2024년의 늦더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3: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5.6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4: 지난주 충청과 부울경 결과까지 합산한 중간 집계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아슬아슬하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송영길 후보는 10.1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충청과 부울경까지 합산한 중간 결과에서도 0.87%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두 후보 사이 치열한 접전 속 견제와 신경전도 내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고
6: 저에게 100% 신뢰를 보여주고
4: 김민석 제게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5: 정청래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소환해 친명을 자처하는 김민석 후보를 믿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6: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으로 날아갔던
4: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6: 그
4: 후보입니다.
6: 추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믿고 진문서를 내줍니까?
5: 김 후보가 화합을 이야기하자 정 후보는 사과부터 하라고 치받기도 했습니다.
7: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화합하고 확장하겠습니다.
6: 반분신으로 진흙탕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세요.
5: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검찰개혁이 끝났으니 더는 연임할 필요가 없다면서 왜 순수한 노사모 모임을 정치에 이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노무현을 만든 광주시민 우울 환경의 주인
4: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6: 어디 가서 약을 팔라 그러냐고.
5: 제주 인천 지역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에 올랐는데 충청과 부울경 투표까지 합산해보면 여전히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순위 5위 안에는 기존처럼 친명계 박선원, 서미와 김용 후보, 친청계 최민희, 한민수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이제 강원과 대구, 경북, 호남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이 남았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초접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네, 이 같은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 최고위원 선거도 개파 간 전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4: 친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책임론을, 친청계는 정청래 수호를 외치며 대리전을 펼쳤는데요. 이어서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최고위원 후보 사이 개파 대결은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포문은 친명계 후보들이 정청래 때리기로 열었습니다.
9: 비난, 비난과 모욕이 이어질 때
2: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9: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10: 잘못했으면 30명이 때려도 100명이 때려도
2: 김용호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0: 책임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등에 정 후보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날을 세우며 당정 일처론을 부각한 겁니다.
11: 대통령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2: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
11: 후보입니다. 이제 끝내시고 아웃!
12: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개혁의 실을 의심하는 후보. 그런 지도부 말고 당원들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13: 당정청 일원화를 완수할 수 있는 지도부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8: 이에 맞선 친청계 후보들은 집단 몰매 정치라고 맞받으며 정청래 후보 엄호에 적극 나섰고
14: 1대5, 1대3, 1대수십 명의
2: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4: 박구리 정치로부터 우리 정청래 대표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10: 아무리 전당대회 과정이라고 한데
2: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0: 공격하더라도 제가 금드는 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8: 선호투표제 도입과 추가 투표주장 등을 두고 친명계가 전당대회를 불공정 선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2: 투표가 끝난 지역이 있는데
2: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2: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공정합니까? 짝짓기 그쪽 후보들 다 하셨잖아요.
8: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되든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절세형 투자 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을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4: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고 혜택을 줄인 거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건데요. 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5: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관련 정부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투자자들이 반발을 보고받고 곧바로 조치를 주문한 겁니다. 정부 안에는 우선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계획이 포함됐는데 투자 대상에서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가 제외되면서 선택권과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기존 ISA의 경우 채우지 못한 한도 2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장기 투자 절세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정책 준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수정하라고 질타한 건데 여론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16: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15: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질책 다음 날엔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개선 과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ISA 등 정부 세제 개편안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여당 의원들은 다행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 안으로 발표해놓고 반발이 터지자 질책한다며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17: 청년 위한다던 ISA의 혜택과
2: 선택의 폭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7: 급격히 줄이는 것도 약속 파기인데 청년 세대를 위한다는 정부가 할 짓입니까?
15: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4: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민심이 흔들릴 거란 우려에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안에 마냥 호의적이진 않은 분위기입니다. 권념기 기자입니다.
18: 공정과세를 내세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집값도 전월세 가격도 다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징벌적 과세로 인한 집주인들의 부담 전가와 매물 잠김은 결국 세입자나 무주택자의 목을 조를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19: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18: 거짓말이었다. 피노키오 세제 개편 아니냐며 연일 공세의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0: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중호회에서
2: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0: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18: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공세에 공포 마케팅이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일단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탓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21: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왜곡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2: 중심으로 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입니다.
21: 것입니다.
18: 다만 부동산 민심 변화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출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적잖은 모습인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란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22: 납득될 수 있는 그런 그 세제 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죠.
18: 민주당 일각의 이런 반응은 이제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무관치 않습니다. 마용성과 송파, 강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는 서울 지역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매번 박빙 승부를 연출했고 이곳을 차지한 정당이 서울 선거를 승리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부동산 공급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결과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야가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특히 부동산 세제 등은 정부 뜻대로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8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고 제주 산지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도 평년 수준을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보다는 낫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남순환로 성산 방향 관악터널 출구에서 금천요금소 구간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방향 달성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탄분기점 2345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향 남경주 부근에서 문무대왕 1터널 구간 1차로에서 공사 중인데 장기 작업 중이라서 이 부근 자주 지나신다면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정차 중이고요.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관령에서 강릉 분기점 구간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감속 운전해주시고 강릉 분기점에서 진부 구간은 현재 빗길 주의 구간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쇠운교에서 지흥 1교 구간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집 밖을 나와서 공기를 딱 마시니까 그 뜨겁고 꿉꿉하던 열대 열기가 아주 조금은 식은 듯 바람이 시원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25도입니다. 아침에도 30도 넘던 그 더위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간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 주무셨길 바라며 휴일 아침 뉴스앤뮤직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첫 곡 들으며 이 시간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1: 미래를
0: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함께
0: 함께
1: 만들어갑니다.
0: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훈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8월 9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하루새 기온이 확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극한 폭염이 누그러들 거다라는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저는 오늘 아침에는 몸으로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간밤 꿀잠 주무셨는지 여전히 꿉꿉한 잠이었다라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나눠주세요. 문자 메시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8920번님. 그러게요. 입추 지나서 그런가 새벽에 창문 열었더니 공기가 좀 시원해졌어요. 어쩜 우리 조상님들은 아주 오래전 과학적인 것도 없던 그 시절에 절기를 딱 맞춰서 지었는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7443번님도 그러게요. 그렇게 덥더만 어젯밤, 오늘 아침 그리고 지금까지도 에어컨 선풍기 필요 없이 선선한 바람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는 북한산 자락입니다 하셨어요. 와, 9849번님도 그러게요.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여기는 경기 평택입니다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이 느끼셨군요. 그래도 낮 되면은 또 여전히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 이어질 테니까 더위 대비 폭염

대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노래 두 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간추린 뉴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준비된 노래 자메로콰이의 Virtual Insanity, 톰 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부산 구평동에 있는 철근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가 6,000제곱미터에 달하고 연기도 많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은 10시간 만인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된 모델과 유사한 무인 항공기가 유럽 발칸반도 남쪽 불가리아를 침범한 뒤에 폭발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루멘 라레프 불가리아 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8일 오전 8시 10분쯤 불가리아 북동쪽 루마니아 접경지인 카르담 검문소 부근에 대형 드론 한 대가 진입해 약 100m를 더 날아간 뒤에 폭발했습니다. 이 드론에는 상당한 양의 폭발물이 실려 있었고 폭발음이 먼 거리에서도 들릴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두 곡 바로 전해드립니다. 몬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더블루의 그대와 함께.

YTN 하루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 살펴봅니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로 수만 명이 무단 입국한 사태의 여파로 인해 스페인이 현지 시간으로 8일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방문객에 대한 검문을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탈리아가 직면한 지속적인 불법 이주 압박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무작위 검문으로 이탈리아 국경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우타 사태 이후 이탈리아가 국경 통제를 강화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주엽동에 있는 12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1층에 살고 있던 20대 여성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시 뉴스 앤 뮤직 다양한 장르의 음악 감상해봤는데요. 8시 뉴스 앤 뮤직도 올드팝 그리고 올드뮤직 다양한 음악 준비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을 위한 문자창과 채팅창은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듣고 싶은 노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앱 채팅창에도 혼산의 즐거움님, 4723님, S01님 들어와 주셨는데요. 8시 때도 함께해 주시죠.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칩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장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다음에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3: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게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로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젯밤은 바람이 시원하게 불면서 냉방기기 없이도 잠들 수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아침까지도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26.6도, 전주 27.5도, 부산 28.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염은 여전히 이어지고 낮에는 체온을 넘어서는 더위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그래도 체감온도 40도를 넘는 힘겨운 더위는 꺾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서 도로 위도 한산합니다. 다만 이른 시간부터 사고 소식이 꾸준했는데요. 현재도 곳곳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로 성산방향 관악터널 출구에서 금천요금소 구간 현재 사고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동탄분기점 3, 4,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안산분기점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가 있고요. 현재 처리 중입니다. 대관령에서 강릉분기점 구간은 안개주의 구간인데 감속운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부에서 강릉분기점 구간 비로 인해서 길 미끄럽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양양에서 양양분기점 구간도 빗길 주의 구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립니다.
1: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2: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민심이 흔들릴 거란 우려에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 안에 마냥 호의적이진 않은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3: 공정과세를 내세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집값도 전월세 가격도 다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징벌적 과세로 인한 집주인들의 부담 전가와 매물 잠김은 결국 세입자나 무주택자의 목을 조를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4: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3: 거짓말이었다. 피노키오 세제 개편 아니냐며 연일 공세의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5: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0: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3: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공세에 공포 마케팅이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일단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탓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6: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왜곡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0: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 수석입니다.
6: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3: 다만 부동산 민심 변화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적잖은 모습인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란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7: 납득될 수 있는 그런 그 세제 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죠.
3: 민주당 일각의 이런 반응은 이제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무관치 않습니다. 마용성과 송파, 강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는 서울 지역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매번 박빙 승부를 연출했고 이곳을 차지한 정당이 서울 선거를 승리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부동산 공급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결과란 해석이 나옵니다.
8: 여야가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특히 부동산 세제 등은 정부 뜻대로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서울시의 반응은 이미 시큰둥합니다.
2: 공급 방식을 놓고 견해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놓고도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9: 서울 용산공원에 있는 어린이 정원입니다. 미군에서 돌려받은 용산기지 일부로 30만 제곱미터, 축구장 42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풀리면서 정부가 이곳에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닥치는 상황에서 녹지를 최대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10: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
0: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0: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9: 그러면서 정부가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에만 몰두해 멸실 가구가 늘고 있는데도 정부 공급 체계에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11: 본인이 못한 공급을 정부가 하겠다는데 그것마저 막아선다라고 하는
0: 점입니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속
11: 공식 발표되지도 않은 용산 어린이 정원 활용 방안까지 끄집어내 선반대부터 했습니다.
9: 거듭 반박에 나선 오 시장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 자산이라는 철학에 따라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국가공원 조성을 추진해오지 않았느냐며 꼬집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않는 한 여권과 서울시의 이 같은 대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12: 공급 절벽이 너무 심해서 뭐 전월세나 매매시장 모두 불안한데요.
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2: 지금은 민간과 공공 힘을 합쳐서 공급 총력전에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9: 어느 방식이든 공급 속도전이 중요한 만큼 불필요한 갈등은 최소화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 네, 날씨 소식입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서쪽 대부분 지역에선 여전히 심한 더위가 이어졌고 일부 지역은 39도를 넘었습니다.
2: 동해안에는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졌고 제주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보름 가까이 이어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서쪽 지역의 심한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경기 화성 만세구는 39.5도, 부천 원미구는 39.1도까지 치솟았고 여주 가남읍과 충남 홍성 서부면, 서울 구로구 등도 38도를 넘었습니다. 서울 공식 최고 기온도 36.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대부분 지역은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대부분 30도를 밑돌며 폭우가 이어서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14: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쪽은 고기압, 남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동풍이
15: 박지은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14: 동해상을 지나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13: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중국으로 완전히 멀어지기 전까지는 제주와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북쪽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내려가는 등 더위가 한층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16: 이제 폭염의 영향과 연산심을 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온 자체가 폭염특보 수준에 준하는 매우 높은 기온입니다.
13: 극한 폭염은 주춤해도 더위는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 그제 전국의 하루 온열 질환자 수가 다시 2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3명이나 됐습니다.
2: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국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17: 극한 무더위에 하루 209명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숨진 사람도 3명이나 됩니다. 추가로 더 확인돼 전날 발생 환자도 194명입니다. 그러니까 닷새 동안 200명 안팎의 환자가 나온 겁니다. 경기 68명, 서울 35명, 충남 19명, 수도권과 충청권에 환자가 많았습니다. 누적 환자는 사망자 26명을 포함해 모두 3,089명으로 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보호, 시급성 판단의 근거는 노령 사망자 급증입니다. 지금까지 더위로 숨진 이들 대부분은 65살이 넘는 어르신이었는데 주로 논과 밭, 작업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이제 정부의 행정력은 고령층과 농업현장, 실내외 작업현장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농림축산부와 복지부, 고용부 등 해당 부처엔 기상대응기구가 가동을 시작했고 폭염재난중대본 회의도 곧 열립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은 지방정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폭염 가뭄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1: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두 명이 다치고 차량에 불까지 났습니다.
2: 가시지 않는 폭염 속에 에어컨 실외기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고가차도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전남 광주 신가동 신가 지하차도 근처 제2순환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가 전도되고 승용차에서 불이 났으며 두 차량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30대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를 감지했지만 입에 피를 머금고 있어 호흡 측정 대신 세열로 정확한 음주운전 여부를 가릴 계획입니다. 이미 뼈대만 남은 차량이 거센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강동구 고덕 토평대교 아래 올림픽 대로를 달리던 SUV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일부 차선이 1시간 정도 통제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엔 경기 고양시 주엽동 12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20대 여성이 2도 화상을 입었고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엔 부산 구평동에 있는 철근 제조공장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창고가 크고 불이 쉽게 꺼지지 않을 거로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불로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더위에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엔 전남 광주 여수 아파트에서, 어젯밤 11시 50분쯤엔 부산 해운대 아파트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각각 10여 분 만에 불이 꺼졌지만 놀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열기를 더해가는 더불어민주당 2차 순회 경선, 김민석 후보가 재역전에 성공한 가운데 오늘은 강원과 대구, 경북 결과가 발표됩니다.
1: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민심의 향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정치권 소식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0: 네, 2주차 민주당 순회 경선 어제 김민석 후보가 제주와 인천에서 승리하면서 5.67%포인트 차였고요. 재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충청과 부울경까지 합산한 중간 집계를 보면 정청래 후보랑 김민석 후보의 표차가 1,400여 표 차밖에 나지 않아서 아직까지 1%포인트 이내 초박빙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어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말씀하신 것처럼 초박빙으로 보이죠. 그리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호남의 민심을 좀 엿볼 수 있다. 뭐 물론 조금 다른 경향도 있습니다만 호남과 좀 묶여서 좀 제주가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민심을 또 엿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제주 같은 곳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50%를 넘었거든요.
1: 예.
2: 이번 전당대회 모든 지역에서 처음으로 과반이 넘은 겁니다. 물론 제주도의 권리당원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뭐 그런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상징적인 숫자인 과반을 넘었다는 게 아마 김민석 후보에게는 호재일 것 같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이 호남의 유권자들 그리고 이 수도권의 유권자들도 아마 어제 투표 결과를 보고 아 어느 쪽으로 조금 쏠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합산 결과는 박빙입니다만 이게 호남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과 수도권의 민심이 조금 거기에 곁들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상징적인 거는 송영길 후보가 10%대를 계속 유지하고 예. 있다는 것도 매우 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이번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3등이 10%대를 유지한다. 그러면 1등이 과반을 넘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예.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호투표제가 반영되면 누가 유리할 것인가. 결국 이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어제의 결과에 좀 상징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1: 예,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그 이번 순회 경선 변수 될 수 있는지 거기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제 김민석 후보가 이겨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2: 아무래도 지금 두 후보,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과 좀 결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그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 색채를 좀 계속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처음에는 노선의 차이였는데 그게 좀 감정의 싸움으로 좀 이어지면서 네. 후보 간 이 격렬해지고 있는 토론과 연설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또 다 물론 어제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제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긴 네. 했습니다만 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도 워낙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송영길 후보가 김민석 후보가 본인과 좀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1등한 게 다행이다라는 메시지를 내신 것 같습니다.
1: 네. 네. 손 대변인께서는 어제 경선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3: 아니 뭐 타당이다 보니까 네. 제가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집권 여당의 이제 전당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께서는 뭔가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 부분들

0: 지금 이제 국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뭐 주식 문제, 부동산 문제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지 않으실까?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반명, 신천지, 그리고 뭐 서로 간에 이 진영 간에 굉장히 날선 이야기들이 오가요. 이제 각 후보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지만 그 진영에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 어물쩐, 썩은네 이런 얘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정말 저 두 진영이 함께 갈 수 있을까? 거의 심리적 분당 상황까지 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각각 진영에서 내가 더 이재명 정권의 의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두 진영 다 대통령에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각자 서로 공방을 벌이는 것이 예를 들면 뭐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좀 급하게 몰아붙인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이런 거 원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주식 이 ETF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김민석 후보 보고 책임지라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서로가 못난이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1: 예, 두 분 모두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2: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국순회 경선 2주차인 어제 제주와 인천 지역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주 호남과 서울 경기가 핵심 승부처가 될 전망인 가운데 민주당은 강원대구 경북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관련 내용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0: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3: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동쪽 지역은 오늘 많은 양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어제부터 폭염특보가 해제되더니 오늘은 풀린 지역이 더 늘었습니다. 낮 기온도 25도에서 27도 선에 그치겠고요. 다만 내륙과 서쪽 지역은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에는 자외선과 오존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탄분기점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3개 차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독립기념관 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처리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제천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난 소형 화물차가 정차 중이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남양주 요금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로에서는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서 진행되고요. 1시에는 보신가가 민도에서 40분 동안 집회 있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8월 9일 일요일 아침 YTN 라디오 8시 뉴스앤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음악으로 힐링하는 휴일 뉴스앤매직과 함께 하시죠. 이 시간 첫 곡은 클린 밴딧의 노래로 출발해봅니다. 레더비.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2: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8월 9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YTN 라디오 8시 뉴스의 뮤직 클린 밴디스의 레더비 이 시간 첫 곡으로 함께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좋은 음악들 이 시간도 가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하시면서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 통해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또는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늦게 인사합니다. 7691번님. 7시 때 놓치시고 8시 때 찾아주셨는데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뉴스의 뮤직은 아침 7시 20분을 시작으로 늦은 밤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생방송이니까요. 매시간 20분에 시작하는 뉴스의 뮤직 많이 찾아주시고 좋은 음악

0: YTN 라디오 8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자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3국이 체결한 메카 공동방위 조약이 이란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피단 장관은 현지 시간 8일 현지 언론과의 대담에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의 타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이슬람 최고 성지인 사우디 메카에서 3국이 체결한 공동 방위 조약이 이란과 이스라엘에 맞선 순위파 집단 안보 체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관련한 발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풍성한 금발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화제가 된 트럼프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행사에서 포착됐습니다.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숱은 이전과 달리 눈에 띄게 풍성해 보였고 밝은 금색으로 빛나 부분 가발을 썼거나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었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질문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조명이 전부라면서 카지노의 독특한 LED 조명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920번님이요. 뉴스 전에 전해드린 노래 두 곡 들으시고 와 롤러스케이트 타는 느낌으로 추억 소환했네요. 선곡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듣고 그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러게요. 시원하게 뭔가 바람을 가르면서 로라장에서 롤러스케이트 타는 그런 느낌이 났었죠. 음악으로만으로도 좀 더위가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잘 들으셨다니 참 좋습니다. 끄덕 없을 것 같았던 40도의 뜨거운 여름도 이제 좀 수그러드는가 봅니다. 어제와 사뭇 다른 오전 날씨 덕분에 노래가 더 산뜻하게 들립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아침 이 기온으로 약간 폭염이 누그러들고 점차점차 계절의 이 시계가 옮겨가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도 워낙 더웠던 터라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덥다라고 느끼는 거지. 오늘 낮 더위도 33도 이상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폭염 대비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노래 두 곡도 만나봅니다. 에픽하이의 평화의 날, 박지윤의 미스터리.
1: 오빠, 좀 웃어봐.

YTN 라디오 8시 뉴스 뮤직입니다. 에픽하이의 평화의 날, 박지윤의 미스터리 노래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 4조 원 가까운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해 연간 적자 전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현금 흐름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22조 4,416억 원, 지출은 26조 3,405억 원으로 1분기 당기 수지는 3조 8,989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30조 2,217억 원이었던 누적 수지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26조 3,22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의 아버지로 20여 년간 메시의 선수 생활과 사업을 뒷받침한 호르헤 메시가 별세했습니다. 호르헤는 지병으로 투병해 오다 현지 시각 새벽 2시쯤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한 병원에서 향년 8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르헤는 지난 2000년 13살이었던 메시는 성장 호르몬 치료가 필요했지만 치료비를 계속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유럽 진출을 추진했고 FC 바르셀로나가 치료와 주거 등의 가족 생활까지 지원하는 계약을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 노래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칩니다. 샵의 스위티, 이찬혁의 멸종위기의 사랑 전해드리고요. 저는 9시 20분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도쿄 먼 바다에서 발생한 제15호 태풍 차놈은 우리나라 동쪽을 향해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다만 동해안에 위치할 때는 소멸할 것으로 예상돼서 큰 피해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어서 예의주시 중입니다.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도로 위 움직임도 느지막히 시작됩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위 모두 한산한데 사고 소식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요금소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덕소 3패부터 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양양에서 양양분기점 구간 빗길 주의 구간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독립기념관 부근 갓길에 고장난 소형 화물차가 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데 주의해서 지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안산분기점 갓길에도 고장난 승용차가 있습니다. 강릉분기점에서 진부구간은 비로 인해서 길 미끄럽습니다. 동해고속도로 포항방향 남경주에서 문무대왕 1터널 구간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1: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중순까지는 이중 고기압에 의한 열도 현상 때문에 전국적으로 폭염이 극심할 전망입니다.
2: 하지만 최악의